13님께서 평소 때 남편이 물건을 잘 못 찾겠다고 투덜거리면 제가 못 찾겠다 처음부터 그러지 말고 찾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찾아봐 알겠소? 그렇거든요. 근데 어제 초성 퀴즈 때 똑같이 당했지 뭐예요. 제가 모르겠다고 아 뭐지 궁시렁거렸더니 남편이 어허 궁시렁거리지 말고 찾을 수 있다는 믿음 오케이? 이러는 거 있죠. 아 기분 나빠. 오늘 노래 속에 이런 가사가 있네요. 울고 싶었어. 너무도 커져버린 너였기에 나는 초라해졌던 거야. 0813님의 심정이 아닐까. 자, 오늘의 이 노래가 이분의 기분을 좀 풀어드리지 싶은데 이 곡으로 시작합니다. 7월 3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차라리 후렴 나의 하늘아 나의 바다야를 초성으로 들였으면은 몰라도 이게 앞에 나의 볼에 입을 맞춰 안 와닿. 노래는 29년 전입니다 무려. 그러니까 남편이 집중해 그렇게 해서 맞춰주신 게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이거는 아마 AI한테 물어봐도 모를걸요. 걔들이 뭘 초성 퀴즈를 해봤겠어요. 다 데이터인데. 니은 이응, 비읍 이응, 이응 이응, 미음 치읏. 예, 대단하십니다. 나의 볼에 입을 맞춰. 자, UP의 바다, 여름이라 한번 드려봤는데요. 정말 대단하게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셨어요. 자, 아무튼 오프닝에 소개된 우리 0813님께는 저희가 선물 커피 쿠폰 아니죠. 이분이 1등이니까 뭘 드려야 되죠? 아무튼 올리브오일 받으실 10분 번호로 알려드립니다. 6318-2010-2372-4111-7141-4824-567 5678이야 2137-5766-3283 끝자리 있으시는 분들께 올리브오일 드리겠고요. 아 그쵸, 미음 미음 3종 세트죠. 자, 오프닝께 소개된 우리 0813님께는 커피 먼저 보내. 답을 못 맞추셨대요. 결국에 난 맞추신 줄 알고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봐 난이도가 진짜 맞추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미음 세트, 모이스처 크림, 폼 클렌징 세트, 마스크팩 세트 받으실 분은 바로 0736님인데요. 제가 20대 초반 백화점에서 근무할 때 여름 박인 세일 때 하루 종일 스피커에서 나와서, 아 그러면 아실 수 있죠. UP라고 읽어야 된다, 아니다, 업이다 논쟁이 있었는데 아무튼 과거 제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해주는 힘이 있는 노래입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미음 세트 3종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3, 4부에는 이야기로 우리들의 마음을 낚는 소녀 강태공 김세훈 작가와 함께하는 영화 대사관 준비되어 있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8000번 열려 있고요.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짬짬이 문자 게시판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UN난민기구, IS동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롯데렌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오뚜기 카레,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와 함께하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0: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아이고.
5: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6: 우리 직원 4대 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5: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7: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5: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6: 좋다.
5: 두루누리라고?
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자, 이 노래도 추억 가득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유피 바다로 시작을 했고 파파야 네, 세기말에 등장했던 4839님의 신청곡 내 얘기를 들어봐 였습니다. 노래 듣고 시원하다 생각하게 된다고 7688님 AS 받으러 서비스 센터 갔는데 제 최애곡이 나와서 못 내리고 계신 2778님 야 다들 젊을 때가 생각나시는 거잖아요. 5604님도 노래 들으니까 젊은 시절이 떠올라서 좋기도 하면서 서글프네요. 회사에서 젊은이들 노래 아는 척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사실 힘들어요. 젊은이들 노래가 뭐가 있을까 요새? 들어본 척, 아는 척, 네, 굳이 뭐. 네, 레드 아는 척 하면 되죠. 알지? 코르테스, 코르티스. 테스인지 키티스인지 헷갈리죠. 다들 휴가 떠나셨나요? 도로가 평소와 달리 한산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인데 이렇게 안 막혀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저도 떠나고 싶은데 우리 고3 딸 뒷바라지하느라 힘들어요. 네, 올여름 바짝 네 파이팅입니다. 0318님 힘내시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릴게요. 아니 뭐 다들 떠나셔가지고 라디오도 떠나시면 안 되는데 다들 네 귀 기울고 계신 거죠? 네. 서울 가는 기차 안에서 5022님이 7시에 탔는데 조금 더 가야 내리겠네요. 멀리서 오시는구나. 9시 땡 할 때 맞춰 트는 라디오 익숙한 목소리가 너무 반가워요. 네, 서울로 하긴 이번 주까지는 서울이 남쪽보다는 더 덜 덥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면 또 이게 바뀐대요. 네, 아무튼 즐거운 휴가길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죠. 이 노래 시원해요. 레이 파커 주니어라고 기타도 잘 치시고 뭐 이렇게 화려한 팝스타라고 할 수 없지만 이 노래가 아주 84년도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스트버스터즈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이거 마이클 잭슨이 영화 개봉도 전에 봤다 그래서 바이럴이 엄청나게 됐던 고스트버스터즈의 동명의 타이틀곡 레이 파커 주니어의 음성으로 오랜만에 듣습니다.

가수는 몰라도 이 노래와 영화는 아는 80년대생입니다. 추억이 새록새록. 완전 아기 때. 하긴 저도 메리 홉킨스인가? 포킨스. 가만 있어봐. 이게 헷갈린다고? 포핀스다. 네. 메리 포핀스. 진짜 어렸을 때 이모 손잡고 따라가서 미취학 아동일 때. 그리고 그때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뭐 지금처럼 영화가 막 선개봉을 하고 이런 거 없었죠. 일단 뭐 북미에서 한 6개월 정도 인기 있으면 극장 하나가 이제 수입해가지고 그래서 막 줄 서서 보고 그랬던 시절. 더위가 대단합니다 진짜. 그래서 생각난 노래가 고스트버스터즈. 귀여운 마시멜로 유령도 생각나고. 네, 신청하신 유지영님이 듣고 계셨어요. 이번에도 이 곡도 동명의 영화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 존 파. 아주 시원한 노래인데요. 진짜 데이비드 포스터가 프로듀싱한 그런 곡입니다. 이게 아마 그 휠체어로 세계 일주를 하던 그런 장애인 운동선수 그분을 모티브로 만든 그런 영화. 아, 영화 노래가 아마 이 곡도 고스트버스터즈 아는 분들이라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존 파의 목소리입니다. Saint Elmo's Fire.

0: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s. 자, 지금 얘기 드리는 뉴스를 귀담아

들으시면 휴가비의 보탬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비영리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보태서 총 40만 원의 여행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숙박과 교통, 또 체험, 레저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엔 누구나 신청 가능한 휴가비인데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있어요. 인구 감소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숙박과 음식점,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데요. 강원 태백과 전남 신안, 현재 전국 52개 지역 1,500여 개 가맹점을 통해 이용 가능하시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답니다. 자, 아직 휴가 계획 못 세우신 분들, 나한테 많은 혜택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한강 작가의 문학적 발자취를 담은 특별한 길이 생겼다는 소식이네요. 뭐 정말 대단한 거죠. 대한민국 최초는 물론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기리기 위해서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일대 460m 구간이 노벨 문학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이 부여됐는데요. 이곳은 한강 작가가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내며 그런 감수성을 키운 공간이라고 합니다. 명예도로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알리기 위해 상징적인 이름이고요. 실제 주소는 기존에 있는 도로명 삼양로 165길과 169길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제 이 주소가 명예 노벨 문학길로 불리게 된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강 작가님 팬들이라면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상에서 우리가 정말 흔하게 먹는 라면, 과자, 빵, 음료 가격이 원재료와 포장재 가격 인상 이후로 내일부터 또 오른대요. 사발면 경우에는 1,100원에서 이제 1,200원, 새우맛 과자가 1,500원에서 1,600원, 100원씩 인상이 되고, 다만 봉지라면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답니다. 그리고 콜라 같은 경우도 약 2년 만에 가격 조정에 나서면서 제품별 인상폭이 100원에서 300원 수준으로 변동이 있을 예정이고, 유명 도넛 가게 역시 인기 품목 중심으로 200원 정도. 근데 이게 너무 우리 일상에 맞닿아 있는 제품이라서 체감되는 물가가 더 크게 인상될 것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이 빵은요,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이고 제가 20대, 30대 초반까지도 이 빵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밀가루 반죽을 끓는 물에 한번 데친 뒤에 구워서 만드는 게 특징이래요. 그래서 더 쫄깃하고, 17세기 폴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뭐 유대인들이 많이 먹는다 이렇게 또 알고 있기도 하죠. 도너츠는 아닌데 도너츠처럼 가운데 구멍이 뽕 뚫려 있는 이 빵은 무엇일까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그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이 노래 듣는 동안 노래 충분히 깁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야, 역시 여름에 들어야 제맛이죠. 이글스입니다.

예, 호텔 캘리포니아 꽤 긴 노래인데 정말 이 곡이 특별한 거겠죠? 좀 이렇게 집중하면 기타, 특히 악기 연주들의 앙상블이 사람 귀를 이렇게 사로잡는 마법 같은 노래죠. 어제 윤도현 씨가 3개월 동안 밴드 해체했을 때 새로운 기타리스트 허준 씨를 만나기 위해서 들렀던 라이브 카페에서 허준의 솔로를 네, 지켜보던 이 곡을 어떻게 연주하나 보고 마음에 들어서 멤버로 합류하게 된. 자,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오늘의 정답은 배 이글이었습니다. 자, 유산균 세트 받으실 한 분. 오늘도 아침에 베이글 먹고 출근했는데 정답을 먹은 느낌입니다. 8331님. 전 개인적으로 어니언 베이글을 좋아해요. 작정하고 먹으면 세 개도 먹어요. 예. 뭐 어떨 때는 어니언 베이글도 맛있고 또 어떨 때는 플레인 베이글 생각. 저는 진짜 유학 가기 전까지는 베이글 존재도 몰랐다가 보스턴에 갔더니 그 무렵에 아무튼 유학생들 사이에서 뭐 한국 와서도 베이글 타령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렇게 알게 됐고 지금은 뭐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거 보면 이런 먹을 것들이 꽤 늦게 도착한 저 피자도 고3 때까지 몰랐어요. 고2 때까지도 그땐 들어와 있었는데 먹어본 적이 없었죠. 특정 어디 뭐 어디 가야만 거기서만 파는 그런 예, 아주 그 품귀 현상에 놓여있던 음식이었습니다.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다섯 분. 베이글 얘기 나오면 제가 뉴욕에서 유학 중에 돈이 없어서 정말 예로 매끼니를 때웠던 생각이 난다고. 7247님. 그리고 크림치즈의 단짝 친구 베이글. 저는 블루베리 베이글 좋아해요. 9890님. 근데 턱이 안 좋아서. 그죠. 얘가 좀 많이 쫀득한 애들은 씹다 보면 좀 아파요. 악관절이. 외에도 1769 이명 김태식님. 네. 소소하지만 네. 스킨케어 세트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환님이 신청하신 넬의 노래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4번. 네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찐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금요일 이제 2부 끝곡 듣고 오늘은 영화 대사관이 있는 날입니다. 끝곡은요, 2부 끝곡은 디어 클라우드가 2007년도에 발매해서 지금도 고음 좀 친다 하시는 분들 뭐 코너라든지 친구들 앞에서 도전하는 분들 많죠. 얼음 요새 디어 클라우드의 노래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네, 아까 1부 끝곡으로 주원파의 Saint Elmo's Fire를 듣는데 아 갑자기 제가 중학생 시절이었던 그 여름이 막 생각나면서 1984년도 에디 그랜트라고 하는 뮤지션이 뭐 약간 활동 기간이 짧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일렉트릭 에비뉴라는 노래를 히트시킨 다음에 갑자기 헐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주제곡을 불렀었어요. 주연이 마이클 더글라스.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려나? 그 원초적 본능의 그 형사 아저씨. 그리고 캐슬린 터너라고. 아, 이분도 정말 그, 예, 미모도 훌륭하시고 굉장히 그 연기도 잘하시는 분. 그리고 펭귄맨 그 데니 드비토. 이런 분들이 출연했던, 지금으로 따지면 뭐 언찰티드 같은 영화의 원조,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보물 찾고 막 그런 로맨싱 더 스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곡을 바로 에디 그랜트라는 인물이 불렀는데요. 이분은 태어난 곳은 기아나라는 데고 활동은 이제 영국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은근 히트곡 부자예요. 근데 이 노래 굉장히 들으시면 처음 들어도 굉장히 낯설지 않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Romancing the Stone, 에디 그랜트의 노래입니다.

0: 야, 역시 아침 가족들 한예수님이 봤죠, 봤죠. 로맨싱 스톤. 저도 부분 부분 기억나는데 인디아나 존스 느낌인데 로맨스 들어간 거죠? 맞아요. 아, 진짜. 김지현 님도 제가 상디랑 동갑인데 로맨싱 더 스톤 영화 봤어요. 근데 주제곡은 덕분에 처음 기억해 보네요. 라고. 당시에 MPC FM에서도 꽤 많이 흘렀어요. 마이클 더글라스. 와, 이 이름 얼마만에 듣는 이름인지. 아직도 캐서린 제타 존스랑 잘 사시더라고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뭐 매력이 있겠지. 둘이 나이 차이가 거의 아빠랑 딸 아닌가? 박순정님. 자, 오늘 아침 3, 4부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경기도청, 주식회사 그레이논,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가마치 통닭, 브람스 안마의자, 에어비앤비와 꾸며드립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0: 효소에 대한 그래.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자, 오늘도 변함없이 MBC FM 영화음악을 진행하고 계신 김세훈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주에 네. 좋은 영화 소개받고
1: 아, 재밌게 보셨나요? 적의 일생?
0: 바로 그 주말에 네. 봤다가 네. 뜻밖의 잊혀졌던 인물이 등장을 해서
1: 어? 누구요?
0: 거기
1: 톰 히들스톤 말고요?
0: 톰 히들스턴의 할머니 아. 춤 가르치던 네. 그 눈 큰 할머니가 네. 미아 세라라고 네. 나름 90년대 초반에 국내에도 팬이 좀 많았던 그 작품이 별로 없어요 그분이.
1: 그 저도 잘 사실 잘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0: 와, 이봐 와, 이게 한 끗 차이로
1: 역시 깊이가 있으셔.
0: 아니 깊이가 아니라 나이 네. 여기서 이제 한두 살의 차이로도 미아 세라를 기억하느냐 마느냐는 왜냐면 네. 워낙에 이분이 작품도 아, 없고 그렇구나. 이번 그 작품이 이분이 한 30년 만에 특별 출연하는 식으로 했더라고요.
1: 네. 예. 저는 모르던 분이었어요.
0: 아, 정말요?
1: 네.
0: 어, 근데 뭐 여전히
1: 그죠.
0: 예.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누나인데 네. 극중에서는 좀 더 이제 할머니로
1: 그죠.
0: 예, 하고 나오는데 누구나 아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딱 찾아보니까 척의 할머니.
1: 네.
0: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댄스 씬 진짜
1: 너무, 2막 시작할 때
0: 예. 아, 네. 정말 놓칠 뻔했는데
1: 거기서 드럼 치시는 분이 실제로 드럼 치시는 분이더라고요.
0: 그죠?
1: 네.
0: 안 그러면 그게 네. 정말 그런 거는 정말 연주하는 그 손과 들리는 소리가 싱크가 되는 그 기분이 네. 옛날에 딱 그것 때문에 그 라이브 영상 뭐 GRP 라이브 이런 걸 볼 때 네. 아주 희열을 느끼게 되는데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영화에.
1: 그래서 얘기를 다 정리해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인데 얘기를 참 잘 쓰죠.
0: 그러니까요.
1: 스티븐 킹은 스티븐 킹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영화로도 잘 만들었고
0: 끝나고 꼭 뭐 몇 개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1: 네.
0: 가만히 있어봐. 이게 아
1: 그죠.
0: 내가 뭘 봤지? 뭐 그쵸. 약간
1: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의 우주가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흔히 쓰는데
0: 네.
1: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내는 영화가 척의 일세.
0: 저는 제가 그날 별이라 그랬다가
1: 네.
0: 좀 더 넓구나.
1: 그렇죠.
0: 우주구나.
1: 우주입니다.
0: 네, 네. 끄덕끄덕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네. 이 6월 3일에 개봉했던 네. 와일드 싱이
1: 네.
0: 어젯밤 12시부로
1: 네.
0: 땡플릭스에 공개가 됐더라고요.
1: 저도 7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주말에 뭐 다시 볼까 했었는데 12시에 올라오자마자 또 찾아보신 분들이 아,
0: 네. 벌써 계시고.
1: 근데 궁금했나 봐요.
0: 그렇게 따시면은 5월 말에 개봉한 군체는
1: 네.
0: 아직도 그거는 그냥 그 IPTV에서 네. 돈 주고 보던데요.
1: 영화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비슷한 사례는 휴민트가
0: 네.
1: 개봉하고 한 두 달 정도 만에 OTT로 넘어갔거든요.
0: 그러니까
1: 극장에서 OTT로 간다는 건 중간이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단계에서.
0: 그렇죠. IP가 빠졌다는
1: 예, 흔히 말하는 IPTV나 개별 구매에서 별도로 이제 극장 개봉한 직후면 뭐 만 원이기도 하고
0: 네. 12,500원이에요. 뭐
1: 만 원보다 비쌀 때도 있고
0: 네.
1: 이제 그렇게 중간 단계 한번 거쳐서 OTT로 넘어가는데 이제 바로 OTT로 넘어갔다는 건 뭐 영화사의 선택이긴 하죠. 근데 대체로 이제 극장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 때 OTT 입장에서는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거니까 따끈따끈하잖아요.
0: 네.
1: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0: 그쵸.
1: 그걸 감안해서 조금 더 비싸게 부르죠. 그럼 제작사 입장에서는 극장에서 충분히 거두지 못한 수익을 OTT에서 이제 좀 보전이 되니까 그런 좀 개별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근데 극장에서 좀 잘 된 영화는 중간 IPTV나 개별 구매로 보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0: 네.
1: 우리 급할 거 없지? 라는 이제 판단을 하기 쉽고.
0: 그런데 예. 또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1: 네.
0: 끝나고 영화에서 내려 영화관에서 내려가고 몇 달 동안 안 풀다가
1: 네.
0: 갑자기 또 OTT로 또 풀더라고요.
1: 그게 또 나라마다 다르고
0: 그러니까
1: 관행이나 이 분위기 자체도 좀 다르고요.
0: 네.
1: 네.
0: 참 복잡합니다.
1: 그렇죠. OTT 계약도 다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0: 아.
1: 그 통으로 계약하는 방식, 뭐 일정 기간

0: 만 뭐 하는 맞아. 방식 그걸 또 뭐 연동해서 뭐 시청 시간하고 연동해서 또 뭐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1: 솔직히 걔네들 저 유학할 때 DVD 우편으로 배달해갖고 보던 많이 컸어 진짜. 얘네가 지금 헐리우드를 주락펴락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0: 근데 사실 이런 뭐 이런 차이들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사실 영화를 집에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뭐 그냥 빨리 볼 수 있으면 좋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아니 뭐
1: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빠른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네. 그 미국은 약국도 그렇고 이게 다들 대형 체인점에 다 이렇게 흡수가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유학 시작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보면은 거기 큰 뭐 블록버스터 뭐 어쩌고 하는 그 DVD 대여소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동네마다 뭐 비디오 가게들이 다 따로 있었지만 거기는 그냥 그 이름의 DVD 대여소가 그냥 모든 주마다 DVD는 무조건 여기서 빌리듯이
0: 네.
1: 그러니까 그거를 우편으로 배달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거꾸로 그 DVD 대여소를 아예 잠재워버리고
0: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휴민트 같은 게 극장에서는 크게 성공을 못했지만 OTT 넘어가자마자 막 글로벌 뭐 순위권 안에 진입하니까 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싫어할 일은 아닌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산업의 시스템이 흔들리면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1: 그쵸.
0: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네. 그 중간 단계에서 또 돈이 들어와야 이게 또 순환되는 구조들이 있는데
1: 네.
0: 그런 점에서는 좋게 볼 일만은 아니겠지만 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아무튼
0: 뭐 개별마다 다 달라서
1: 그렇죠. 아니 음악도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데뷔했을 때 시장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세상이 되어 있고
0: 네.
1: 아무튼 빨리 풀리면 슬프다고 김주원님이
0: 아, 극장에서 본 사람 입장에서는
1: 아 네. 그럴 수는 있죠.
0: 아, 극장 가서 봤는데 어우씨 뭐야 벌써 올라올 거면 조금만 참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으나
1: 네.
0: 극장에서 본 경험은 확실히 다를 겁니다.
1: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척의 일생처럼 몰랐는데
0: 맞아요.
1: 이렇게 또 OTT를 네. 통해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0: 네.
1: 오늘 궁금합니다. 어떤 영화를 또 소개해 주실지.
0: 오늘 영화는 이번 주에 좀 유난히 좀 부고들이 많이 좀 들려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고요.
1: 네.
0: 이 배우 이름을 말하는 거는 괜찮겠죠? 영화 제목을 맞추는 거니까.
1: 언제는 뭐 우리가 어렵게 된 그죠? 적이 없으니까. 네.
0: 글렌 한사드라고 저는 20년 가까이 불러왔는데
1: 네.
0: 이번에 기사를 보다가 글렌 헨사드라고 쓰더라고요.
1: 헨사드가 아니라 헨사 한끗 차이인데 뭐.
0: 그래서 약간 당황했어요. 그래서 네. 글렌 헨사드라고 하는 배우이자 가수가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1: 사고사였다는 게 좀 충격이었어요.
0: 네, 저 특히 그 SNS에서 그 사고 직전에 했던 마지막 공연 영상도 봤어요.
1: 세상에.
0: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작은 공연장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고를 듣자마자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 역시 한 편의 영화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 영화에 대해서는 저 역시 좀 개인적인 추억도 있고 해서
1: 네.
0: 오늘 오랜만에 그 영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1: 아니 그럼 평소 때도 글렌 헨사드의
0: 네.
1: 그 공연을
0: 네.
1: 찾아보실 만큼 계속 추적 관찰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0: 아니 그건 아니고 이번에 그 부고가 들려온 뒤에 누가 올렸어요.
1: 아.
0: 자기가 그 마지막 공연에 있었다고.
1: 그
0: 제가 글렌 헨사드의 공연을 본 거는 2009년에
1: 네, 한국에 왔을 때.
0: 2009년에 이제 그 스웰 시즌으로 이 영화의 그 상대 배우와 함께 내한했을 때 그때 공연을 봤죠.
1: 네. 아. 자, 뭐 말이 필요 없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아무튼 네. 글렌 헨사드가 주연한 이 두 글자 영화 제목을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샵 8000번 여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 부과되고요. 문자 게시판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0: 네.
1: 어떤 노래 듣는 동안 맞출까요?
0: 아일랜드의 더블린의 밤거리에서 네. 이 노래를 부르며 버스킹을 하는 남자의 모습이 영화의 초반에 나오죠. 오프닝에
1: 네.
0: 그래서 Say it to me now 준비했습니다.
1: 자, 소소하지만 팝콘 걸어놓고 정답 기다릴게요.

0: 자, 글렌 헨사드의 Say It To Me Now. 은근 절창이에요.
1: 네.
0: 되게 높아요. Once 저 아 오늘 아무튼 정답 Once 맞춰주신 분들 지금 문자 게시판 제가 잠깐만요 확인한 저희가 네 Once 맞춰주신 분들 팝콘의 주인공 되신 분들은 1677-3123-7322 전혜영 김민서님 뭐 소소하지만 축하드리고요. 그 저 아무튼 Falling Slowly도
1: 네.
0: 그 나나나 이제 낮춰서 불려도 나네 안 올라가가지고
1: 이게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그 노래가 글렌 헨사드가 만든 노래가 부르기 쉬운 노래가 아니라서
0: 네.
1: 그래서 결과적으로 글렌 헨사드가 주연 배우가 될 수 있었습니다.
0: 오.
1: 원래 이 영화 킬리언 머피가 하기로 했어요.
0: 아
1: 네, 이게 원래 존 카니 감독의 전작에도 킬리언 머피가 출연을 했었고
0: 네.
1: 워낙에 좀 친분이 있어서
0: 전작이 킬리언... 뭐였죠 존 카니 감독
1: 온 디 엣지라고 저도 사실 못 본 영화인데
0: 네.
1: 근데 그 영화에도 킬리언 머피가 주연을 했었대요.
0: 네.
1: 그래서 워낙에 이제 같은 또 아일랜드고 하니까 이제 그 친분이 있어서 나 이번에 음악 영화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 건데 해서 킬리언 머피가 좋다 내가 주연을 하겠다. 그리고 킬리언 머피가 한다니까 이제 제작비가 이제 막 들어오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이 존 카니 감독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버스킹 과정에 어떤 좀 재밌는 얘기가 없나 해서 예전에 자기 밴드 같이 했던 글렌 헨사드를 만난 거죠.
0: 아 감독하고 친구였구나. 네,
1: 처음엔 일종의 좀 취재차 만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길거리 공연할 때 뭐 어땠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글렌 헨사드 오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고라고 얘기를 이제 해주고. 근데 여주인공은 뭐 누가 좋을까 했는데 피아노 좀 칠 줄 알고 동유럽 사람이면 좋겠는데 라 감독이 얘기하길래 이제 글렌 헨사드가 지금 내가 그런 애랑 같이 지금 팀하고 있잖아 해서 마르케타 이글로바가 이제 추천이 돼서 캐스팅이 되었는데
0: 네.
1: 대신 이제 음악을 이제 글렌 헨사드한테 부탁을 했대요. 좀 좋은 노래 좀 만들어 달라. 이미 뭐 만들어 둔 것도 있고 뭐 갖다 써 이렇게 된 거죠.
0: 네.
1: 근데 킬리언 머피가 그 노래를 듣더니 나 이거 못 부르겠는데.
0: 그렇죠.
1: 네. 근데 그게 이제 존 카니 감독의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존 카니 감독은 어쨌든 영화에서 찐으로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안 된다 너 불러야 된다 너 노래

0: 그래도 잘하면서 왜 그래 그랬는데 그래도 이건 좀
1: 안 올라가.
0: 내가 못할 것 같아가 첫 번째 이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 배우가 연기 경험이 없는 마르케타 이글로바라는 얘기를 듣고 경험이 없는 배우랑 연기하기에 내가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있다. 뭐 이러저러해서 킬러 모피가 빠지면서 제작비도 싹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글렌 헨사드한테 그냥 네가 하면 안 될까? 해서 주인공이 된 거예요.
1: 그래도 뭐 이 제가 찾아보니까 글렌 헨사드가 연기 경력이 아예 없던 것도 아니더라고요.
0: 그 전에 알란 파커 감독의 커미터먼트라는 영화에
1: 예.
0: 그러니까 조연으로 나와서 기타 치는 영화에 한번 출연한 게 완전
1: 어릴
0: 초반.
1: 때. 완전 어릴 때.
0: 91년인가 그랬으니까.
1: 맞아요.
0: 그때 그냥 가수 그러니까 음악 처음 시작할 때 재미삼아 한번 카메라 앞에 서본 게 전부였던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자기 밴드에 베이스 치던 사람이 영화를 찍겠다고 하니 좀 도와줘 볼까? 그럼 나를 음악으로 뭐 도와줄게 했다가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면서 갑자기 주연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 원스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이 글렌 헨사드의 키가
0: 네.
1: 조금만 낮았더라도
0: 킬러 모피가
1: 했을 거예요. 근데 감독은 분명히 이거 이 고음이 나와야 맛인데
0: 네.
1: 뭐 야 이 사람 운명 이런 겁니다. 자, 뒷이야기는 저희가 광고 듣고 바로 이어드릴게요.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오늘 MBC FM 영화 음악 김세윤 작가님과 함께 이젠 고인이 된 글렌 헨사드를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었던 원스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6: 네.
5: 근데 좀 아까 킬리언 머피가 빠지고
6: 네.
5: 제작비가 완전 10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네.
6: 제가 듣기로는 원래 한 200만 달러 정도 투자받기로 했다가 그게 무산되고 결국 이 영화는 1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억 정도의 돈으로 촬영을 해서 결과적으로 2,300만 달러를 벌었죠. 한 330억 정도의 네. 2억 들여 만들어서 330억 정도의 돈을 번 영화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글렌 헨사드를 캐스팅해서 마르케타 이글로바와 함께 원스를 찍으면서 존 카니 감독도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 둘을 데리고 영화를 찍어서 이게 뭐 극장에 걸 수나 있을까 싶었나 봐요.
5: 네.
6: 애초에 계획은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함께하는 스웰 시즌이라는 팀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러 오는 팬들에게 DVD를 판매할 생각이었대요.
5: 소박했네요.

0: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극장 개봉 같은 건 아예 꿈도 안 꾸고 DVD로 만들어서 수혈 시즌 팬들한테만 팔아도 뭐 얼추 뭐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촬영 자체도 다 디지털 카메라로 대부분 찍고 그게 다 도둑 촬영이어서 네, 그 영화 오프닝 보시면 글렌 랜사드가 버스킹을 할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버스킹한 돈 가방을 들고 도망가다가 붙잡히는 장면이 오프닝이거든요. 예. 네. 그 촬영할 때 실제로 지나가던 행인이 그 돈가방 들고 도망가는 단역 배우를 걷어차서, 예.
1: 세상에.
0: 그것도 사타구니를 걷어차서, 예. 도둑인 줄 알고 제압했다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찍은 영화예요. 근데 그런 영화가 이런, 지금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남아있는 영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줄거리를 일단은 얘기해봐야 될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제가 뭐 보신 분들 많지만 근데
0: 네.
1: 저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0: 네.
1: 생각 같아서는 한 300만 명은 본것 같은데
0: 네.
1: 국내 개봉 당시 28만 명.
0: 이만하면 근데 성공한 거죠, 그 당시에.
1: 그런가요?
0: 배우도
1: 하긴
0: 없는데.
1: 20년 전이니까.
0: 지금은 우리가 글렌 랜사드를 알고 글렌 랜사드의 부고를 듣고 슬퍼하지만 이 영화가 개봉할 때만 해도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들만 포스터에 나오는 영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은 순전히 영화의 힘으로 사실 그 정도의 흥행도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1: 자, 그러면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길거리 공연을 하며 살아가는 한 남자. 그는 오래 사랑했던 연인을 잊지 못한 채 음악만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의 노래를 유심히 듣던 체코 출신의 이민자 그녀를 만나게 되는데요. 생계를 위해 청소와 꽃 판매를 하며 살아가는 그녀 역시 음악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죠. 두 사람은 함께 곡을 만들고 음반을 준비하며 사랑인지 우정인지 정의하기 힘든 어려운 감정을 나누게 되는데 과연 이 둘은 노래를 완성하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세훈 작가님의 세심한 설명으로 다시 영화 원스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뭐 스웰 시즌 공연장에서 팔기에는
0: 네.
1: 이게 또 80회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네요.
0: 그러니까 이게 2007년 선댄스 영화제 가거든요.
1: 네.
0: 이 영화가 그 글렌 랜사드의 인터뷰를 보면 선댄스 갔다는 것 자체가 농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찍었는데 이게 선댄스를 간다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선댄스에 이렇게 막 가서 있는데
1: 근데 어차피 선댄스 독립 영화제인데.
0: 독립 영화제라 그래도 자기들이 알거 아니에요. 영화를
1: 아, 어떻게
0: 우리가
1: 찍었나?
0: 심혈을 기울여 찍었다기보다는
1: 아.
0: 우리끼리 그냥 놀면서 편하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연주하듯이 우리 늘 하던 대로 우리끼리 재밌게 찍은 건데 이게 극장에 걸리고 사람들이 볼 영화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게 사람 일이 참 모르는 게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원들 가운데 글렌 랜사드가 속해 있던 더 프레임스라는 밴드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1: 세상에.
0: 예.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이 사람 좋아하는데 이 사람 음악 좋아하는데 영화를 봤더니 음악도 좋고 영화가 너무 좋으니까 밀어준 거죠. 근데 그게 밀어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관객들이 호응을 한 거죠. 그래서 세번 상영이 예정이 되는데 이게 8번으로 늘어나고 글렌 앤서스의 인터뷰를 보면 그래서 원래 그 시상식 전날에 그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1: 네.
0: 심사위원이 기뜸을 해주더래요. 하루만 좀 늦게 가보지 그래. 그래서 하루를 늦췄더니 선댄스 관객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1년 뒤에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게 바로 이 원스라는 작품이고 제가 원스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동진 평론가께서 이 영화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1: 네.
0: 음악이 이야기를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라는 한줄 평을 남겼어요.
1: 그리고 이례적으로 만점을
0: 네.
1: 주신 영화 몇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스더라고요.
0: 그리고 어느 그 인터뷰에서 이 영화를 예로 들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뭐 그림이든 문학이든 다른 예술에서는 창작자가 갖고 있는 재능 이상의 엄청난 결과물이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데

0: 저와는 그게 꽤 좀 자주 일어나는 그런 분야의 매체라고 생각한다. 만드는 과정에 우연성이 더해져서 어떤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 확률이 다른 예술보다는 좀 더 높은 매체 같다라고 하면서 원스를 예로 든 거예요. 원스가 이분은 약간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난 사실 종카니 감독의 다음 작품 궁금하지도 않고 그가 다음에 더 좋은 영화를 만들지도 모르겠지만 원스는 어떤 장면들은 정말 기적 같은 순간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저도 이 말에 좀 동의를 하거든요.
1: 그러니까 그게 음악의 힘이죠.
0: 네. 전적으로 음악의 힘이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고 어쩌면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 덕분에 어떤 생생하게 담겨있는 순간들이 영화 보는 사람에게 마법을 부리는 거죠. 얼마나 싸게 찍었냐면 그 영화 중간에 파티하는 장면은 글렌 헨사드 집이에요. 글렌 헨사드 집에서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파티 장면을 찍었고 파티 장면에서 처음에 노래하는 아주머니 계시거든요. 네. 글렌 헨사드 엄마입니다.
1: 네, 야, 진짜 뭔가 진짜 저기 그 영화제 갈 때 놀라긴 했겠네요. 네. 진짜 집에서 그렇게 홈비디오 찍듯이 찍었는데.
0: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글렌 헨사드가 런던으로 떠난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는 설정이 있는데 네. 그때 나오는 영상은 종카니 감독의 실제 여자친구 영상들이에요. 종카니 감독이 애초에 이 영화를 기획한 게 여자친구가 실제로 런던에 가서 그야말로 롱디 네, 장거리 연애하다가 힘들어서 이 시나리오를 쓰기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글렌 헨사드가 그리워하는 여자친구 사진이나 영상은 다 종카니 감독의 실제 여친의 영상 사진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떤 많은 그 흔히 말 우연성들이 모여서 이 영화의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지금도 원스를 내가 이렇게 왜 좋아했지 이거보다 잘 만든 영화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도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야, 영화 볼 때 너무 좋던데 너무 좋던데 하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유들이 저는 일종의 좀 영화적인 마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1: 뭐 음악은 아니지만 네. 왕과 사는 남자도 네.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네. 한 배우의 그 알 수 없는 그 정말 빠져들 것 같은 매력이 네. 영화 자체를 구원해버리는 것도 영화만의 어떤 기적이 아닐까.
0: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를 찍으면서 두 배우가 실제 연인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서로의 감정이 서서히 좀 싹트는 과정 자체가 영화에 담긴 거죠. 그 순간이 포착이 되어서.
1: 이건 정말 하늘이
0: 네, 그렇죠.
1: 이 둘을 그렇죠. 운명적으로다가 연결했네요.
0: 연기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순간들이 맞아요. 영화에 담겨 있고 그중에서 가장 좀 유명한 순간을 일단 오늘 첫 번째 노래로 준비해 왔는데요. 네. Falling Slowly라는 노래 다 좋아하실 텐데 그 노래를 영화에서 처음 부르는
1: 멜로디 알려주고 막
0: 그때 악기 파는 가게에 가서 네, 함께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면서 둘이 함께 그 노래를 처음 부르는 그 순간을 영화에서 직접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1: 네.
2: I'll put it there, yeah?
3: Mm-hmm.
2: This is in C, yeah?
3: Yeah, okay, I can see that.
2: Okay. So it goes, da, it goes, da.

0: I moved back in about a year ago, not to be mad, or just to help you out, you know?
1: 이걸 그냥 롱테이크로
2: 네.
1: 쭉
2: 찍은 거죠.
1: 네.
2: 롱테이크로 실제로 담아낸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 킬리언 머피가 못하죠.
1: 아니 진짜 네. 가수도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좋은 네. 피치, 안정적인 피치로 이렇게 진짜 고음인데 이렇게 편안하게 뭐 글렌 헨사드를 위한 온 우주의 기운이 존 카니 감독과 함께
0: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시절 인연처럼 시절 영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 한 편이 내 인생의 어떤 시절과 딱 마주치면 그 영화에 대한 기억은 좀 다르거든요.
1: 네.
0: 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제가 더 좋아하는 그 말 중에 보이우드 마지막에 나오는 대사 있잖아요. 보통 순간이 우리를 붙잡는다고 하잖아. 근데 내 생각은 달라. 아니죠. 반대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보고 순간을 붙잡으라고 하잖아.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순간이 우리를 붙잡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 순간을 붙잡는 게 영화라는 예술인데 그렇게 순간을 붙잡은 그 영화에 우리가 붙잡히는 게
1: 맞죠.
0: 사실은 영화를 보는 재미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원스라는 영화를 내 인생의 어떤 시절에 극장에서 딱 보았을 때 그 영화에 붙들려버린 사람들에게 글렌 헨사드의 부고가 먼 나라의 뭐 그냥 뮤지션 한 명의 사망 소식이기도 하지만 좀 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1: 마침 또 3710님이 이 영화 개봉할 무렵에 또 더블린에 8개월간 있었네요. 더블린은 정말 그대로라 원스 보고 있으면 그때 제가 모락모락 떠오릅니다. 라고 아이고 그... 그럼 뭐 지금 이 노래를 트랙에서 사운드 트랙에서 들었으니까 대사도 네. 그냥
0: 대사는 뭐 아주 유명한 대사.
1: 네. 네.
0: 많은 분들이 이 대사를 하는 장소에 가서 사진도 찍는다고 하는 네. 원스의 유명한 장면을 골라봤습니다.
1: 네. 네.
2: What's the check for the love?
3: Milesha.
2: So Milesha.
3: 미루요
2: 때베.
3: What? Come on, let's go.
2: What'd you say?
3: You gotta teach me how to ride the bike now, yeah?
2: No way.
3: Yeah.
2: No.
0: 그러니까 이게 영화 속에 그들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와 그녀로 나오죠. 가이하고 걸러 나오는데 조금씩 호감을 키워가는데 영화 속 그녀에게 사실은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죠. 지금은 좀 떨어져 지내지만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서 뭐 처음에 이제 시작은 바다를 체코말로 뭐라고 해?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 다음에 그 남자를 사랑해?라는 거를 체코말로 뭐라고 해?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밀루에셔?라고 얘기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밀루에셔? 그랬더니 여자가 밀루유떼베. 라고 하면서 무슨 뜻인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관객들에게도 말해주지 않죠. 하지만 이제는 다 무슨 뜻인지 알지만 근데 재밌는 게 이 장면 또한 애드리브였다고 해요. 실제로 글렌 헨사드가 마르케타 이글로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밀리우 데베가 네. 처음 듣는
0: 말이에요. 밀리우 데베를 마르케타 이글로버가 즉석으로 한 거고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글렌 헨사드도 실제로 몰라서 반응한 건데 그런 애드리브 자체가 영화에 그대로 담겼고 말씀드렸듯이 DVD로 그냥 팔고 말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거 재밌는데 하고 그냥 담아놨던 그런 수많은 장면들이 모이고 모여서 원스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마법이 되는 그런 순간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밀루유 때베는 명대사죠.
1: 그렇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0: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2818님이 원스 특집 너무 감사하다고.
4: 네. 그 원스 예전에 보고 안 보신 분들은 지금 OTT에 있거든요. 네. 지금 다시 보면 더 느낌이 또 다릅니다.
3: 네. 서세일님도 제가 그 28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괜히 뿌듯하네요. 라고. 네.
4: 그리고 원스는 영화 밖에서도 또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낸 게 2009년에 내한공연할 당시에 네. 내한공연하는 그 내한공연 장소에서 로비에서 공연하던 팀을 네. 글렌 헨사드가 즉석에서 자신들의 무대에 세웠잖아요.
3: 맞아요.
4: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플레이라는 영화고 네. 메이트가 직접 출연을 하죠.
3: 정준일의 네. 메이트가. 네.
4: 그래서 마지막 곡은 메이트의 플레이를 골라봤습니다.
3: 네. 이렇게 했다 또 수미상관을 해보시는 네. 자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메이트의 플레이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데뷔 초반만 해도 카메라 앞에서 튀어야 한다는 강박에 남이 얘기하는 동안에도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지만 궁리했어요. 그런데 이문세 씨나 김국진 씨 같은 어른들은 제가 얘기를 끝없이 해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시더라고요. 좋은 소통이라는 건 뛰어난 말솜씨로 내 얘기만 쏟아내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가만히 귀 기울여주는 것도 좋은 대화입니다.

0: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선선한 공기와 맹렬한 태양이 좀처럼 꼼짝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움직이는 수밖에요. 용기를 내 짐을 꾸리고 낯선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다 보면 그곳이 어디든 습한 공기, 뜨거운 태양쯤은 어느새 잊히곤 합니다. 복잡하고 무거운 생각이 제자리만 맴돌 때도 마찬가지죠. 가볍게 걷거나 차 한잔 마시면서 일단 몸을 먼저 움직이다 보면 조금씩 생각도 따라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떠날 수 없다면 잠시 음악의 힘을 빌려보는 건 어떨까요? 천천히 음악을 따라 굳어있던 공기가 흐르는 동안 작은 숨구멍, 여백 하나가 조용히 생겨날 겁니다.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김동률의 출발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오늘 첫 곡은 김동률의 출발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라 떠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목포 MBC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창밖이 목포역 광장이잖아요. 주말 못지않는 모처럼의 활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태양이 정말 쏘듯이 내리쬐는데 특징이 양우산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마치 비 오는 날처럼 약간 알록달록한 풍경인데요. 저는 엊그제 부산 출장 다녀왔거든요. 휴게소 화장실에 이런 문장 하나가 있어가지고 적어왔어요. 떠난다는 말은 필연적으로 도착한다는 말에 도착한다. 저이 문장 너무 좋더라고요. 떠난다는 말은 필연적으로 도착한다는 말에 도착한다. 지금 여행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또 지금 창밖 풍경처럼 목포를 목적지로 막 도착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방송 진행하면서 미션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에게 이 떠남은 어떤 도착으로 이어졌는지 여행도 좋고요. 또 사람도 좋고 뭐 일도 좋습니다. 떠남과 도착 사이에 있었던 여러분의 이야기를 문자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일상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089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정희정의 문화라디오는 오늘도 1부에서 책이 건네는 위로와 생각을 함께 나누는 책에서 만난 쉼표 준비했고요. 2부에서는 음악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음표사이,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소식을 전하는 문화산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정희정

0: 한국방송의 문화라디오 1, 2부는 키움증권, 주식회사 두드림 SNC,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 현대해상 화재보험, 삼일제약, 롯데렌탈, 유성물산교역, 베스트슬립, 음주엔 팀앱대리, 오뚜기 카레, 알레스아우토, 에어비앤비, 노무법인 폐, 음주엔 팀앱대리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책 속 문장에서 쉼을 찾는 시간, 책에서 만난 쉼표. 오늘은 고영민의 시 무서운 노래입니다. 무서운 노래 고영민. 깜깜한 산길을 걸어 넘어올 때 나는 노래를 불렀다. 무서워 자꾸만 노래를 불렀다. 한 곡의 노래는 금방 끝이 났다. 부른 노래를 다시 불렀다. 없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 노래는 무서웠다. 내가 아는 모든 노래를 불렀다. 한 아이와 큰 산, 덤불과 돌, 서늘한 산 공기. 너머 마을로 그려진 산길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책에서 만난 쉼표, 오늘은 고영민 시인의 신작시예요. 개간 상상인 여름호에 실린 무서운 노래 함께 읽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단 몇 줄의 문장만으로도 조금 어린 시절로 여행을 좀 다녀오는 듯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린 시절의 용기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뭐랄까 거짓말 하지 않는 거, 그게 용기였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은 뭔가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용기가 좀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캄캄한 밤길을 걸었을 수도 있고, 또 좋아하는 마음을 먼저 전할 수도 있고, 미안하다는 말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몰랐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어른의 용기도 그리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하기 싫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일, 그리고 쉽지 않은 관계를 마주하는 일, 걱정이 가득한 내일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일, 이런 게 어른의 용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걸어가는 법, 조금씩

지켜가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 만난 쉼표에서는 이렇게 올해의 마음에 남는 문장과 함께 여러분께 읽을 만한 책도 꾸준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윤상, 한 걸음 더.

윤상의 한 걸음 더 함께했습니다. 정희정의 문화 라디오, 목포 MBC 음악 FM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6463님, 아이들 방학이라 정신없는 여름입니다. 여행은 못 가지만 퇴근길에 가족과 바닷가 드라이브라도 다녀오려고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싶습니다. 신청해 주셨어요. 여행을 왜못 가실까요? 짬을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닷가 드라이브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8256님, 신랑이 이번 주 휴가는 멀리 가지 말자고. 신랑님들 다왜 이러실까요? 멀리 좀 떠나야죠. 이렇게 더운데. 멀리 가지 말자고 영암 불갑사에 들러 숲길을 걷고 미술관 들르고 돌담을 걷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여행이 될까, 이 짠돌이의 꼼수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길 하루가 꽤 알차고 행복하더라고요. 맞아, 행복은 가까이 있구나 싶네요. 숙박비도 여행 경비도 굳히고 마음은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아니 아니, 이렇게 이런 긍정적인 분들이 계시다니요. 좀 멀리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꼭 비행기 타고 멀리 떠나지 않아도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떨어져

떨어진 도시 천천히 걸어보고 맛있는 거한끼 먹고 돌아오는 하루가 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하죠. 노래 신청곡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8256님 신청해 주셨는데요. 8256님의 신청곡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0054님,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이가 방학이라 여행 가자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좀 전에 목포역 앞을 지나는데 엄마 우리 기차만 타도 여행이지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길시리. 이번 주말엔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다녀와야겠어요.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신청합니다. 신청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2201님, 안녕하세요. 다음 달 친구랑 이탈리아로 첫 유럽여행 갑니다.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매일 지도 보면서 행복해하고 있어요. 악뮤 콩떡빙수 신청합니다. 여행은 떠나기 전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행복이 전해져 옵니다. 7739님, 손주들이 다녀간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북적였던 며칠도 여행 같았네요 하셨어요.

0: 6032님, 비를 만나 하루는 내내 숙소에 있었는데 그 시간이 오히려 가장 오래 기억납니다. 해외로 다녀오셨나 봐요. 오늘 드린 미션들 정말 잘 수행해 주셨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주신 떠남과 도착 이야기 덕분에 오늘 방송이 조금 더 넓어진 기분이 듭니다.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광고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노래 속 숨은 이야기를 찾는 음표사이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 소식을 전하는 문화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463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두스의 여름 안에서 광고 듣고 노래도 듣고 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귤이. 대한민국 유일의 쌀귤이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FM for you.

좋은 노래에는 좋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음표 사이. 음표 사이 오늘은 영화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의 엔딩곡 용진의 걷는 마음을 준비했는데요. 리틀 포레스트 이 영화에는 거창한 여행도 극적인 사건도 없습니다. 대신 계절을 따라 걷고 제철 음식을 만들고 익숙한 풍경 속에서 자신을 다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여행은 멀리 떠나는 일이 아니라 한 도시를 천천히 걸어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진은 화려한 기교보다는 담백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만의 감성을 들려주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이 노래 역시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조용히 마음에 스며듭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OST 용진의 걷는 마음 함께 듣겠습니다.

용진의 노래였습니다. 걷는 마음 들으셨어요.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엔딩곡으로 나오는 노래인데 오늘 이야기 주제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편안한 느낌이네요.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화려한 풍경보다는 평범한 하루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또 여행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영화 자체가 요즘 유행하는 한 달 살기나 1년 살기예요. 여행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요즘은 아까 사연 보내주셨던 분의 사연처럼 유명한 곳을 많이 가는 것보다는 좀 오래 머물고 천천히 걸으면서 도시의 시간을 살아보는 그런 여행이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런 여행을 많이들 꿈꾸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목표를 찾는 젊은 청년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 목포의 괜찮아 마을이 그런 성공 사례로 많이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잠시 머물면서 그 지역의 삶을 경험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만의 속도를 되찾는 시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곡으로 Conquest of Paradise 신청해 주신 분 계신데 1492 콜럼버스의 테마곡이에요. 여기서 또 뭔가 그 여행을 넘어서 이 영화는 좀 모험을 떠나는 그런 영화인데 저도 노래가 좀 듣고 싶은데 연주곡이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이상은의 삶은 여행 제가 준비했거든요. 여행이 낯선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익숙했던 조금 다른 나를 만나는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곡이에요. 이상은의 삶은 여행 같이 듣겠습니다.

0: 이상은의 노래 삶은 여행 들으셨습니다. 삶은 여행인 것 같아요. 삶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복잡한 생각들, 너무 큰 고민도 없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은 또 삶은 소풍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시는데 삶을 여행처럼 소풍처럼 뭐 작은 산책처럼 여기시면은 좀 복잡하고 머리 무거운 생각들이 조금 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책과 음악 그리고 사람이 만나는 작은 문화살롱 목포 MBC 음악 FM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089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사연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1477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여름 성경 캠프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정성껏 보내주신 간식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니 캠프가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듣기 쉽지 않은 조용한 시골인데 여름 성경 캠프가 시작되면 마을에도 다시 활기가 돕니다. 아이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는 모습 속에서 공동체의 따뜻함도 다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영광 백수 남부교회 화이팅 하셨는데 오, 영광 백수에도도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실까요? 와, 들리신다면은 지금 여름 성경 캠프 준비하고 계신 목사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아이들께 응원의 마음 전합니다. 광고 듣고요. 이문세의 길을 걷다 보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0: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우리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 산책 오늘도 떠나봅니다. 먼저 목포 시립도서관에서 휴가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북캉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현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혜학교가 운영 중이고요. 어린이를 위한 AI 도서관과 성장교실 그리고 여름 독서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 갤러리에서는 오늘까지네요. 7월의 정원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일정과 신청 방법은 목포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름방학이라고 꼭 비행기 타거나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만 특별한 추억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특별 템플스테이도 추천드립니다. 한국 불교문화산업사업단이 전국 50여 개 사찰에서 60여 개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를 운영합니다. 영암 도갑사에서는 선명상과 참명상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고요. 순천 서남사에서는 불멍과 맨발 황토길 걷기를 하고 있고요. 구례 화엄사에서는 여름밤 산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모기장 음악회, 또 쌍계사에서는 시원한 섬진강 래프팅과 산사 체험 등 각 사찰에 맞는 이색 템플스테이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부 일정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연 계획하고 계시다면 목포 문화예술에 간 어린이 소리곡 벨벳 토끼 추천드립니다. 벨벳 토끼는 영국 작가 마저리 윌리엄스의 고전 동화를 우리 소리로 재해석한 가족 공연이에요. 8월 8일 토요일 3시 공연입니다. 예매는 티켓 링크와 문화예술에 간 공연팀 270-8488 통해서 가능합니다. 목포 신안 무안 지역 주민에게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예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저녁 평화광장에서 노라조의 목포 해상 WCO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신나는 공연, 춤추는 바다 분수, 여름밤 하늘을 수놓을 불꽃쇼, 가족, 친구, 연인 누구와 함께해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을 만나고 산사를 만나고 공연과 바다를 만나는 여름이 충분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름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책이었습니다. 떠난다는 말은 결국 도착한다는 말에 도착한다. 제가 화장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문장 하나로 오늘 여러분들의 사연이 더해지면서 한 시간이 꽉 채워졌습니다. 여행은 끝나도 우리 일상은 다시 시작되지요. 모든 요일이 여행이 되길 바라며 오늘 정의정의 문화라디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준비했습니다. 저는 정의정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0: 힘줄 보호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희망곡 스페셜 DJ 나비입니다. 정의가족 6789님이 이런 사연 주셨어요. 좋아하는 단어를 소리내서 말하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진대요. 바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수박 화채. 예, 나비씨도 한번 해보세요. 역시 정의 가족들이 참 맑습니다. 예, 순수해요. 저는 뭐 아메리카노 수박같이 이런 거 안 하죠. 예, 보너스, 캐쉬, 골드바 이런 단어만 생각이 나는데 저만 그런 건가요? 속세에 너무 찌든 거예요? 하지만 제일 바라는 건 역시 자유, 프리덤 아니겠어요? 자, 불금입니다. 순애부 선생님들 특별수당 줄 거 아니면 빠른 자유, 칼퇴근 부탁드리면서 정호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Let's go!

0: 정호희만 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슈퍼주니어 83즈의 너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신디 김신영 씨가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서 여러분과 쭉 함께하고 있는 저는요. 스페셜 DJ NAVI 라비입니다. 우! 자, 역시 정 많은 우리 정희 선생님들 환영 문자 마구마구 건네주고 계시는데요. 조은정님, 좋아하는 걸 외치라고요? 샤브샤브! 차돌 담궜다 빼서 냠냠 하고 싶다. 마지막엔 칼국수 컴온. 아, 저도 샤브샤브 참 좋아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샤브샤브를 안 좋아해. 그 물에 담갔다 건진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샤브샤브 집에 가자 그러면 그냥 그 샐러드 바에 있는 떡볶이라든지 토스트 이런 것만 먹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자고 하기가 참 미안합니다. 샤브샤브가 굉장히 건강식이에요. 버섯도 많이 들어가죠. 야채, 채소들 많이 들어가지. 고기도 기름에 굽는 게 아니고 육수에다 담갔다 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 예, 우리 남편 다시 한번 좀 도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5440님. 첫 곡이 슈퍼주니어인 거 듣고 생각났어요. 예전에 나비님 슈즈 은혁 씨랑 동갑내기 모임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도 모임 하고 있나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그 한참 이제 저희 앨범 활동할 때 예전이죠. 벌써 10년도 더 됐어요.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86년생 가수들끼리 모여서 누가 있었지? 우리 은혁 씨가 리더로 있었고 그 다음에 하주연 씨, 은정 씨, 그 다음에 시아의 연지보람, 그 다음에 2AM의 창민 씨 있었고, 저도 있고, 뭐, 이센스 씨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기, 준수 씨. 동방신기, 시아 준수 씨. 내가 그래서 준수 씨 집에도 갔다고요. 집에도 놀러 갔다 왔어. 집에. PC방인 줄 알았어요. 컴퓨터가 너무 많아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연락을 못하고 지낸 지 꽤 됐습니다. 은혁 씨는 심지어 번호도 바뀐 것 같아요. 은혁아, 듣고 있니? 듣고 있어? 응? 아니, 그 깨톡 대문 사진을 보니까 웬 노부부 사진이에요. 예, 연락처가 바뀐 것 같아요. 듣고 있다면 연락 한번 줘요. 우리 또 오랜만에 한번 뭉쳐야죠. 호랑이들끼리 뭉쳐야 됩니다. 자, 오늘 3, 4부에는요. 긴급특집 살포시 편성을 했습니다. 정희 어린이 노래자랑! 지금 방학이라서 함께 라디오 듣는 우리 정희 키즈들 많을 텐데 미리 목 좀 풀어봐요.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도리 집순이. 자, 불금인데 오늘은 진짜 그 어느 때보다 톤을 한껏 좀 끌어올려서 자 준비되네. Are you ready?
1: 네.
0: 이거 몇 년 했죠? 이거 한 지가?
2: 한 5년
0: 했는데 항상 억지 웃음, 억지 밝음.

0: 그리고 한 템포씩 반 템포씩 느려. 그냥 찔르면 나와야 되거든요. 프리얼색은 냉정합니다. 자, 억지 발금 하지 마시고 자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정호의 희망곡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도드람 한돈
1: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2: 삼일제약
0: 롯데렌탈
1: 주식회사 워킷
2: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0: 음주후엔 팀업대리
1: 공무원 시험합격 핵버스
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0: 에어비앤비
1: 서울우유협동조합
2: 백조싱크
0: 오뚜기카레 생유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2: 현대 오피스
13: 지긋지긋 무조맨
14: 티 어실 원스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왕대박 잔치 선물 쏴부르. 주말을 코앞에 둔 금요일이자 7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창고에 있는 상품들 제대로 털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선물은요, 자, 간식으로는 이게 최고죠. 떡볶이 세트.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갖고 다니는 텀블러 세트. 마지막으로 수분까지 챙기세요. 보습크림. 축제다 축제, 잔치야 잔치. 이렇게 푸짐한 선물 3종 세트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와 전화 연결을 해서 퀴즈를 풀어야 합니다. 딱 한 분만 연결할 수 있어요. 제가 또 감성 보컬리스트 한국의 알리샤 키스 하늘키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퀴즈 발라드 노래 듣고 제목 맞히기입니다. 1분 안에 5문제 이상을 맞추면 성공이고요. 시간 관계상 모르겠다 싶으면 바로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별하고 온갖 발라드 노래 내가 정말 죄다 싹 다 들어봤다, 나 노래방 매니아다 하는 정의 청취자 스승님들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선생님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NS윤지 피처링 박재범의 If You Love Me, 그리고 피처링 송지은이 함께 했네요. 피처링 송지은 맞아. 송지은 노래잖아요. 우리

저기 피처링 방영국 씨가 함께 둘이 저기 아닌가요? 남매 아닌가요? 아니죠. 같은 소속사 같은 소속사 친구잖아. 그래 용국 씨랑 지은 씨 함께 했어요. 미친 거니 듣고 올게요.

0: NS윤지 피처링 박재범의 If You Love Me 그리고 송지은 피처링 방영국의 미친 거니 두 곡 듣고 왔고요. 왕대박 잔치 선물 써브르 선물을 향한 우리 선생님들의 신청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분씩 만나볼게요. 최민지님 어우 나비님 저요. 저 걸어다니는 주크박스예요. 어 그래요? 찌르면 나와요? 들으면 바로 알아요? 자 일단 보류하고 일단 쭉쭉 좀 만나보면서 제가 선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12님 나비 언니, 아, 저 육아한다고 노래방 못 간 지 2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왕년에는 내가 노래방 박하유비였고 나비였거든요. 도전하고 싶어요. 아유, 또 육아하느라고 노래방을 못 가셨구나. 저랑 비슷한 처지네요. 진짜 나도 노래방 못 간 지 뭐 기억도 안 나. 언제 갔는지, 언제가 마지막인지 기억도 안 나고. 영화관도 사실 계속 쭉 못 가다가 최근에 이제 애기랑 토이스토리. 그거 보러 갔었어요. 아이, 정말 엄마들만의 우리만의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8383님 짝사랑 전문이었던 40대 아줌마 발라드 전문이요. 아우 40대 또 같은 40대끼리 할 수 있는 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7287287님 발라드에 미친 자 일명 발친자 발친자 여기 있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자 이 중에서 자, 저는 근데 또 저도 육아를 하는 엄마이다 보니까 아이 케어하느라 노래방 못 갔다고 못 간 지 2년이나 다 됐다고 하신 우리 2512님 우리 이 어머니께 전화를 좀 빠르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실시간으로 전화를 하고 있어요. 자, 맞춰주셔야 되고 일단 받으셔야 됩니다.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정화희망국 나비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어머나, 어머니.
1: 대박, 안녕하세요.
0: 대박이죠, 대박이죠. 아니, 자기소개 네. 한번 부탁드려요.
1: 저 울산에 사는 브레드 언니 할게요.
0: 울산에 사는 브레드 언니?
1: 네.
0: 빵집을 운영 중이신가요?
1: 아니요, 빵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0: 빵집에서 브레드 언니. 너무 좋은데.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1: 지금 일하는 중인데.
0: 네, 그럼 통화가 괜찮으세요? 우리 사장님 눈치 안 보이나?
1: 네네. 네, 괜찮아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 아기는 어디 있어요?
1: 아기는 아빠가 지금 휴가 기간이어서.
0: 네.
1: 오늘 지금 어린이집 갔고.
0: 오늘 어린이집 갔고.
1: 내일부터는 이제 어린이집 방학이어서 아빠가 네

0: 그렇구나. 저도 지금 아빠가 아기들 보고 있고 나와서 일하고 있거든요.
1: 저도요.
0: 아유, 그러니까 아유, 뭐 우리 아기 케어하고 키우느라고 지금 자유 시간을 못 보낸 지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은데,
1: 네.
0: 왕년에 노래방 박하여비, 노래방 나비였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한 노래 하시나? 노래 좀 치셔요?
1: 저는 노래방 가면 무조건 발라드. 발라더.
0: 네네네.
1: 발라더입니다.
0: 발라드를 하려면 좀 어느 정도 이게 음감도 있어야 되고,
1: 네.
0: 노래를 좀 하시는 분들이 발라드를 도전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때요? 좀
1: 네네.
0: 냉정하게.
1: 잘하진 않는데, 그냥 소리 지르는 걸 좋아하는,
0: 일단
1: 네,
0: 질러야 돼.
1: 아줌마입니다.
0: 질러야 돼. 고음 쳐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우리 왕년에 노래방에서 질렀던 그 노래 어떻게 짤막하게 한 소절 정도 가능할까요?
1: 어머,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안
0: 예, 이거
1: 나는데?
0: 지금 우리 전 국민이 다 듣고 있습니다. 울산, 뭐 부산, 서울까지 뭐다 나오고 있으니까 박하여비 언니 노래도 좋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
1: 그런데
0: 없어요?
1: 노래방 안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0: 그니까
1: 네.
0: 생각이 갑자기 하려니까 안 나죠.
1: 네.
0: 아, 그러니까
1: 제가
0: 네.
1: 요즘에 락발에 빠졌는데, 그러면 락발을 한번 해도
0: 락발 한번
1: 될까요?
0: 가자. 락발.
1: 하나, 둘, 셋.
0: 하나, 둘, 셋, 넷.
1: 기억해줘!

0: 죽었다고 생각해. 사람 없는 삶 그것과 같을 테니.
1: 와우, 소리 질러.
0: 긴장을 해가지고.
1: 아니, 긴장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 쭉쭉 뻗고 목소리가 굉장히 청아하세요.
0: 아니요, 너무 긴장했어요.
1: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칭찬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0247님께서 울산의 고음 여신이다.
0: 어머머.
1: 오, 아니 뭐 지금 그럼 옆에 사장님도 계신 거예요?
0: 아니요. 아니요, 안 계세요.
1: 어, 다행이다. 사장님 있는데 또 이렇게 하신 줄 알고 놀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네. 이제 슬슬 발라드 노래를 듣고 제목 맞히기 할 건데요.
0: 네.
1: 제가 이제 노래를 한 소절씩 불러드리면 노래를 잘 들으시고 노래 네.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목만. 가수는 얘기 안 해도 돼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1: 제목을 맞춰야 되고 1분 안에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0: 네.
1: 1분 안에 5문제 이상 맞춰야 성공이고 내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바로 패스해 주세요. 이게 뭐 시간이 끌 시간이 없어.
0: 네.
1: 바로
0: 네.
1: 우리 둘이 호흡이 중요해요.
0: 네.
1: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가 볼게요.
0: 네.
1: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괜찮은 거니 어떻게
0: 가시나무.
1: 지내는 거야. 비슷해요. 나 없다고
0: 가시
1: 또 울고
0: 패스.
1: 패스.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말하는 난 너와 같은 사람
0: 백지영인데
1: 이제 사랑하네. 다시 사랑하네. 오케이. 줄

0: 좋을 텐데.
1: 좋을 텐데.
0: 오케이. I believe in you. I believe.
1: 벌써 있냐?
0: 오케이. 오케이. 다섯 문제.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1: 이별 택시.
0: 오케이. Come on. 성공! 다섯 문제 통과하셔서 합격이고요.
1: 와, 감사합니다.
0: 우리 울산 브레드 언니께는 떡볶이 세트, 텀블러 세트, 보습 크림까지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1: 와,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아이 지금 너무 기쁘실 것 같은데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시겠어요?
1: 저희 애기.
0: 애기. 우리 애기 지금 몇 개월이에요?
1: 이제 24개월이에요.
0: 24개월. 아이고, 네. 얼마나 이쁠까.
1: 네.
0: 물론 이제 아기 맡기고 나오는 엄마의 마음 또 걱정되고 신경 쓰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1: 네.
0: 아이고, 아기 건강하게 예쁘게 잘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2457님께서 네. 아, 울산 언니 오늘 기쁨의 노래방 가시나요? 하셨는데 어떻게 끝나고
1: 아,
0: 뭐 하세요?
1: 가요.
0: 또 육아 출근해야지. 이제. 육아 출근. 네. 예, 맞아요. 아이고, 이게 엄마들은 다 그렇습니다.
1: 네.
0: 6277님께서 남편과 오늘 집에 가서 파티 하나요? 하셨는데 어때요?
1: 오늘 애기 영유아 검진이 있어서 아마 파티는 좀 힘들 것 같고.
0: 아이고, 엄마들의 스케줄은 맞아요. 24시간 바쁩니다.
1: 네.
0: 예, 우리 남편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1: 남편 진수창 사랑해.
0: 진수창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요.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선물 싹 다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 저는 2부 나비나이트로 다시 돌아올게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2: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파리 피플! 마지막인데요. 라스트 데이입니다. 우리 이대로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Everybody, funny, funny, as funny, as man, man, man. Come on. 반전에서부터 흥, 텐션 지어 짜주시면서 나비나이트 나나 출발할게요. 첫 번째 BGM은요. 우리 지영 언니로 준비했습니다. 백지영의 대쉬. 자, 우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오의 망국 청취자 여러분들, 손머리 위로! 다 같이 일어!

오른쪽으로 가자. 여러분들 식사하셨나요? 소화시키셔야죠.

부부. 유현일님, 첫 소절에서 끝났다. 벌써 며칠째야 애만 밥해주는 게. 진짜 며칠째입니까? 예, 지금 여름방학 시즌이라서 우리 어머니들이 참 힘들어요. 예, 하지만 버티는 자만이 예, 이겨냅니다. 5090님, 어머대쉬, 나 방금 뛰고 온 줌바 노래였는데 또 들어도 신난다. 원주 차차차, 원주 차차차, 컴온. 그렇죠. 줌바 수업에 빠질 수 없는 노래가 또 바로 이 대쉬 아니겠습니까? 3027님, 저 전부터 진짜 궁금했는데요. 나비님에게 직접 여쭙고 싶어요. 파냐 파냐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님씨 님씨? 아 김씨 김씨? 아 이태원에서의 에스파냐 오빠와의 만남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저희 그 대학교 후배들과 함께 이태원에 한 클럽에 놀러 갔어요. 이제 뭐 클럽 가면은 뭐 이태원이기 때문에 뭐 여러 국가에서 여러 나라 친구들이 한데 모여서 막 춤을 추는데 저희가 이제 한쪽에서 시선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저희를 쳐다보면서 같이 놀자 시그널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어느 나라에서 왔니? 이랬더니 I'm from España. 그래서 España, España, España.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냄시, 냄시, 냄시, yes, ma'am, ma'am, ma'am인데 그때 클럽이 너무 더웠어요. 아내가 너무 더워서 땀 냄새가 그 주변이 너무 그래서 우리가 냄시 냄시 냄시가 난다 냄시 김씨 김씨 아니고 님씨 님씨 냄시 냄시예요. 땀 냄새가 너무 많아. 우리가 너무 다 열정적으로 춤을 추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5457님 아 그래서 냄시였구나 이해가 확 됐어요 하셨고 넥스트 송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전보다 더 크게 텐션 끌어올려야죠. 붉은붉은 파이야. 저는 싸이 오빠 노래 좀 틀어볼게요. 젠틀맨 켜켜켜 컴온. 자 여러분들 자 팔짱 끼세요. 팔짱 끼고 우리 엉덩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하 고개 고개 돌려 돌려 한 번 더

0: 자, 여러분들 단전에 힘을 모아주세요. 에너지를 모아주세요. 자,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다 같이 가자. 자, 엄마, 아빠.
1: Mother, father, gentleman.

자, 엄마 아빠 일어나세요. 엄마 아빠 젠틀맨 가자. 올라가죠. 자, 엘리베이터 타세요. 올라가자. 몇 층까지? 아, 100층까지 가보자.

Come on. Ba-ba-bam, 엄마 아빠 몇 번씩이나 부르는 거야. 오늘은 좀 그만 불러라 얘들아. Motherfucker gentleman. 유혜리님, 여기가 바로 흠뻑쇼다. 흥터밤 나비가자. 흠뻑쇼 가고 싶네요. 흥터밤 가고 싶네요. 이지은님, 오랜만에 왔는데 역시 명불허전 잠이 확 깨네요. 지금이 딱 한참 이제 식사하시고 졸릴 시간인데 여기서 졸면 우린 지는 거예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0547님, 나비님 이 노래 찰떡이에요. 리메이크 해줘요. 랩도 맛깔나고 취임새도 넣고. 리메이크 하고 싶네요. 어떻게 싸이 오빠한테 한번 예, 요거 허락을 받으러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요렇게 나비나이트 가열차게 땡겨봤고요. 다음 코스 뭔지 이제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선곡 자유 타임. 뿌뿌뿌뿌이. 자, 불금에 땡기는 신나는 노래죠. 7월을 마무리하면서 듣고 싶은 느낌 있는 음악 다 환영합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보내주세요. 특히 저는 연애 토크, 사랑 이야기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사랑 고민, 연애 고민 털어주세요. 기다릴게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입니다. 소개만 돼도 차량용 소화기 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노래 들을 건데요. 신청곡이 왔습니다. 우리 송림씨, 김송림께서 나비의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신청합니다. 근데 이게 제목이 나 오늘 집에 안 갈래가 아니라 그냥 집에 안 갈래요. 집에 안 갈래. 많은 분들이 나 오늘 집에 안 갈래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예, 많은 정말 다들 집에 가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 나이트에서 놀 때는 집에 가기 싫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송림 씨가 듣고 싶어 하시는 나비의 집에 안 갈래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It's over. I'm sorry.
1: Do it now.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는요, 고경덕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CNBLUE의 I'm Sorry 였고요.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나비입니다. 제가 앞서서 연애 사연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연애 사연들이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 3453님, 언니, 제가 중1인데요. 정말 좋아하는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애한테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고양이상에 성격 좋은 아이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고양이 사귀긴 하거든요. 이게 좀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진짜 본인이 고양이상 맞아요? 맞다고 하고 한번 용기 내서 그 아이에게 제 마음을 전달해 볼까요? 선곡은 지드래곤 오빠의 Missing You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호. 그쵸.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얼굴, 이제 이상형 말할 때 고양이상, 강아지상. 요렇게 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고양이상은 조금 이제 뭐랄까요, 눈꼬리가 살짝 이제 올라가면서 앙칼진 매력, 그런 거 아닌가요, 고양이상이? 그렇고 강아지상은 이제 눈꼬리가 좀 처지면서 귀염귀염 순둥순둥한 상인데, 고양이상 예쁘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 카리나 씨 같은 분이 약간 고양이상 느낌이잖아요. 그럼 우리 3453님 굉장히 너무 예쁘고 귀여울 것 같은데, 용기 내서 일단 한번 고백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쵸? 마음을 담아두고만 있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잖아요. 잘안 되더라도 한번 고백해보는 게 저는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지드래곤 오빠의 미싱 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지드래곤 오빠 오빠는 아니지만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참 좋아하거든요. 2부 끝곡으로요, 지드래곤의 미싱 유 듣고 저는 3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내일부터 또 새 달이 시작되는데요. 라이언 쉐어라는 스타트업 전문가는 언젠가부터 연말에 새해 계획을 짜는 대신 달이 바뀔 때 새 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새 달 계획의 요령은 반드시 딱 한 가지만 정하는 건데요. 하루 30분 독서하기, 저녁밥 먹지 않기처럼 단순한 거 하나를 집중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자, 우린 8월 계획으로 뭐가 좋을까요? 매일 저녁 8시에 헬스장 가서 30분 뛰기? 한 달 동안 잠자기 전에 동영상 절대 안 보기. 뭐든 딱 한 달만 짧고 굵게 해보자고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합니다.
1: 정호의 만곡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신디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은 가수 나비고요. 잠시 후에는요. 방학을 맞아 긴급 편성한 코너입니다. 정이 어린이 노래자랑 함께합니다. 나 노래 좀 자신 있다 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꼬마 친구들 딱 기다려주세요. 이모가 빨리빨리 만나러 갈게요. 자, 우리 그 전에 박돌이,
2: 네.
1: 집순이.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 특집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약간 어린이 느낌으로 한번 광고 소개해보는 거 어때요? 동심을 좀 살려서
3: 네.
1: 순수하게.
3: 네.
1: 자, 좋아요. 지금 어린이처럼. 자,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그때 그 시절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정호의 만곡 7월 상품 소개합니다.
4: 급발진 잡는 진해제도 한문철 블랙박스.
5: 대전 선화동 매운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실비 김치.
6: 소분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1: 잘한다. 자,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5: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6: 비타케어노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4: 너무 좋아.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5: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오로라에서 기미갈리 세럼.
6: 아이 좋아. 지구의 입맛 정보관료 상상떡볶이에서 떡볶이.
4: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베디에서 문어 크림.
5: 노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6: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4: 안 입은 듯 촥 갓바디에서 안짝 팬티.
5: 조미료 무첨가 덕분남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를 드립니다.
1: 이분들 아주 잘하네요. 딱이에요. 3, 4부 함께하는 그분들도 바로 만나볼게요. IBK 기업은행,
5: 빙그레,
6: 키움증권,
1: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5: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6: 음주회 티맵 대리,
4: 가마치 통덕,
5: 환인제약,
6: 현대해상화재보험,
1: 유성물산 교역,
5: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캡슐천.
1: 속아서 간다 정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1: 닥터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긴급 편성 방학 특집 정이 어린이 노래 자랑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아이들과 함께 라디오를 듣고 있는 분들의 인증샷을 받았는데 정말 웃음과 눈물이 한가득한 삶의 육아 현장 사연이 정말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정이 대표 육아 여신으로서 이런 코너 긴급 편성했습니다. 정이 어린이 노래 자랑 우리 정희의 그 또 끼쟁이 아이들이 어린이 친구들이 그렇게나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께 재미난 이벤트, 좋은 추억, 그리고 푸짐한 선물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의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노래하고 싶은 어린이 친구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고 나이는 몇 살이고 어떤 노래를 좀 부르고 싶은지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입니다. 사연 소개만 돼도 방학 한 끼는 제가 책임질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세트! 네, 떡볶이 세트 나가고요. 그 다음 전화 연결돼서 노래까지 불렀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죠. 유산균 초콜릿까지 예, 싹 다 챙겨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부모님들, 어린이 친구들이 이제 부담되지 않도록 인터뷰는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들과 나누고요. 어린이 친구들은 이모가 노래만 한 소절 간단히 시켜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모랑 통화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참가 사연 기다리는 동안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초통령 두 곡입니다. 안예은의 문어의 꿈, 그리고 이무진의 신호등.

0: 안예은의 문어의 꿈 그리고 이무진의 신호등까지 듣고 왔고요. 정희 대표 육아 여신 나비와 함께하는 방학 특집 정희 어린이 노래자랑. 자, 아시죠? 사연만 소개돼도 떡볶이 세트 그리고 전화 연결까지 해서 노래까지 이제 부르면 유산균 초콜릿까지 나갑니다. 자, 바로 참가 사연을 만나볼게요. 전민쭈님. 아이디가 귀여워요. 전민쭈. 5세 딸이랑 같이 듣고 있어요. 항상 혼자 듣다가 딸이 방학이라 처음으로 같이 듣는데 재밌네요. 크크크크. 딸이 나비 이모는 왜 저래 신났어? 라고 물어보네요. 딸아이 애창곡 시크릿 쥬쥬 노래 가수처럼 잘 부를 수 있대요. 이모가 지금 라디오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나게 해야 이모는 오늘 일당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모 화이팅 응원해 주세요. 9260님 아이돌 지망생인 5학년 라온이입니다. 오, 라온이 반가워. 노래하고 싶어 안 달랐어요. 나비 누나 제발 저 잠깐만. 나 지금 당황했어. 5학년인데 나비 누나요? 크게 될 친구네. 세상에. 제가 지금 놀랬어. 5학년이 누나라고 해가지고 놀랬어. 이모가 아니라 누나라고 해줬습니다. 고마워요. 라온이, 어유, 궁금하네. 아이돌 지망생이면 노래 실력도 기본적으로 될것 같은데. 자, 8259님. 저는 3학년이에요. 태권도 가기 전에 옷 입고 기다리고 있어요. 가호의 시작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태권도 도복 입고 이제 가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학년 8259 친구. 이 친구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거 전화 안 가면 태권도 안갈것 같은데. 2530님. 4학년 박채빈이에요. 부산에 살고요. 나는 반딧불 부르고 싶어요. 아이고, 이게 우리 지금 어린이 친구들이 다들 적극적으로 3학년이에요, 4학년이에요 이렇게 직접 문자를 보내주니까 내가 한분한분다 연결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아까 정말 크게 놀랐던 우리 라온이 친구. 일단은 5학년인데 저한테 나비 이모가 아닌 나비 누나라고 해줬기 때문에 저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라온이한테 바로 한번 전화 걸어볼게요. 라온아, 이모가 전화할게. 여보세요? 헬로? 아직 연결이 안 됐나요?
1: 여보세요?
0: 아이고, 라우나!
1: 나비 누나 안녕하세요.
0: 자연스럽다. 나비 누나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라우니니?
1: 네.
0: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DJ
1: 안녕하세요.
0: 나비고요.
1: 네.
0: 라우니 지금 엄마 아빠랑 같이 듣고 있어요?
1: 엄마랑 듣고 있습니다.
0: 엄마랑 듣고 있었구나. 아니, 5학년 친구가
1: 네.
0: 말을 너무

0: 야무지게 잘하네.
1: 감사합니다.
0: 그럼 우리 라온이 자기소개 한번 해볼게요.
1: 15년생 아이돌 지망생 김라온이라고 합니다.
0: 우리 아이돌 지망생. 지금, 네. 아니, 아이돌 지망생이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학원이나 아카데미를 따로 다니고 있는 건가요?
1: 네, 다니고 있습니다.
0: 그럼 다니면서 뭐뭐 배워? 노래 배우고?
1: 노래랑 춤이랑.
0: 네.
1: 힙합 기본기 같은 거 배우고 있습니다.
0: 기본기도 배우고.
1: 네.
0: 그러면은 뭐 어떤 기획사에서 명함 같은 것도 받아보거나 어떤 뭐 이렇게 제안이 온 적도 있나요?
1: 네.
0: 진짜?
1: 네.
0: 이미 기획사에 소속이 된 건 아니고?
1: 관리생.
0: 예? 관리생? 관리생?
1: 네.
0: 벌써 지금 하고 있구나. 세상에나. 아니 그러면은 일단은 얼굴이 기본적으로 아이돌 하려면 비주얼이 굉장할 것 같은데 잘생겼죠?
1: 생각하긴 좀 그렇긴 한데
0: 자신 있게 얘기해. 아니 누구 닮았다는 얘기 같은 거 못 들어봤어요?
1: 타쿠야 그 NCT UC 닮았다는
0: 타쿠야?
1: 네.
0: 엄청나게 잘생겼는데?
1: 감사합니다.
0: 어머나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뿌듯하실까.
1: 네 감사합니다.
0: 그쵸. 그러면은
1: 아줌마 뵙습니다.
0: 나중에 어떤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1: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0: 어머나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아이돌 준비가 됐다. 이미 마음가짐이 돼 있어.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우리 최고로 좋아하는 우리 선배님 아이돌 선배 누가 있어요?
1: 연준, 투바투의 연준을 되게 좋아합니다.
0: 투바투의 연준. 참, 아주 실력자에다가, 재능도 대단한 우리 연준이 형님 나중에 만날 수도 있거든요. 데뷔하게 되면은.
1: 네.
0: 우리 연준 선배한테 한마디 해줘요.
1: 연준 선배님 나중에 꼭 뵈면은. 무대 함께 사고 싶습니다.
0: 열심히
1: 하겠습니다.
0: 좋아. 그러면은
1: 나비 누나도 보고 싶고
0: 나 아니 어떻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모라고 안 하고 나비 누나라고 해줘서 내가 더 좋잖아.
1: 너무 예뻐가지고 나비 누나입니다.
0: 와 나도 진짜 꼭 한번 꼭 나중에 우리가 방송국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1: 네.
0: 그러면 지금 뭐 안무 연습 노래 연습 굉장히 평소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노래 한 소절 가능해요, 바로? 어떤 노래 불러볼 수 있을까요?
1: 그 미국 가수 벤슨본의 미스터 일렉트릭 블루라는 노래입니다.
0: 영어? 잠깐, 팝송이에요?
1: 네.
0: 발음이 또 심상치가 않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볼게요.
1: 네.
0: 5, 6, 7, 8.
1: He was stranger.

0: 아니, 어머 잠깐만 라오나.
1: 네.
0: 어머, 아니 목소리가 예전에 그 마이클 잭슨 어렸을 때 느낌이 나네.
1: 감사합니다.
0: 어머머머, 목소리가 너무 좋고 음정도 정확하고요. 이 어떤 이 필과 소울이 있습니다, 지금.
1: 감사합니다.
0: 네. 어, 라온이 앞으로 진짜 미래가 너무나 기대되고.
1: 네.
0: 어, 정말 잘 준비해서 데뷔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1: 누나 꼭 만나고 싶습니다.
0: 어, 그러니까. 옆에 지금 어머니도 계시는 거죠?
1: 네.
0: 우리 엄마, 잠깐 바꿔봐도 될까요?
2: 아, 안녕하세요.
0: 어머, 어머니.
2: 네.
0: 어떻게, 너무 행복하시죠?
2: 아, 네.
0: 이렇게 잘생기고 똑부러지고 재능 있는 아들을 두셨는데, 우리 라온이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2: 아, 라온아, 지금처럼 행복하게 노래하고 춤 춰서 행복한 꿈을 이루길 바래. 사랑해.
0: 오! 저 나비 언니도 나비 누나도 같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네. 우리 데뷔 후에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어머니 목소리가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2: 아 조금 어려요.
0: 저보다 훨씬 동생이시죠? 어머 다 가졌네 다 가졌어. 야 어쨌든 우리 무더운 여름 여름방학 잘 보내시고요.
2: 네.
0: 라온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언니도 화이팅이요.
0: 고마워요 라온아 데뷔 후에 우리 꼭 만나자.
2: 네, 나비 누나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 이모가 떡볶이 세트랑 유산균 초콜릿 보내줄게요.
2: 감사합니다.
0: 안녕!
2: 안녕.
0: 아이고, 라온이 대단합니다. 소름 끼쳤어요. 자, 그렇다면 요 분위기 이어서 우리 어린이 친구로 한 명 더 연결을 해볼 건데 아까 우리 이제 또 많이 문자가 왔었는데 잠깐만요. 아까 태권도 가기 전에 옷 입고 기다리고 있다고 한 우리 3학년 친구. 어 아직 태권도 학원으로 출발을 안 했겠죠? 설마 그 사이에 학원으로 출발을 한 건가? 어떻게 됐죠? 자, 우리 3학년 8259 친구 학원을 아직 안 갔으면 전화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원 가는 길인가? 출발한 거야? 가오의 시작 불러준다고 했잖아. 어디니?
3: 여보세요?
0: 어머나! 안녕!
3: 네!
0: 저는 스페셜 DJ 나비입니다. 정호이만 곡이에요. 안녕.
3: 네.
0: 아이고 우리 3학년 친구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3: 저는 인제안초 2연고고 그럼 학원 다니는 학원은
0: 네.
3: 그 야구 드론 축구 태권도입니다.
0: 아이고 야구 드론 축구 태권도까지.
3: 네.
0: 아이고 스포츠를 아주 잘하는군요 우리 연호 친구는.
3: 네.
0: 그러면 지금 태권도 학원 가기 전에 라디오 방송 엄마랑 같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3: 네.
0: 아, 목소리가 이 친구도 너무 야무져.
3: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그럼 태권도 지금 무슨 띠예요?
3: 저요, 주황띠.
0: 주황띠?
3: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0: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뭐, 이제 쭉쭉 레벨이 올라갈 거예요. 네. 지금 그럼 방학, 여름방학이죠?
3: 네.
0: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하루를?
3: 하루래요? 즐겁게요.
0: 네. 즐겁게요?
3: 친구들은 물놀이도 가고 그러고 있어요.
0: 아이고 친구들하고 물놀이도 가고 즐겁게 보내고 있고 방학 숙제 같은 건 많이 없어요?
3: 방학 숙제 많아요.
0: 많아요? 제일 네. 하기 싫은 숙제가 뭐예요?
3: 제일 하기 싫은 숙제요?
0: 네.
3: 리코더요.
0: 리코더를 하기 싫어요. 리코더 연습하는 게 숙제구나.
3: 네.
0: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숙제는 뭐예요?
3: 제일 좋아하는 숙제요?
0: 네.
3: 저는 리코더밖에 없는데요, 숙제가? 아닌가?
0: 숙제가 리코더밖에 없어요?
3: 근데 리코더 숙제가 엄청 많아요.
0: 아, 엄청 많구나. 아, 그러니까 숙제가 리코더밖에 없는데 리코더를 하기 싫으면 다 하기 싫은 거네요?
3: 네.
0: 하지만 우리 뭐 축구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야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3: 네. 축구가 아니라 드론 축구요.
0: 드론 축구? 드론 축구?
3: 네.
0: 드론으로 축구를 하는 거예요?
3: 네.
0: 우와, 그런 것도 있구나. 신기하다. 이모는 한 번도 네. 못 봐가지고.
3: 좀 있으면 경기도 나가요.
0: 아, 경기도 나가는구나. 경기 나가서 꼭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래요.
3: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면은 우리 아까 가오의 시작 부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3: 네.
0: 그거 지금 바로 가능할까요?
3: 아, 좀... 잠시만요.
0: 네.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셋. 자, 5, 6, 7, 8.
3: 잠깐만요.
0: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3: 네.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노래를 들으면서.
0: 오케이. 자, 엄마가 옆에서 좀 알려주세요.
3: 네. 어? 나 이거 안 되는데?
0: 어, 당황하지 마시고요. 나오나요?
3: 네.
0: 어, 자, 오케이.
3: 좋은 시작은 설레기 하지.
0: 우후.
3: 등을 쓰레기처럼.
0: 잘한다.
3: 이게 바늘처럼.

0: ಮಯ್ಯ ತೇರುವ ಮಕ್ಕಳು ಹಾಗೆ ಸೊಳೆದಂತಿ ಅಂಚೆ ಬಳ್ಳಾಗು ತಾಯಿ
1: 연호 친구
0: 네.
1: 너무너무 열심히 잘 불러줬어요.
0: 감사합니다.
1: 목소리도 너무 귀엽고. 네, 이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0: 왜냐하면 저 예전에 아이고 드럼을 쳐가지고
1: 연호씨, 연호친구,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모가 떡볶이 세트랑 초콜릿 보내줄 테니까 태권도 잘 다녀와요.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마워요.

0: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딱 따라따땅 따라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캐치.
5: 오케이!
6: 잘했네.

0: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가호의 시작! 파이팅 있게 듣고 왔고요. 저는 스페셜 DJ 나비입니다. 방학 특집 정의 어린이 노래자랑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참가 사연 만나볼게요. 그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전화가 연결되면 스피커폰 그리고 라디오는 꺼주시고요. 그냥 전화기만 생전화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래는 하이라이트 부분부터 부르는 걸로 준비해주세요. 자, 아시겠죠?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럼 바로 사연을 만나볼게요. 5160님, 나비 언니, 저 도전해보고 싶네요. 서울에 사는 초6입니다. 꼭 해보고 싶었어요. 유유. 다비치의 타임캡슐 할게요. 아이고, 우리 정의 퀴즈들이 굉장히 야무집니다. 일단 나비 누나, 나비 언니로 시작해요. 나 초등학생들한테 지금 언니, 누나 소리 듣는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자, 1023님. 책 읽던 우리 집 초3 어린이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김은국님의 호랑나비를 불러보고 싶다고 빨리 신청해보라고 해서 연락드립니다. 아이고, 초3 친구인데 흥국 오빠의 호랑나비를 좋아해요? 아이고, 음악을 좀 들을 줄 아네요, 우리 친구. 자, 그리고 8653님. 초사 아들이랑 같이 출근 중이에요. 여기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전문가 손듭니다. 아, 그렇죠. 우리 워킹맘들은 아이들이 방학일 때 아이들을 혼자 집에 이제 둘 수가 없는 상황, 누군가한테 맡길 수 없는 상황에는 같이 출근을 하거든요. 예, 아이고, 고생이 많으세요. 자, 정소영님. 첫 초등학교 방학을 맞은 1학년 딸이 동요 달팽이의 하루를 불러보고 싶다고 해요. 앞니가 빠져서 바람 센 소리가 날지도 모르겠지만, 나비 이모랑 통화해보는 영광도 받으러 도전하셨습니다. 아이고, 자, 이 중에서 제가 또 먼저 전화 연결을 해볼 친구는 다 너무 지금 의욕들이 대단한데, 아까 저는 저기 초삼 어린이가 김은국님의 호랑나비를 불러보고 싶다고, 요 분의 음악적 취향을 제가 한번 좀 파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일지, 초삼이 부르는 호랑나비는 어떻게 순수하게 나올지, 그리고 심지어 책도 읽고 있대.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라디오 꺼주시고 스피커폰 꺼주시고 전화로만 받고 있지요?
1: 네.
0: 그러면 우리 친구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축구를 좋아하는 3학년 조윤재입니다.
0: 아이고, 우리 윤재 친구. 윤재야?
1: 네.
0: 아이고, 축구를 평소에 좋아해요?
1: 네.
0: 축구 학원 다니는구나.
1: 네.
0: 아이고, 그러면 굉장히 튼튼하고 아주 멋질 것 같은데.
1: 네.
0: 지금 집에서 책 읽고 있었어요?
1: 네.
0: 아이고, 책도 잘 읽고, 책도, 좋아하고, 공부도 잘할 것 같은데. 우리, 김은국의 호랑나비 이 노래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이 노래 어떻게 알아요?
1: 엄마가, 춤이 호랑나비랑 비슷해가지고 보여주셨는데 그때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0: 아, 엄마가 이 노래 영상을 보여줬어요? 호랑나비 춤을?
1: 네.
0: 어머니가 이 춤을, 우리 윤재가 이 춤을 비슷하게 춰요?
1: 네.
0: 춤까지 잘 추고, 세상에, 책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못하는 게 뭐야, 우리 윤재. 자, 그렇다면 한 소절 바로 한번 불러볼게요. 5, 6, 7, 8.
1: 아싸, 호랑나비.
0: 우후.
1: 한 마리가.
0: Yes, come on.
1: 꼬밭에 앉았는데.
0: 오, 귀여워.
1: 참 속상해. 속상해. 못 살겠네.
0: 와우! 딩동댕. 딩동댕 드릴게요. 아니, 우리 친구가 박자감이 남다르네. 이게 지금 MR 반주가 없는데도 요 박자를 정확하게 리듬과 그루브를 제대로 타고 있어요.
1: 고맙습니다.
0: 우리 윤재 오늘 너무너무 잘했고요. 이모가 떡볶이 세트랑 초콜릿까지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엄마한테 자랑 많이 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오늘 하루도 행복

0: 행복하게 보내요.
1: 네.
0: 안녕.
1: 안녕히 계세요.
0: 그래요. 자, 1511님. 아이고, 우리 애들도 초3인데 너무 똑부러진다. 그러니까요.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다들 너무 말도 잘하고 야무지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다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 너무 대단하고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어린이 친구를 좀더 만나보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볼까? 자, 아까, 요 친구! 5160님, 나비 언니 서울에 사는 초육입니다. 다비치의 타임캡슐 불러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 노래 가창력이 또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곡이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의 목소리로
1: 안녕하세요.
0: 부르는 다비치의
1: 녹음을 통해 이름과
0: 타임캡슐.
1: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0: 잠깐만, 전화 연결이 안된 거예요? 아, 못 받는 거야? 우리 6학년 친구 지금 뭐 하고 있나? 학원인가요? 전화를 지금 바로 넘어갔는데 그러면은 아이고 이 친구는 패스하고 잠깐만요. 우리 같이 출근 중인, 초등학교 4학년이랑 같이 출근 중인, 저기, 8653님, 데이식스의 웰컴 투더 쇼 전문가께서, 어떤 노래를 어떻게 불러줄까? 전화 한번 가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결 중인가요? 자, 같이 엄마랑 또 출근을 하는 중인데, 자,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안녕!
1: 네.
0: 이모는 스페셜 DJ 나비입니다. 정호희만 곡이에요.
1: 아, 네.
0: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원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영우라고 합니다.
0: 김영우 친구?
1: 김형우요.
0: 형우 친구?
1: 네.
0: 아, 너무 반가워요. 그러면은 오늘 지금 방학이라서 학교는 안 가고 엄마랑 같이 출근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엄마 학원 가고 있어요.
0: 엄마 학원?
1: 네, 엄마 학원에 가지고.
0: 오, 우리 친구는 그럼 엄마 일하실 때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1: 숙제예요.
0: 아, 숙제하고 있고. 어머니는 실례지만 어떤 학원 나가시는 거예요?
1: 영어 학원이요.
0: 영어 학원 선생님이세요?
1: 네.
0: 아이고, 잉글리시 티처 어머니. 세상에나. 아이고, 그 엄마도 옆에 잠깐 통화도 가능한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1: 네.
0: 네, 어머니.
1: 안녕하세요.
0: 어머,
1: 네.
0: 헬로, 어머니.
1: 네.
0: 괜찮으시죠? 아니, 지금 방학이라 아이와 함께
1: 네, 맞아요.
0: 출근을 하고 계신데 컨디션 괜찮으세요?
1: 아, 네.
0: 예, 네에서 이미 다 모든 걸 느꼈습니다. 괜찮지 않다라는 걸요. 아니, 우리 형우가 지금 굉장히
1: 네.
0: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것 같은데 형우 자랑 한번 해주세요.
1: 아, 저희 형우는요, 매일 생글생글 웃고 있어서 화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웃음 비타민입니다.
0: 어머나, 웃음 비타민. 바라만 보고
1: 네.
0: 있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그렇다면 요즘에 우리 어머님이 형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거예요?
1: 칭찬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숙제 다 했니?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0: 저랑 똑같네요. 예, 숙제를 해야지. 그쵸?
1: 네, 그럼요. 할 일은 해야죠.
0: 그럼요. 그러면은 형우가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뭐예요?
1: 엄마 배고파.
0: 역시 한창 또
1: 네.
0: 먹을 때거든요.
1: 네,
0: 4학년이면은
1: 맞아요.
0: 잘
1: 잘
0: 먹고,
1: 먹어요.
0: 그럼요, 잘 먹고 쑥쑥 커야 되죠.
1: 네.
0: 자, 그럼 어머니 혹시 나에게 하루의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면
1: 네.
0: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1: 저는 혼자 여행 가고 싶어요.
0: 자, 혼자
1: 네.
0: 나왔습니다.
1: 혼자의 밑줄 좀
0: 예,
1: 긋겠습니다.
0: 혼자의 별표까지 제가
1: 네.
0: 쳐드릴게요. 네네,
1: 감사합니다.
0: 혼자 여행을 갈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면서, 자,
1: 네.
0: 형우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1: 아, 네. 형은 다시
0: 네,
1: 바꿔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어머님.
1: 네.
0: 자, 형우가 아까 우리 웰컴 투더 쇼, 데이식스 형 아들 노래를 불러준다고 했는데요.
1: 네.
0: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5, 6, 7, 8.

0: 아니 형우 씨, 형우야.
1: 네.
0: 지금 우리 이모 삼촌들 문자가 난리가 났어요. 왜 이렇게 노래를 다 잘하냐고. 1577님도 형우 파리넬리다, 고음 천재야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1: 네.
0: 진짜.

0: 우리 형우 씨 목소리 들으니까 행복이 그냥 팍팍 전해지네요. 너무 고맙고요. 엄마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1: 엄마, 그동안 날 잘 키워줘서 고마워.
0: 어머, 눈물 날 것 같아, 형우. 벌써 이렇게 철이 잘 들었어. 진짜 예쁘게, 건강하게 잘, 더 앞으로 이렇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이모가 네. 떡볶이 세트와 유산균 보내줄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멋진 여름방학 보내시고. 자, 네. 저희는요, 우리 형우 씨가 불렀던 웰컴 투 더 쇼 데이식스의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데이식스의 웰컴 투더 쇼까지 듣고 왔는데요. 정희 어린이 노래자랑. 오늘 우리 총 4명의 어린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3027님, 애들 다 귀엽네요. 울컥하면 제가 나이 든 거겠죠? 맞아요. 나이 든 겁니다. 예, 우리 아이들의 이런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모습만 보아도 너무 기쁘고 괜히 막 눈물이 날것 같아.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 참, 맞아요. 이게 순간순간 울컥하네요. 박민아님, 우리 아들은 초3인데 해볼래? 하니까 절대 노노노 하면서 도망갔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마다 또 성향이라든지 성격이 다르니까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6022님, 저는 중3인데요. 요즘 아이들은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노래도 다 잘하고 제 동생과는 다르네요.

0: 아, 잠깐만, 중3인데, 요즘 아이들은 귀엽다고. 아니, 누가 보면은 뭐 저게 어른인 줄 알겠어. 중3도 어린이에요. 왜, 동생과는 다르다고, 왜, 동생이랑 싸웠어? 내 동생이 제일 이쁘지, 뭐. 잘 챙겨주고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요. 7056님, 안녕하세요, 나비 이모. 피아노를 좋아하는 4학년이에요. 지난번에 애기봉 행사에서 이모 봤어요. 그래서 더 반가워요. 다음에 이 코너 또 해주세요. 저 다음에 꼭 참여할게요. 아이고, 그랬구나. 기억납니다. 어떤 행사인지 알고. 피아노를 좋아, 음악을 좋아하시는군요. 나중에 또이 코너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꼭 한번 전화 연결돼서 노래 한 소절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3296님, 아유, 노래 연습시키다가 시간이 다 갔네요. 우리 애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변덕이 심하네요. 크크.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90%는 이래요. 오늘 연결된 친구들 거의 한 10%. 예, 상위권 친구들이고, 평균입니다.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변덕이, 아유, 죽을 듯이에요. 6001님, 나비님, 이준이도 노래 잘하나요? 나비님 닮았으면 잘할 것 같은데요. 노래를 잘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춰요. 막그 아이돌 형들의 표정, 그 눈빛을 따라하면서, 춤추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준영님, 아니, 이 와중에 나비님, 진행이 왜 이리 능수능란하심? 인터뷰도 잘하고, 멘트도 매끄러워요 하셨는데, 그러죠. 저도 뭐, 라디오 이 경력이 거의 뭐, 한 20년이 다 돼가고, DJ도 했었고, 우리 또 정의 가족들하고는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점. 박민아님, 중딩이 자기가 어린인 줄 알아요. 초딩 동생 무시, 크크크크. 우리 애들 얘기해요. 크크크크. 그치. 근데 우리도 생각해봐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다큰줄 알고 세상 모든 거다 내가 아는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하고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눈엔 아직 애기들이라고. 자, 아이고 시간이 이제 뭐 훅훅 가고 있는데 잠시 저는 광고 다녀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1: 대리. 애기야 칭칭 나네.
2: 애지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충북 영동에서 논매기가 끝난 후 농사 장원을 뽑아서 마을로 행진하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1: 이 남산 밑에 남도 호령아 쳤다구려서 밥을 야지어서.
2: 경상도에서 부르는 칭이나 칭칭 소리가 충청도에서도 불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3: 네, 여러분과 웃고 즐기다 보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아이고, 자, 8776님. 날 더운데 어린이들 노래 한 소절에 힐링하고 갑니다. 나비 언니 진행 말해 뭐해 너무 잘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9000님 나비 언니 바로 집에 가나요? 가기 싫죠. 불금인데 크크. 아 그러니까요. 저도 뭐 이왕

나온 김에 놀다 들어가고 싶지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방학 주말 또 함께 해야죠. 오늘 끝곡은요. 나비의 잘된 일이야.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불금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정오의 희망곡 스페셜 DJ 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0: 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이성경입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제가 듣기로는 이 무렵에 휴가 가는 분들 가장 많다고 하던데 혹시 휴가 중이신가요? 아니에요. 평소랑 똑같아요 하는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가요. 저를 상상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신지 알아야 거기에 알맞는 얘기도 하고 또 노래도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 지금도 상상하고 있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7월 31일 금요일 2시 데이트. 저는 이성경입니다.

This Feeling, The Chainsmokers 듣고 왔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2시 데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성경입니다. 출산휴가를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이번 주 동안 두댕이들과 함께 할게요. 함께하는 거 맞죠? 거기 계시죠? 한창 지치는 7월에

0: 네, 마지막 날이잖아요. 덥고 어디론가 가고 싶고 일은 손에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오늘은 뭐를 할까 하다가 휴가지에서 들어도 좋고 또 집이나 회사에서 들어도 반가울 수 있도록 OST 특집 준비했습니다. 어떤 작품, 어떤 노래가 나올지 기다려주세요.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 어실 원스야.

0: 마스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가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동안 다정한 두댕이 분들이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나 영화 뮤지컬 OST를 정말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감동이에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제 작품 OST만 2시간 내내 틀고 싶거든요. 근데 또 제가 감성 DJ인데 제 것만 틀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대 시네마를 준비했습니다. 두대 가족들의 인생 작품과 또 그 작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OST들 함께 만나볼게요. 첫 작품은 역시 또 감동입니다. 3186님, 제 인생 작품은 알라딘. 그중 최애곡은 A Whole New World이에요. 아이가 졸라서 뮤지컬 보러 갔다가 성경씨가 부른 거 듣고 최애곡이 됐습니다. 마음속에 너무 큰 일렁임이 있어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3325님, 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난 뮤지컬 알라딘에서 성경 자스민이 부른 A Whole New World이요. 혹시 한 소절 가능하실까요? 우와. 뮤지컬에서는 이제 한국어 버전이어가지고 별을 넘어라는 가사였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뮤지컬 제첫 작품이다 보니까 와서 이렇게 좋았다라는 코멘트를 주시면 그게 저에겐 너무너무 소중한 피드백이고 또 저에겐 너무 소중한 첫 관객이셔서 너무너무 감동이 몇 배로 큰것 같습니다. 한 소절이요? 긴장이 이상하게 라디오 되면 제 목소리가 잘 들려서 그런지 한 소절만 불러볼게요.

떨려. 아, 뮤지컬 하면 막 한 시간씩 못 풀고 하는데 너무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도 노래는 네, 뮤지컬 버전이 아닌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알라딘 OST 메나마스트 나오미 스캇의 A Whole New World입니다.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메나마스트 나오미 스캇의 A Whole New World 들었고요. 알라딘을 인생 작품으로 꼽으신 분이 정말 많네요. 3415님, 제 인생 작품은 알라딘입니다. 어릴 적 일요일이면 늦잠도 포기하고 디즈니 만화 동산을 기다렸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했던 작품이 바로 알라딘이었죠. 지니가 신나게 부르던 Friend Like Me를 들을 때면 어린 시절 그 일요일 아침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추억이 너무 좋아서 어른이 된 지금도 실사 영화부터 뮤지컬까지 나올 때마다 찾아봤어요. 어린 시절의 설렘과 추억을 선물해준 Friend Like Me 듣고 싶어요. 와, 이 곡도 너무 신나죠. 이 곡은 정말 모든 앙상블과 뮤지컬 할 때도요. 다음 곡을 이어가지 못할 만큼 큰 함성과 박수가 있는 곡이거든요. 아, 일요일 아침에 디즈니 만화 동산을 추억하실 정도라니 정말. 이 노래 잠시 뒤에 들려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1861님, 90년대생에게는 인생 OST는 꽃보다 남자의 파라다이스를 빼놓을 순 없죠.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 우리 모두가 금잔디와 구준표였다. 크, 아시죠? 2009년 작품인데 명대사가 참 많았죠. 흰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시켜줘. 너의 명예 소방관. 시켜줘요. 두댕이들의 명예 소방관. 최고죠. 이걸로 아직까지도 이 곡들로 결혼식 행진곡으로 대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제 친동생만 해도 결혼할 때 그 남편 신랑 입장하기 전에 시켜줘 누구누구누구 명예소방관 이렇게 사회자 멘트가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큰 영향력이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 90년대생들이 아주 좋아할 노래들, 알라딘 OST, 윌 스미스가 부른 Friend Like Me, 그리고 꽃보다 남자 OST,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듣고 올게요.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두댕이들의 인생 작품과 OST 만나보고 있고요. 윌 스미스의 Friend Like Me, 티맥스의 Paradise에 이어서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주제가였죠. 클래식화의 She's 듣고 왔습니다. 0724님, 중학생 때 정말 열심히 봤던 내 이름은 김삼순. 숨겨왔던 나의 이게 들리는 순간 내가 바로 김삼순이 되는 거죠. 4429님, 제 인생 작품은 봐도 봐도 느낌이 다른 내 이름은 김삼순이에요. 아마 삼순이로 나온 김선아 씨보다 제가 더 많이 봤을 거예요. 와, 진짜 전국을 삼순이 신드롬에 빠뜨렸던 드라마였죠. 저 찾아보니까 방영 당시 최고 시청률이 51.1%였대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요, 노처녀의 대명사로 만든 캐릭터 이 삼순이의 나이가 극 중에서 30이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넘어가기에는 우리 김삼순 작품 자체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여러분 그 장면 아시죠? 택시에서 에이 왜 울어? 찾아 왜 울어? 그럼 하고 삼순이가 오는데 아이 이름이 삼순이만 아니면 됐지. 으앙 했던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많이 웃었던 네, 작품이었는데요. 네, 이런 인생 작품은 정말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렇죠? 와, 다음 사연 다시 볼게요. 5661님. 저는 이런 주제를 받으면 영화 접속에 삽입됐던 러버스 콘체르토가 떠올라요. 20대 시절 직장 동료랑 함께 봤던 영화였거든요. 아, 그리워라. 나의 20대. 우와. 접속은 1997년 작품이고요. 우리 한석규 선배님과 전도연 선배님께서 나오셨던 작품인데요. 아, 정말 그 20대 그리우시죠? 근데 저도 10대, 20대 이렇게 또 앞으로 그리워질 나날들이 막 두려워질 때 보면 그 말씀을 항상 떠올리죠. 지금이 제일 젊을 때야.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 그 얘기를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지금을 최대한 젊고 예쁘게 간직해보아요. 영화 접속의 OST 사라 문 러버스 콘체르토 듣고 올게요.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0: 위한 전문 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 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도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특집 두대 시네마, 두대 가족들의 인생 작품과 OST 만나보고 있는데요. 2부 첫 곡으로 들은 곡은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히사이 시조의 인생의 회전목마였습니다. 어떤 분의 인생 작품인지 사연 볼게요. 4443님, 음악을 잘 모르는 저도 눈 감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를 듣고 있으면 푸른 초원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들을 때마다 각자 마음속에 펼쳐지는 그 푸르고 뭔가 광활하고 평화롭고 그런 풍경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마치 환상 속에서 날고 있는 듯한 느낌.

저도 피아노로 이렇게 연주해보기도 하고 또 연주한 오케스트라 영상 같은 걸 틀어놓기도 하는데요. 역시 명곡은 명곡이네요. 네, 9866님. 제 인생 영화는 토이스토리예요. 초등학생 때 영어 공부하라고 사주신 DVD로 처음 봤는데 그때 너무 빠져서 대사를 외울 정도로 많이 봤었어요. 얼마 전에 개봉한 토이스토리 5 보고도 눈물 또룩했습니다. 현재 9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 추억 소환시켜주세요. 우리 아들 사나 사랑해. 그쵸. 벌써 5까지 나왔어요. 제가 이 토이스토리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제시 닮은 꼴로 네, 또 특별하게 초대를 받아서 픽사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 픽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애니메이션 하나하나, 캐릭터 하나하나, 작품 하나하나를 정말 자기 자식처럼 너무 공들이고 움직임 하나까지 고민하고 표정 하나까지 고민하면서 그 만드는 모습들이 아, 이렇게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네, 너무 감명 깊게 봤는데요. 토이스토리는 사실 원 때부터 지금까지 보셨던 분들이면 내가 어렸을 때 이걸 처음 봤는데 어른이는 지금까지도 보고 있네라고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때부터 그리고 또 어른이 된 지금 때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네요. 와, 벌써 9개월 아이 엄마가 되셨다니 새삼 시간이 그렇죠? 저도 너무너무 좋아했던 작품입니다. 네, 초등학생에서 9개월 아이 엄마가 되신 우리 9866님을 위해서 토이스토리 OST 들려드릴게요.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토이스토리 OST 랜디 뉴먼의 You Got a Friend in Me에 이어서 또 저랑 참 친한 분이죠. 배우 조정석이 부른 아로하 듣고 왔습니다. 1385님, 저는 조정석 배우의 팬이에요. 자연스럽게 제 인생 작품도 건축학개론 최고다 이순신, 오나의 귀신님, 질투의 화신, 엑시트 등등등 조배우가 출연한 영화 드라마들입니다. 그 중에 최애작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에요. 극 중에서 익준이가 부른 아로하 신청합니다. 불디, 얼마 전에 조정석 넉튜브도 출연하셨는데 들려주실 거죠? 라고 하셔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너무 다양한 필모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또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을 하시고요. 뮤지컬도 그러시고 그래서 이렇게 잘하시는 가창을 멋지게 아로하라는 좋은 곡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아, 너무 좋은 곡이에요. 너무 좋은 곡을 너무 좋은 배우분이 불러주시니까 명곡이 되네요. 2163님, 저는 중3 반짝이에요. 제가 듣고 싶은 OST는 거미의 너의 하루는 좀 어때입니다. 제가 평소에 울며 웃으며 보는 인생작이 성경 언니가 출연한 낭만 닥터 김사부거든요. 노래방에서도 이 노래만 부를 정도로 애착송이에요. 꼭 들려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저랑 정말 인연이 깊은 곡이죠. 제가 출연했던 그 낭만 닥터 김사부 OST이자 저랑 또 친한 그리고 방금 나오셨던 조정석 선배님의 와이프이신 훌륭한 아티스트 거미 언니의 너의 하루는 좀 어때? 우리 반짝이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듣고 올게요. 너의

낭만닥터 김사부 OST 거미의 너의 하루는 좀 어때 듣고 왔습니다. 두 대 가족들의 인생 작품과 OST 만나보고 있고요. 이번에 들어볼 곡은요. 6378님이 보내주셨어요. 제 인생작은 20살 때 영화를 참 좋아하던 친구와 봤던 연풍연가였어요. 이 영화에서 듣게 된 노래 주영훈 이혜진의 우리 사랑 이대로도 여전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1999년 작품이고요. 장동건, 고소영 씨의 주연 작품이고요. 지금은 부부가 되셨죠. 이분 두 분께서 처음 만나신 작품이에요. 아, 실제로도 너무 낭만적인 작품이 되어버렸네요. 네, 우리 사랑 이대로 주영훈 이혜진님의 노래입니다.

0: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시 데이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스페셜 DJ 배우 이성경입니다. 두대 시네마, 오늘 두대 가족들의 인생 작품과 OST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작품은 771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도경수, 김소연 주연의 영화 순정이 생각나요. 영화를 재미있게 보기도 했지만 시골에서 자란 저에겐 영화 속 섬마을 풍경이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풍경이 아름다운 영화도 되게 기억에 오래 남죠. 저도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캡처를 하거나 그 영화의 스티커 같은 것들을 배경화면으로 또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영화들 많이 있으신가요? 네. 정말 예쁜 그림들을 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그림을 완성시켜주는 또 좋은 곡 소개시켜드릴게요. 켄자스의 Dust in the Wind 들을게요. 그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충작충 하나씩 위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5: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6: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0: 금융 목포 신협과 함께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3부 첫 곡으로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듣고 왔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3557님, 성경 씨가 이야기하고 노래도 들려주는

0: 오늘 두 대 특집이야말로 한 편의 뮤지컬이면서 드라마 같은데요. 이성경 주연의 두대 시네마에 딱 어울리는 곡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신청해요. 너무 좋은 곡 신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막 라디오 켜신 분들 위해서 제 소개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안영미 DJ는요, 잠시 출산 휴가를 떠나셨고요. 저는 이번 주까지 함께할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오늘 두대 가족들의 인생 작품과 OST 함께하고 있고요. 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광고 듣고 계속 만나볼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지친 나를 안아주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종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두대 가족들의 인생 작품과 그 작품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OST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5907님, 1994년 우리나라에서 청춘 스케치라는 제목으로 개봉했던 영화 리얼리티 바이츠의 OST 더 내게 마이 샤로나 듣고 싶어요. 솔직히 영화는 몰라도 이 노래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1994년이면 제가 굉장히 어릴 때인데 리얼리티 바이츠 제목만으로는 어떤 영화인지 딱 떠오르진 않는데 진짜로 노래는 알고 있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 넥 마이 샤로난.

영화 리얼리티 바이츠의 OST 더 내게 마이 샤로나 듣고 왔습니다. 두대시네마 이번 작품은요. 올해 10주년을 맞아 화제가 된 드라마죠. 바로 도깨비의 OST를 신청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3098님, 제 인생 OST는 스테이 윗미입니다. 드라마 도깨비에서처럼 멋진 사랑을 꿈꿨지만 현실은 밥 먹었어? 쓰레기 버렸어? 이게 대화의 전부인 결혼 생활 중이네요. 그래도 매일 제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화이팅입니다. 7935님, 도깨비 OST인 크러쉬의 뷰티풀이요. 도깨비가 한창 흥행할 때 제가 유치원생인 거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거든요. 저희 엄마가 말씀해 주시길 제가 그때 공유님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어릴 때도 눈이 높았나 봐요. 그래요. 아이들도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하고 다 느끼고 그런가 봐요. 훌륭한 작품에 또 멋진 배우를 이렇게 알아보셨네요. 네, 도깨비 OST의 두곡 찬열 펀치의 스테이 윗 미, 크러쉬의 뷰티풀 듣고 올게요.

도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배우 이성경입니다. 요즘 또 많은 분들을 두근두근하게 했던 드라마죠. 선재와 꽃티어 OST 이클립스의 소나기 듣고 왔습니다. 0750님, 선업티! 소나기를 부른 변우석 말모 말모 말해 뭐해요. 정말 이 노래는 누가 커버해도 변우석 배우가 부른 그 느낌이 안 살더라고요. 이 드라마 본 후의 마음은 언제나 우석없고 튀어 상태입니다. 튀어서 제가 있는 제주도로 데려오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드라마에서 정말 몰입이 이렇게 과몰입이 되면 오히려 좀 삶이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몰입해줄 수 있는 작품들이 나와주면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느낌도 드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노래까지 히트를 치면서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네요. 네, 4947님. 저희 인생 영화는 중학교 중간고사가 끝나고 단체 관람했던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근데 인생 OST는요. 둘째 때문에 보게 된 위대한 쇼맨의 Rewrite the Stars예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는 진짜 시험 끝나고 학교에서 다 같이 영화도 많이 봤다는데 요즘도 그런가요? 궁금하네요. 혹시 학생 두댕이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뮤지컬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듀엣으로 화음을 맞추고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니까 얼마 전은 아니겠지만 도경수 씨랑 또 수현 씨가 이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이 곡이 또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곡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4947님의 인생 OST 위대한 쇼맨의 잭 에프론과 젠데이아가 부른 Rewrite the Stars 듣고 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0: 올곰 후기자 탐험하세요.
1: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두시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특집 두대 시네마, 두댕이들의 인생 작품과 OST 만나보고 있고요. 4부 첫 곡으로 9306님의 인생 OST, 라라랜드 게스트의 Another Day of Sun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볼게요. 9306님, 라라랜드의 Another Day of Sun이죠?

헐리우드에서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제 모습을 떠올리게 해준 곡이에요. 꿈을 향한 설렘과 추억이 담겨 있어서 들을 때마다 영화 같은 순간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노래를 들을 때면 가끔 눈물이 나요. 네, 라라랜드 첫 장면에서 흘러나왔던 곡이었죠. 꽉 막힌 LA 고속도로 차 속에서 막 사람들이 내리면서 막 춤이 되면서 불렀던 노래 생각나네요. 당시 라라랜드 오프닝 장면이 올해를 빛낸 명장면 1위로 꼽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진짜 명장면이긴 했어요. 그 리허설하는 그런 메이킹 영상도 정말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라라랜드처럼 좀 이렇게 밝은 뮤지컬 영화들이 좀 나오면 제가 욕심이 많이 난데 연락주세요. 네, 9989님. 저는 주군의 태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요즘 김부장으로 핫한 소지섭 씨의 두근두근 달달 로맨스를 볼 수 있는 드라마였거든요. 드라마만큼 핫했던 윤미래 터치러브 생각나네요. 그리고 명대사도 기억나요. 방공호 왔어, 숨어! 네, 그때 과몰입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보면 저도 이렇게 과몰입할 수 있는 작품을 더 많이 찍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네요. 네, 너무 좋았죠. 모두가 또 빠졌던 작품이죠. 죽은의 태양도요. 네, 8233님. 저는 드라마 미생의 주제가였던 이승열의 나라를 좋아합니다. 예전에 좋아하는 선배 앞에서 부장님한테 엄청 혼나서 혼자 훌쩍거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왔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혼났을 때 혼자서 울면 얼마나 서러워요. 그때 또 이 라디오가 위로가 되줬다니 운명적이네요. 저도 뭐 당연히 혼나본 적도 있고 혼자 그렇게 외롭게 눈물을 삼킨 적도 있죠. 근데 그때도 저도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위로가 되는 음악들을 정말 보물처럼 보물 창고 쌓아놓듯이 리스트를 이렇게 쌓아놓는 것 같은데 이게 나에게 위로를 주는 인생곡이 있다는 건 또 큰 행운 같아요. 우리 두대 가족들에게 달달함과 또 위로를 줬던 노래들 죽은의 태양 OST, 윤미래의 터치러브 그리고 미생 OST 이승열의 나라 듣고 올게요.

여러분과 두대시네마 함께하다 보니까 시간이 순삭이죠. 저는 이번 주에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배우 이성경이고요. 남은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같이 듣고 싶은 노래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래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윤미래의 터치 러브, 이승열의 나라에 이어서 고 김주혁 배우가 부른 세월이 가면까지 듣고 왔습니다. 두 분이나 신청해 주셨어요. 8687님, 저는 영화 광식이 동생 광태에서 김주혁 배우가 부른 세월이 가면을 너무 좋아해요. 4484님, 고 김주혁 배우의 세월이 가면이요. 노래 들을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지는 곡이에요. 맞아요. 참 먹먹하죠. 두 분 위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저도 참 존경하는 정말 멋진 배우님이셨는데 네, 추억하면서 들었네요. 네, 잠시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0: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2: 현대오피스.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6: 1일 1짬뽕 오케이?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장모님 표 마더린더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물 어듀에서 롤스크림,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2: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영미 씨는 잠깐 출산휴가 중이고요. 그 빈자리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대 가족들의 인생 작품과 OST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엔딩 크레딧이 될 곡은요. 7288님이 보내주셨네요. 저는 쾌동길동 OST 태연의 만약이에요. 드라마도 좋았지만 노래 자체가 좋아서 더 자주 찾게 되는 곡이에요. 들으면 겨울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더우니까 겨울 생각할 겸 들으면 어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럼 저는 태연 씨의 만약에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저 내일도 오는 거 아시죠? 우리 내일 만나요. 저는 배우 이성경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병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작정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성수동 서울숲에서 열리는 한여름밤의 정원극장. 이맘때 서울숲 잔디밭에 펼쳐지는 야외 영화관인데요. 지금은 국제 정원 박람회도 함께 열리고 있어 낮에는 정원을 둘러보다가 해가 지면 숲속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한여름밤의 정원극장은 서울숲 넓은 잔디마당에서 열리는데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커다란 스크린에 영화가 시작되고요. 잔디밭에 앉아 치킨이나 피자를 먹으며 영화를 보다 보면 밤바람에 나뭇잎이 살랑이고 숲 곳곳에 조명이 하나둘 켜지면서 그 자체로 낭만적인 여름밤이 된다고 하네요. 영화가 끝나도 그 밤 분위기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아주 시원한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Fly by Midnight, The Weather 들으셨어요. 이 Fly by Midnight은 뉴욕에서 결성한 듀오라고 하고요. 작년 여름에 이 곡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굉장히 듣기 시원한 곡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우리 서울숲에서 열리는 한여름밤의 정오극장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본격적인 휴가철에 휴가를 못 가신 분들, 서울에 사시는데 어디론가 떠나지 못하신 분들 여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밤에 서울숲에서 영화를 이렇게 쫙 틀어주면 얼마나 낭만적일까요? 뭔가 바람도 살랑살랑 불 것 같고 숲이니까. 여러분 한 번씩 찾아보시고 영화 보시러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떠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이렇게 퇴근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조심히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808을 쓰시는 분 순디 반가라고 하시면서 출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4시에 딱 맞춰서 들어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2시간 동안 좋은 노래 들으시면서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티귿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0: 발효식초 광고.

이런 곡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남녀가 같이 듀엣을 한 곡들이 나오면은 꼭 남자 여자 노래방에서 부르고 하지만 이 곡은 어려워요. 왜냐면 화음이란 거는 참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남의 다른 사람이 부르는 음정도 들어야 되고 나의 음정도 잘 맞춰야 되는. 안 그러면 정말 이 둘 말고 옆에서 같이 듣는 사람의 귀는 정말 괴롭습니다. 이 화음이 맞지가 않으면 이렇게 멋진 곡이 이렇게 부르기는 참 어렵고 듣기는 좋죠. 그래서 뭐 이런 대표적인 곡들이 있어요. 이런 조규찬과 박선주 씨의 소중한 너도 그렇고 김현철과 이소라의 그대 안의 블루도 있었고 참 많은 듀엣 곡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듀엣 곡 하면 뭘 부르는지 좀 우리 젠지 작가한테 한번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임지연 님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방학을 맞아 긴축 재정에 들어갔습니다. 배달 음식 줄이기. 그래서 집밥을 해먹기 위해 매일매일 장을 보고 있는데 이거 맞아요? 왜 돈이 더 들고 있죠? 아, 그래요. 매일매일 다른 메뉴를 먹으면 돈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한 2, 3일 정도 같은 메뉴. 예를 들어 카레를 한 솥을 끓여놓고 매일 5일 동안 그것만 먹으세요. 그럼 진짜 싸게 먹히는 거예요. 근데 배달 음식을 꼭 돈 때문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조금 너무 급할 때 아니면 배달을 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틀어드리죠. 오티스 림의 노래입니다. Summer.

0: 자,
1: 계속 해볼까요?
0: 끝났는데.
2: 오티스림의 Summer 들으셨고요. 그 뒤로 고은별님이 신청해 주신 이적의 바다를 찾아서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8064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국민 지키는 경찰로 3년 일하다가 이제는

나가 지키는 엄마가 된 지 110일째입니다. 활동적으로 일하다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우울했는데 우연히 라디오를 들어보라는 얘기를 듣고 듣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주 오셔서 같이 좋은 음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잭 화이트의 노래 All Alone Again 이 곡 듣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마이클 마요의 4입니다. 재즈와 소울을 넘나드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고요. 2017년에 데뷔했습니다. 이 곡은 트럼펫터 마일스 데이비스의 연주로 유명한 재즈 스탠다드인데요. 음악 팬들에게 사랑받은 세월이 70년이 넘죠. 마이클 마요는 자신의 두 번째 앨범 플라이에 이 곡을 실었고요. 올해 초 열린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재즈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습니다. 목소리만 따라가면서 들어도 귀가 즐거워지는 노래인데요. 들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가을에 내한 공연이 열린다고 하니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마요의 4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마이클 마요의 4였습니다. 재즈 음악을 자주 듣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노래를 4라는 이 음악을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좀 멜로디를 아는 음악, 이렇게 그 곡의 분위기를 아는 음악을 보컬 곡으로 들으실 때 또 재미가 또 스캣이죠. 보컬이 자신의 목소리를 악기처럼 사용하는, 그래서 솔로를 막 다른 악기를 불거나 연주하는 것처럼 솔로를 하는데 이 마이클 마이어의 스캣도 정말 일품이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가을에 마이클 마이어의 내한 공연이 열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이 곡이 마음에 들고 또 마이클 마이어의 목소리가 마음에 드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공연으로 보면 정말 재즈 음악은 공연으로 볼 때 정말 진짜 너무 멋있는 그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취향의 공유 잘 들었고요. 이현자님이 듣는 순간 하면서 탄성이 나오네요. 너무 목소리가 멋있죠. 3521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제 취향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이모션스입니다. 친구랑 LP바 갔다가 문득 이 노래가 생각나서 신청해서 들었는데 시원시원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더위도 날려주더라고요. 저의 더위 타파송 공유하고 싶습니다. 정말 머라이어 캐리의 이 이모션, 이 곡뿐만 아니라 머라이어 캐리의 앨범을 이렇게 쫙 듣고 있으면 정말 와,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하냐, 정말 시원하게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높이 올라가지만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항상 감탄하면서 듣는데, 우리 3521 쓰시는 분이 또 공유해 주셔서 마라이어 캐리의 Emotions 오랜만에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3521 쓰시는 분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머라이어 캐리의 Emotions 참 오랜만에 잘 들었고요. 그 뒤로 이슬기님이 신청해 주신 이문세의 붉은 노을까지 아 오늘 아주 오랜만에 듣는 곡이 많아요. 참 좋습니다. 두 곡 이어 들었고요. 3521 쓰시는 분께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하나와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로 바로 이어드릴게요. 찰리빈 웍스의 노래입니다. 퍼포즈.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0: 있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5361 쓰시는 분이 오늘은 선물처럼 조기 퇴근합니다. 집 가는 길이 아주 나이스라고 보내셨어요. 집 가는 길에 선물처럼 조기 퇴근하시는 5361 쓰시는 분 제가 선물 바나나 우유 쿠폰 아주 달달하게 드시라고 보내드릴게요. 자, 2부 끝곡 들을 차례네요. 유키카의 좋아하고 있어요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우리말 유복자를 한자 있을 유, 복복으로 착각해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그게 아니죠. 한자 남길 유, 배복을 쓰는 유복자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인 자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는 유복자로 태어나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처럼 쓸 수 있겠죠. 유복자에서 복은 이복동생, 이복남매라고 할 때의 복과 같은 한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질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질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3부 첫 곡 조지 해리슨의 My Sweet Lord 들으셨어요. 오랜만에 이 곡 듣는데 조지 해리슨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비틀즈의 기타리스트였죠. 비틀즈는 해체됐지만 각자 자신들의 음악을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가는 그런 멤버들의 행보가 있었죠. 그중

0: 중에 조지 해리슨, 기타리스트 조지 해리슨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곡, My Sweet Lord. 아마 좀 멜로디가 좀 익숙하셨을 것 같아요. 이 곡 잘 들었습니다. 3778 쓰시는 분, 순디, 남편이 저녁 약속 있다고 해서 딸아이가 좋아하는 족발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신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족발 좋죠. 족발 맛있겠어요. 남편이 없을 때만 이렇게 원하는 걸 먹는 거고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오늘 남편이 없는 김에 딸아이 좋아하는 거 한번 우리 배달시켜 먹자.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요. 남편이 있어도 딸아이가 족발 좋아하면 먹을 수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딸아이랑 즐거운 저녁 시간 되기를 바라요.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9556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얼마 전에 공개한 선우정아의 싱글이죠. 더 바라지도 않겠어 들으셨습니다. 참 선우정아 씨는 부지런한 뮤지션이에요. 저도 이제 친분이 있어서 계속 선우정아 씨 팬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참 부지런히 음악을 발표하고 또 발표하는 음악들마다 굉장히 음악도 좋고 개성 있고 가사도 좋고 참 선우정아 같은 뮤지션이 많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활동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완벽한 하루에도 한번 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이 노래를 더 바라지도 않겠어. 선우정아 씨가 와주시면 정말 더 바라지도 않겠어. 네? 잘 들었습니다. 5862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도에 사는 2학년 윤하엘, 4학년 윤하온입니다. 방학을 맞아 완도까지 배 타고 와서 부산 할머니 집까지 가고 있어요. 엄마가 4시 라디오를 좋아해서 들으면서 가요라고.

이렇게 또 제주에서 이렇게 제주에서 사실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면은 정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 바로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한 40분, 50분 그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은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또 배 타고 가는 맛이 있습니다. 또 부산 제주에서 완도까지 저도 이제 제주에서 완도까지 가서 차를 타고 서울로 오는 그런 길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또 가끔 이렇게 가면 재밌어요. 아무튼 즐겁게 할머니까지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래 드릴까요? 딕펑스의 노래입니다. 한강에서 놀아요.

it. It can't barely be a song. I'm too much wrong. Dick Punks의 한강에서 놀아요에 이어서 서도의 파도, 서핑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1104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수박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으려고요. 일단 반 갈라보니 아주 잘 골랐네요. 시원하겠죠? 수박 먹으며 완화되는 이 시간, 이보다 더 좋은 휴가가 있을까요? 아, 그래요. 어쨌든 휴가는 못 가셨군요. 그래요. 이렇게 음악 좋은 음악 들으면서 시원한 수박 먹으면서 에어컨 켜놓고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게 정말 최고예요. 네. 8143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카롤린의 크리거의 You Call It Love. 이 곡은 이제 예전에 영화 You Call It Love라는 소피 마르소 주연의 영화 주제곡이었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 곡 듣고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65년 오늘 7월 31일은 해리포터의

시리즈 작가,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마법 학교 호그와트에 입학한 해리포터의 성장과 모험을 그린 판타지 소설인데요. 작품 속에는 다양한 마법 주문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주문이 바로 윙 가르디움 레비오사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제가 이거 해리포터를 사실은 제가 잘 못, 영화도 자세히 못 봐가지고 이 주문의 어떤 억양을 알 수가 없네요. 윙가르디움 레비오사는 상대방이 쥐고 있는 무기를 날려버리는 무장해제 주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뭐 전혀 모르겠어요. 뭐 상대방이 쥐고 있는 무기를 날려버리는 무장해제 주문. 뭐 주문이 엄청 많겠지만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상대방이 무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막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긴 주문이 맞겠습니까?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하기 전에 벌써 무기를 벌써 사용했겠네요. X 좀 아니다. 저는 해리포터를 못 봐가지고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해리포터를 그 시리즈를 다 보셨더라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찍으시는 분들, 이 문제 찍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는 상대방이 쥐고 있는 무기를 날려버리는 무장해제 주문이다. O, X.

상순 퀴즈에 이어서 코온의 월드업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순 퀴즈 저는 자세히 보지 못한 해리포터 시리즈의 문제였죠. 윙가르디움 레비오사는 상대방이 쥐고 있는 무기를 날려버리는 무장 해제 주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제가 이

상대방이 쥐고 있는 무기를 날려버리기에는 너무 길다. 예를 들면 방금 코은의 노래처럼 월드업 이렇게 하면은 착 무기가 딱 날라가 이렇게 되지. 윙 가르디움 레 비오사 이러면 너무 길어요. 그때 바로 무기를 사용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X로 선택을 했고요. 찍었죠. 정답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 맞죠? 너무 길죠? 윙 가르디움 레비오사는 상대방이 쥐고 있는 무기를 날려버리는 무장 해제 주문이 아닙니다. 물체를 공중에 띄우는 주문인데요. 상대의 무기를 빼앗는 주문은 해리포터가 자주 쓰던 엑스펠리아르무스. 이건가요? 모르겠어. 아무튼 이 밖에도 해리포터에는 유명한 주문이 많은데요. 지팡이 끝에서 밝은 빛을 내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루모스. 멀리 있는 물건을 소환하는 아시오. 그리고 강력한 살인 저주인 아바다 케다브라 등이 있습니다. 참 뭐가 많네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도 아무리 해리포터를 좋아해도 이렇게 많은 주문 중에 상대방의 무기를 날려버리는 무장해제 주문을 외우시는 분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해리포터의 그 시리즈를 몇 번씩 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분들이 틀리고 계십니다. 지금 정답은 X. 저와 반대로 가시는 분들 다 틀렸어요. 어쨌든 오늘 X를 선택해 주신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푸디토리움의 노래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을 저격하려는 그런 제목은 아닙니다. 그냥 노래입니다. 푸디토리움의 그저 그렇고 그런 기억.

프디토리움의 그저 그렇고 그런 기억 들으셨고요. 그 뒤로 러버홀릭의 늘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양기숙님이

보내셨어요. 시댁에서 아가씨와 열무김치 담그며 듣고 있어요. 너무 좋은 음악들이라서 만난 열무김치가 탄생할 듯해요. 늘 좋은 음악 감사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열무김치 이렇게 담그면서 시댁에서 아가씨와 이렇게 사이좋게 열무김치 담그면서 좋은 음악 들으면은 맞아요. 요리도 아주 맛있는 게 나오니까 계속해서 완벽한 하루 들어주시고요. 또 제가 그러면 좋은 곡 하나 들려드릴게요. 플로우의 노래입니다. 체크.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사람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4: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024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순대를 사왔는데 집에 맥주가 똑 떨어졌네요. 저녁에 드라마도 봐야 되는데 후딱 마트나 편의점 갈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꼭 그렇게 순대를 먹을 때 맥주를 꼭 드셔야 되거나 꼭 저녁에 드라마 볼 때는 맥주를 시원하게 한잔 먹는 가셔야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맥주를 시원하게 사서 순대와 함께 드시고요. 제가 아시죠? 이제 순대국 밀키트는 없는 거. 그리고 뭐 선물로 뭐 맥주도 없으니까 다음에 또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른 선물 한번 드릴게요. 이제 오늘 마지막 곡 제가 이걸 틀어드릴 테니까 이거 듣고 가세요. 이거 듣고 배출수 음악 캠프 첫 곡 정도는 안 들어도 되니까 얼른 가서 맥주 사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 PAR의 나의 소울이라는 곡 틀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일인데도 버스가 줄줄이 들어와 주차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버스는 한 번에 수십 명씩 사람들을 토해냅니다. 색색의 등산복에 치마와 정장까지 뒤섞인 각양각색의 패션인 사람들은 그래도 한 가지 드레스 코드만은 지킵니다. 그것은 맨발. 여기는 맨발 걷기의 성지인 계족산 황토길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찾아와 맨발로 걷고 있다는 이 황토길은 산림욕까지 즐길 수 있어서 한여름에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듭니다. 발바닥을 통해 자기 몸에 나쁜 기운과 낡은 노폐물을 빠져나가게 하면서 사람들은 후텁지근하게 마음 밑바닥에 깔려 부글거리는 감정의 찌꺼기들도 다 내다버리는가 봅니다. 피부 온도 말고 내장 온도를 낮춰주는 피서법이 맨발 걷기라고 합니다.

낡은 것과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내다버리는 7월의 마지막 날, 누가 이 더위도 사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달을 가볍고 산뜻하게, 무엇보다 상큼하고 시원하게 맞이하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자,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더 개수후의 연주한 노래 버스라이더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제가 8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상한데 7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예. 아 제가 7월을 8월로 읽기는 좀 어렵잖아요. 아니 근데 한두 분이 보내셨는데 이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첫 곡으로 The Guess Who의 Bus Rider 들었고요. 1부 2부 현대의 상화제 보험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음주엔 티맵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3일제약 프리미엄 방탄꼭지 오뚜기 카레 IS동서 키움증권 도드라만돈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예, 얼핏 들으니까 이게 쿨 서머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예. 쿨로 갖고 쿨? 어차피 뭐 예, 크루얼 서머인데 야, 요거 얼핏 들으면 쿨 서머. 3951번으로 보내셨어요. 아, 크루얼인지 쿨인지. 아, 올여름 너무 더워요. 예. 에이소 베이스 크루얼 서머. 홍경화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자, 쿨 서머를 기대하면서 예, 쿨 앤드 갱 노래 듣겠습니다. 아, 요건 진짜 쿨이에요. 철자는 물론 K-O-O-L을 씁니다만 유태웅 씨가 총해 주셨네요. Cool and the Gang, Miss Led.

그린데이의 연주한 노래 Kill the DJ 들었습니다. 김정현 씨 5338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아, DJ를 킬할 게 아니라 지금 예, 더위를 킬해야 되는데 Kill the heat 이거 어때요? Kill the heat. 예. 앞에 들으신 음악은 Cool and the Gang의 Misled이었고요. 더위를 킬하는 데는 이게 괜찮은데. 아, 6088번으로 사진 보내셨는데, 야, 시원하겠네요. 예. 계곡에 튜브가 있고, 아이가 딱 올라가 있는데, 시원하니? 어, 영동 무란 계곡에서 3박 4일 캠핑하며 피서하고 돌아가는 길에 들어요. 노래만큼 시원한 휴가였네요. 아, 집에 가기 싫어라. 예. 아, 휴가를 끝내셨으면 집으로 가셔야죠, 뭐. 어, 영원한 휴가는 없습니다. 아, 그럼요. 아, 이 진짜 피서인데 이건 피서. 어. 근데 우리가 피서라는 게 더위를 피하는 거 아니에요, 피서. 이건 어디서든 피할 수 있거든요. 집에서도 피할 수 있고 뭐 어디 어, 동네 저 느티나무 밑에서도 피할 수 있고. 근데 꼭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예, 피서철에는 여행을 많이 가시죠. 근데 더 더운 데로 가는 분도 계세요. 더위를 피해야 되는데 더 더워. 아, 이거 참. 자, 5572번으로 요즘 흠뻑 빠져 있는 곡입니다 하고. 롤링스톤즈가 새 앨범 냈잖아요. 그중에 딱 한 곡의 커버곡이 있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 곡을 커버한 예. 자, The Rolling Stones, You Know I'm No Good.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용,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올여름 양산에 계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양산은 41.4도를 기록하면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냈고요. 벌써 사흘 연속 40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 울산, 부산, 경남에는 폭염중대경보 계속 내려져 있습니다. 당장은 더위를 식혀줄 비소식도 없고요. 8월이 시작인 내일도 강한 햇볕만 내려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는 더 심각한 더위가 찾아온다는 건데요. 수도권에도 이 극한 폭염이 확대되면서 서울도 37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폭염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예전 직업 중에 신기료 장수가 있었다. 신기료? 아, 그게 뭔데요? 처음 듣는 말인데? 엿장수 마음대로 하던 시절에 있었던 직업이니 지금은 직업명조차 낯설기만 하다. 신기료 장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구두 수선공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지금은 쓰임을 다 하고 나면 버려야 하는 시대다. 물자가 귀하던 시절엔 낡고 닳고 해져도 그걸 다시 수선해서 써야만 했지만 지금은 고치는 비용이 새로 사는 비용보다 더 들 수 있다. 지금은 기분 좋게 잘 쓰다가 쓰임이 다하면 잘 버려야 하는 시대다. 철수는 오늘 버려지는 것들 생각을 한다. 지금은 부러진 상다리를 붙여 쓰거나 금간 항아리를 철사로 동여매어 쓰면 흉을 보게 된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궁상과 집착으로 읽힌다. 잘못하다간 저장 강박증 환자로 오인받기도 쉽다. 초절약의 시대를 살 때는 너덜너덜한 옷도 여기저기 기워서 무슨 패치워크 작품처럼 만들어 입는 게 맞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러다간 흉이 된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일이다. 한때는 더없이 요긴했던 물건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저 짐만 되는 경우도 흔하다. 아이가 자전거 타기에 서툴 때 자전거 뒤에 달린 작은 바퀴 두 개는 큰 도움이 됐었다. 이제 아이는 자전거 타기에 능숙해서 그 보조 바퀴는 쓰임을 다했다. 드라이버로 보조 바퀴를 떼내야 한다. 미련 없이 보조 바퀴를 버려야 한다. 아차 잘못해서 다리나 발가락을 다쳤을 때 목발은 정말 필요한 물건이었다. 다리가 다 나았는데도 여전히 목발 짚고 다니기를 고집하면 그건 말도 안 된다. 아이가 제 발로 잘 걸어 다니는데도 여전히 유아차만 태워 다니는 것. 수영 배울 때 잡고 발차기를 하게 도와주었던 킥판을 몸이 물 위에서 잘 뜨는데도 놓지 못하는 것. 성장에 도움을 주었던 좋은 물건들도 때가 되면 손에서 놓아야 한다. 아깝지만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한다. 포기도 때로는 미덕이고 버리는 것도 경우에 따라선 현명한 소비 생활이 된다. 가뜩이나 힘든 삼복 더위에 혹시 버리지 않아서 알게 모르게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일이다.

네, Bicycle Race. 마마스건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예, 뭐 거의 뭐 퀸의 오리지널하고 편곡을 같이 했죠. 예. 마마스건, 백햄 친구 마마스건, Bicycle Race. 자, 6시 38분 49초 막 지났습니다. 이상해 씨가 오랜만에 해동 용궁사 갔는데 와 진짜 외국인이 3분의 2였어요. 오. 아니 해동 용궁사는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외국인이 부산에 있어요? 오. 근데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 아, 모르죠. 아, 근데 외국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5098번으로 문자 보냈으면 이거 와 진심 궁금한 게 있어요. 목소리 좋은 거 아셨어요? 누구 목소리요? 제 목소리요? 아, 제 목소리가 예전에 좋았었죠. 예. 인정합니다. 한때 목소리가 좋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니고요. 지금 아닙니다. 예. 자, 정혜진 씨가 청해 주신 음악 Ain't No Sunshine 호세 제임스 버전으로 신청하셨네요. 듣겠습니다.

0: 네, Kings of Convenience, I'd rather dance with you 들었습니다. 김수정 씨가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호세 제임스의 Ain't No Sunshine. 방학 맞은 아들하고 시간 보내기 위해 박물관을 갔다가 집에 들어갑니다. 와, 아들과 시간 보내는 것도 체력이 좋아야 하겠네요. 늙은 엄마는 배고프고 피곤합니다. 6573번. 네.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네. 아이를 굉장히 늦게 나오셨는 모양이죠? 저야말로 대표적인 늙은 아빠였는데 사실. 또 세월이 지나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네. 6573번입니다. 2292번으로는 문자 처음 보내신 것 같은데, 작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라디오를 틀어놓는데 오늘은 배달 기사님이 오셔서 배철수 씨예요? 하시더라고요. 올해 제가 36주년 됐다고 알려드리니까 엄청 놀라셨어요. 배달하느라 라디오 들을 시간이 없었는데 와, 아직도 진행하신다니 놀랍고 반갑다고 와가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 왜 저 배달하시는 분들도 들으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292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 3, 4부에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집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예.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 더 히트메이커. 그 처음 모시는 거죠? 예. 아니 그 이 직종은 처음 모시는 거예요. 음반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 모시지 못했어요. 예.

아, 리코딩 엔지니어. 네. 제일 중요한 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요즘 BTS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래미상을 세 번이나 수상한 예. 엔지니어입니다. 레코딩 엔지니어. 3, 4부에 만납니다. 그리고 3, 4부는 보이는 라디오로 예, 진행할 겁니다. 미니 어플로 보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널 무흐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270번으로 청해 주신 The Verve의 비터스윗 심포니 3부에 다시 만납니다.

전문가는 언젠가부터 연말에 새해 계획을 짜는 대신 달이 바뀔 때 세 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세 달 계획의 요령은 반드시 딱 한 가지만 정하는 건데요. 하루 30분 독서하기, 저녁밥 먹지 않기처럼 단순한 거 하나를 집중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자, 우린 8월 계획으로 뭐가 좋을까요? 매일 저녁 8시에 헬스장 가서

0: 주인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It's up. Hit boy, you on some up. We on some up. Comprende? Yeah.
1: Nah, 네, 나스의 Rare 들었습니다. 김희용 씨가 와, 비트 죽이네요. 첫 곡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고른 건 아니고 오늘 나와주신 그래미상 3회 수상에 빛나는 와 데이빗 영인 킴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1: 근데 주로 미국에서 쭉 사셨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저 얘기하려면 또 통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강민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자, 첫 곡으로 나스의 Rare 들었습니다. 한국 이름이 영인인 거죠, 그러니까?
2: 아니에요. 영인은 그냥 닉네임이고요.
1: 아, 이거 이름이 네. 아니에요?
2: 한국 이름은 김훈빈. 훈자 빈자.
1: 아, 김훈빈.
2: 네.
1: 오.
2: 영인은 내가 형들하고 많이 놀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진짜 그냥 영인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제일 젊은 막내여서.
1: 아 그게 영이 그 네. 영 할 때 Y-O-U-N-G
2: 네, 네, 네, 네, 네.
1: 영.
2: 네, 네. 근데 거기서 O를 뺀 거죠. 그냥 네, 재밌게.
1: 아 이게 진짜 한국 이름이 아니구나.
2: 아니에요.
1: 아 나는 그럼 데이비슨 이제 진짜
2: 네, 네.
1: 미국에 살 때 이름이죠.
2: 네.
1: 그러니까 이름은 데이빗 킴이네요, 그러니까.
2: 네. 근데 데이빗 킴이 진짜 많아.
3: 많 그렇겠죠.
2: 진짜 많아요.
1: 아, 뭐
2: 졸업할 때 데이빗 킴이 7명이에요.
1: 학교에?
2: 우리 학교에. 예.
1: 야, 이건 예전에 김철수하고 비슷한 건데.
3: 그러네요. 거의 맞먹는.
1: 오. 아하. 데이빗 킴 너무 흔한 이름이라 영인을 붙였네요, 여기다.
2: 네.
1: 그 활동할 땐 데이빗 영인 킴으로 하는 거죠?
2: 네.
1: 한국 그거. 이름은 김훈빈.
2: 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이제 한국 잘하는데 한국어?
2: 아, 발음만 잘해요.
3: 아.
2: fake Korean.
1: 잠깐. 쭉 미국에 살았잖아요.
2: 33년.
1: 33년.
2: 네네.
1: 거의 뭐 미국에 산 거죠?
2: 네.
1: 한국에서 산 거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 저 1년 좀 됐어요. 좀
1: 1년.
2: 넘었어요. 네.
1: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한국어 곧잘 하는 거네요.
2: 아 근데 열심히 그
1: 공부하고 있어요.
2: 노력하고 있어요. 네 공부만큼은 아닌데 그냥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1: 네. 아 지금은 완벽하게 이제 한국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2: 네 그렇게 할 생각이고 앞으로 2년 좀 살다가 여기 아기 낳고 지금 내일 10개월이거든요.
1: 아,
2: 네, 그래서 아기를 2살, 3살까지 키우고 다시 갈까. 네,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4살 때 이민 갔거든요. 미국으로. 그래서 똑같이 갈까. 근데 와보니까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30년.

0: 여기 살고 있대요. 미국에 와서 아, 2년 살고 가자. 근데 아직도 계속 있대요.
1: 어, 한국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 1, 2년만 살다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게 30년이라는 거죠?
0: 네.
1: 디테일한 얘기는 우리가 네, 광고 감사합니다. 뒤에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강민아 씨 오늘 쉬셔도 될 것 같은데?
2: 네,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1: 아니, 아니, 음악
2: 방청객
1: 얘기,
2: 뭐 드리겠습니다.
1: 음악 얘기 이런 거 할 때는 예, 나오셔야 돼요.
2: 알겠습니다.
1: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6주년 특집 방송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오늘은 와. 레코딩 엔지니어 데이빗 영인 킴과 함께합니다. 왜 뭐 감탄사를 날리고 그래요?
0: 네, 그냥 여기 레전더리 쇼잖아요.
1: 어, 네. 그냥. 아, 그건 어서 또 들었군요.
0: 그렇죠. 아. 우리 아빠, 우리 아빠.
1: 네, 광고 뒤에 만납니다. 자, 3부 4부 주식회사 워킷, KB국민은행, 빙그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에어비앤비, 가마치 통닭, 이카운트, SK케미칼, 서울 우유협동조합, 주식회사 그레인원, 모빌코리아 윤활유에서 함께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천?
9: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6주년 특집 방송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그래미 3회 수상에 빛나는 데이빗 영인 킴과 함께합니다. 김유리 씨가 잘하시는데요, 한국말. 잘한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0: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돼요.
1: 하려고 하겠습니다.
0: 언어는 자신감이죠.
1: 네.
0: 자, 그 뭐 음악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방송 듣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요즘 BTS 때문에 그래미상에 대한 뭐 얘기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음악계에서 그래미상을 받았다 그러면 아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0: 특히 레코딩 엔지니어 쪽에서 그래미상을 세 번이나 받았어요.
1: 네. 믹싱으로 한 번 받고
0: 믹싱으로 한
1: 녹음으로
0: 번.
1: 두 번.
0: 레코딩으로 두 번. 네네네. 아, 합이 세 번.
1: 네. 이제 다음은 프로듀싱으로 받아.
0: 아, 프로듀싱으로 이제 받을 계획입니까?
1: 아, 골이죠, 골.
0: 아. 자, 저 배철수의 음악 캠프도 지금 37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와. 레코딩 엔지니어는 처음 만나는 거예요.
1: 어, 그래요? 제가 처음이에요.
0: 제가 뭐 밴드 하던 시절에는 늘 함께 일을 했습니다만 네. 레코딩 엔지니어하고 처음 만나는 겁니다.
1: 좋습니다. 근데 영광입니다.
0: 제가 누군지는 사실 솔직히 잘 모르죠.
1: 디테일은 잘 모르고요. 옛날엔 밴드 했고 가수도 했고 기타까지 농구는 들었는데
0: 그거까지 들었고
1: 네 그리고 이게 99년부터 여기 쇼했나요?
0: 아니 90년.
1: 90년.
0: 1990년. 네네.
1: 그만큼 들었습니다.
0: 데이빗 태어나기도 전이죠? 1990년이면.
1: 전 87 생각합니다.
0: 아, 87. 네. 아, 태어났네.
1: 네.
0: 오, 가만 있어봐.
1: 그때 나 아직도 서울에 있었을 때예요. 네, 유치원 시작할 때.
0: 1990년에 서울에 있었어요?
1: 네네. 91년에.
0: 91년에?
1: 이민했어요.
0: 그 1년 들을 수 있었네, 방송을.
1: 네, 맞아요. 네,
0: 근데 너무 어려가지고 못 들었구나, 그때. 아하. 그래서 아버님은 잘 아신대면요, 네. 저를.
1: 네.
0: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1: 자랑했죠.
0: 네. 그랬더니 오 그래 나 잘 알아 그래.
1: 배철수
0: 다행이다. 아무튼 뭐 아버님은 잘 아시지만 데이빗은 잘 모르니까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1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1: 네.
0: 아주 어릴 때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4살 때 가고
0: 4살 때
1: 91년에 이민을 했는데 92년에 LA 라이어트가 폭발한 거예요.
0: 네. 아 그러네 진짜.
1: 네. 바로 그 동네 우리 이상한 동네.
0: 아, 그 동네 살았어요.
1: 네네. 그 알죠. 가주 마켓에 그 총 들고 그 마켓에. 사진.
2: 유명한 사진.
0: 네, 거기 그게 우리 아버님도 올라가셨어요?
1: 아 우리 아버님은 회사 지키고 있었고 아. 우리는 거기서 5분 거리 거기 살았어요.
0: 네. 야. 그래도 뭐 너무 어렸을 때라 그 기억은 잘 안 나죠?
1: 기억은 못 나. 네. 저는 그냥 뭐 연기 뭐 이런 거 보는 거 좀 기억은 나는데 뭐가 뭔진 몰랐어요 그때는.
0: 예, 거기서 학교를 쭉 다니다가 처음에는 저 미식 축구 선수가 되려고 했다면요.
1: 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0: 아 잘했어요, 그러고?
1: 잘했어요. 대학 갈 뻔했어요.
0: 아 중고등학교 때까지 잘했어요?
1: 네, 네.
0: 그러다가 대학도 갈 수 있었는데.
1: 네, 그냥 03 그때. 허리를 다쳐서 그냥 포기.
0: 아니 그 운동 자체가 너무 위험해.
2: 너무 맞아요. 가득하죠.
0: 미식축구.
1: 미식축구는 지금 봐도 아 내가 어떻게 이걸 놀았는지
0: 진짜 네. 위험한 운동이에요. 우선 몸으로 부딪히는 운동이니까.
1: 그렇죠.
0: 이게 정당화돼 있으니까 이게 막 몸으로 부딪히는 게.
1: 네. 일주마다 차 사고 나는 그 임팩트 돼요. 몸에.
0: 그렇죠. 네. 아, 몸에 받는 게.
1: 네, 네. 그리고 이제 프랙티스 연습도 하고 네. 그 상태. 그리고 또 게임을 또 놀고. 힐링을 못 해요. 네. 계속 아픈 상태로 놀아야 되니까.
0: 그러면 미축구 선수를 꿈꾸다가 허리를 다쳐 가지고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어요?
1: 네.
0: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야 이거 뭘 해야 되나 이게 막막하잖아요.
1: 그때가 제일 힘든 시간이었죠.
0: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레코딩 엔지니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1: 아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랩을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는데 녹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한테 부탁을 했죠.

0: 그 창고에다가
1: 간이 만들어다가 녹음실을 만들죠. 네.
0: 그래서 뭐 그 계란 그 커튼 파이버들 막
1: 방음하려고.
0: 네. 그리고 마이크도 어떻게 구했고 그때는 그냥 컴퓨터 USB 마이크 이런 거로 녹음해서 그 PC로 했는데 녹음하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었어요.
1: 그러니까 녹음을 자기가 그 앞에서 하는 거 퍼포머보다는 엔지니어링 하는 게 더 재밌었다는 얘기잖아요.
0: 소리를 더 좋게 만들고 그때는 엔지니어링인지는 몰랐죠. 그냥 뭐
1: 만드는 개념 자체가 없군요.
0: 근데 그거에 집중하고 거기에 빠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엔지니어링 학교가
1: 학교가 있다는 걸 알았구나.
0: 그때부터 그때 대학 2년 다니다가 포기하고 바로 음악 공부하러 갔어요.
1: 그 전문적인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그 학교에 간 거예요?
0: 네.
1: 제가 듣기로는 그 레코딩 엔지니어 되는 과정이 처음에는 그렇게 음악을 무지하게 들으라고 그러는데면요.
0: 많이 들어야 되죠.
1: 일단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0: 네. 뭐가 뭔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그게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좀 우리는 좀 뭐라고 해야지 또라이 좀 미친 놈들이죠. 한 스네어드럼 갖고 3시간 동안 그것만
1: 어떻게 좋은 완벽하게. 소리를 낼까 하고
0: 그리고 계속 해야 돼요. 그런 걸. 근데 저는 그 문제가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집중을 잘하는 편이어서
1: 진짜 녹음 치열하게 하는 이런 저 프로듀서나 아티스트나 뭐 엔지니어들 보면 테이크를 막 계속 하거든요. 테이크 1, 2, 3 다시 또 다시 또 막 그래가지고 막 마이클 잭슨이 스릴러 녹음할 때 그랬다 그런 것 같아요. 막 뭐 100번 넘게 한 테이크를
0: 맞아요.
1: 와, 아니 그거는 그러면 엔지니어들의 가장 큰 덕목은 인내심인가? 인내심?
0: 인내심이 뭐죠?
2: Patience is that the biggest virtue?
0: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Patience가 진짜 귀보다 Patience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어허. 아, 귀도 중요하죠. 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를 자기가 판별할 수 있는 귀가 없으면
0: 그렇죠.
1: 아무리 녹음해봐야 꽝이잖아요.
0: 근데 그거는 가면서 좀 배울 수 있는 거고 그 패션스가 없으면 바로 일 못해요.
1: 나는 안 되겠다.
0: 다른 거는 다 배울 수 있지만
2: 그러네. 타고나야 될 것 같아요.
1: 저는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저 하마터면 저도 레코딩 엔지니어가 될 뻔했거든요.
0: 그래요?
1: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일렉트로닉스
0: 엔지니어링
1: 그걸 전공해가지고 이거 제 얘기를 계속하게 되네. 대학가요제 거기 나가가지고 제가 상을 받으면서 음반을 내게 됐어요.
0: 네.
1: 그래서 레코딩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을 하러 갔는데 거기 엔지니어께서 배철수 씨는 그 음악도 하고 또 전자공학도 전공했으니까
0: 딱이죠.
1: 나랑 같이 이거 해보자. 레코딩 엔지니어로. 근데 그때는 이제 이 퍼포머를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서
0: 그렇죠. 그때 엔지니어 한 건 힘들었죠.
1: 안 하기 잘했어요. 왜냐면
0: 프로
1: 인내심이 부족하거든요. 인내심.
0: 그땐 더 많아야 됐어. 그 세계는
2: 아날로그로 해야 되니까.
0: 테이프를 펀칭하고
1: 그렇죠. 저는 처음 음반 녹음하러 가서는 투 트랙으로 녹음했으니까요.
0: 와.
1: 제가 음악하는 시기에 처음에 투 트랙으로 했다가 포 트랙으로 했다가 A 트랙 됐다가 16 트랙 됐다가 나중엔 48 트랙 막 테이프 있다는 거. 지금은 다 디지털로 바뀌었죠.
0: 네.
1: 그러니까 데이비드 영인 킴이 처음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디지털이었나요?
0: 그때부터 디지털이었어요. 그 테이프는 조금 배웠는데
1: 조금 배우고 말았어요.
0: 근데 한 반만 있었어요. 어. 네. 그 테이프

0: 어떻게 와인드하고 스플라이싱이고 근데 그걸 언제 또 기회가 없었어요.
1: 그렇죠. 예. 또 기술이라는 게 한 번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0: 그렇죠.
1: 새로운 기술로 나아가니까.
0: 네.
1: 그래서 하여튼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졸업한다고 바로 취업이 되는 거예요?
0: 거기? 안 되죠. 제가 1등을 졸업했는데도.
1: 아 잠깐. 학교 1등으로 졸업했어요?
0: 네.
1: 역시 한국인.
0: 아, 근데 웃긴 게 거기 그 학교에서 처음으로 공부를 해본 것 같아요.
1: 오.
0: 네, 계속 나는 전 바본 줄 알고 아, 난 진짜 공부가 안 되네. 근데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빠지고 그러고 그때는 대학도 포기했으니까 여기서 성공 못하면 나는 진짜로 끝났다.
1: 안 된다.
0: 네. 그래서 열심히 해봤어요.
1: 열심히 했어.
0: 네. 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이 이 서포트 해준다고.
1: 네. 그래서 1등으로
0: 응원해줬어요.
1: 수석으로 졸업을 했군요.
0: 네.
1: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0: 네, 그
1: 그래가지고 근데 어디 일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 잘한다고 그냥 일 찾는 게 아니에요.
1: 아, 일자리를 그냥 네. 주는 게 아니에요?
0: 네.
1: 뭐 스카우트 해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0: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눈이 좀 높았거든요. 제일 좋은 스튜디오만 일하고 싶어 해서.
1: 후진대는 가기 싫다.
0: 네. 후진대 가면 일이 힘든 일을 어디든 가도 힘든 일은 해야 돼요. 근데 후진대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뭐 아티스트도 후진 아티스트만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1: 아 그렇구나.
0: 네, 모티베이션이 안 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세상에서 제일 큰 아티스트들이 들어가서 녹음하는 스튜디오에 일한다.
1: 가야
0: 거기서
1: 되겠다.
0: 뭐 10년 그냥 청소해야 돼도 거기 가야 된다.
1: 아, 잠깐. 네.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스튜디오에 갔는데
0: 네.
1: 그래도 이제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0: 네.
1: 네. 녹음 다 끝나면 막 그 선 걷고 막
0: 맞아요.
1: 장비 설치하고 뭐
0: 네.
1: 청소하고
0: 1년 돈 안 받고 일했어요.
1: 아, 돈도 안 줘요?
0: 네. 1년에 인턴십이라고.
1: 아, 인간들이.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2: 행복하다.
1: 열정 페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열정 페이.
2: 미국이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네. 네.
1: 한국보다 더 심해 여기?
2: 네. 정말 버텨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0: 아니, 한국에는 바로 신고하잖아요.
1: 아니 아, 최저 시급은 줘야지 그래도.
0: 네.
1: 아, 그것도 없지 그냥.
2: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0: 기름값은 좀 줬어요. 근데 우리가 배달을 했거든요. 음식 배달도 하고.
1: 막. 아, 이건 막 아르바이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알바를 막 하면서 네. 그걸 해나갔군요.
0: 그렇죠.
1: 2년 동안 했어요 청소를?
0: 청소를 4년.
1: 아, 더 길었네. 네. 4년.
0: 그러니까 음식 뭐 배달하고 아니 그 스튜디오에서 아티스트가 들어오면 미국에는 아티스트가 들어오면 그 배달 시스템이 여유같지 않아서
2: 아티스트 위한 배달을 해야 되는구나.
0: 나 이거 먹고 싶다. 근데
1: 아, 그럼 이게 뭐 사와야 되는군요. 네. 야, 나 이제 커피 한잔 마셔야 되는데 그럼 막 가서 커피
0: 네,
1: 사오고.
0: 맞아요. 근데 그냥 보통 커피가 아니고 여기 35분, 40분 운전해서 이 커피, 이 우유.
1: 특정 브랜드.
0: 맞아요. 뭐, 마라야 캐리 이런 분들 다 이러거든요.
1: 이 음악하는 인간들 정말 아우. 그러면 잠깐. 네. 이거 얘기 듣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음악을 한 곡 들어야 되겠다. 요것, 영인 씨가 이거 앨범 낸 거죠, 그러니까.
0: 네, 프로듀서로. 만든 앨범인데요. 이번 곡은
1: 박재범 씨랑 같이 했어.
0: 네네, 스탠드아웃이라고.
1: 스탠드아웃.
0: 근데 웃긴 게 이게 지금 우리 얘기하는 스토리가 좀 있어.
1: 아, 여기 있어요?
0: 네.
1: 야, 일단 그럼 시간 없어가지고 빨리 들어야 되겠다. 네. 자, 영인, 박재범, 스탠드아웃.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올여름 많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은 오늘까지 사흘째 40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이고요. 역대 최고 기온도 갈아치웠습니다. 우리나라 상층에 뜨거운 열기가 갇혀 있는 데다 남쪽에서는 계속 뜨거운 수증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심해지는데요. 문제는 비도 안 와서 앞으로 이 더위는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겠고요. 다음 주는 이 극한 더위가 서쪽으로 확대되겠고 수도권까지 올라오겠습니다.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9일째, 제주는 24일째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레코딩 엔지니어 데이빗 영인 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음식 배달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4년 동안이나 했어요. 그 스튜디오가 보니까 나름 진짜 유명한 스튜디오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는 Musicians Institute라고 MI, 네. 유명한 학교입니다. 수석 졸업했고. 찰리스 스튜디오 LA에 있는
6: 맞습니다.
5: 뭐 저스틴 비버, 원 디렉션, 나스, 니키 미나시 등등이 여기서 녹음을 한 거죠. 여기서

0: 계속 4년 동안 이제 청소하고 음식 배달 쭉 하다가 이 스튜디오에서 그럼 이거 청소 잡일만 하면서 네. 이런 일 하면서 뭘 배우는가? 이렇게 옆에서 곁다리로 이렇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1: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6시가 퇴근이었거든요. 어어. 그때부터 우리 그 스튜디오 매니저가 빈 방이 있으면
0: 아 거기 가서 연습해봐라.
1: 연습해라. 어.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출근, 토요일 날에 퇴근했어요. 그냥 거기서 살았죠.
0: 살았어요 네, 그냥.
1: 3년 4년 동안 그냥 주말 때만 집에 와서 오. 자고 와. 거기 스튜디오에 샤워도 있고 네네. 뭐 소파도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빈 방에 들어가서 자고 예. 그렇게 하면서 6시에 퇴근하고 6시부터 뭐 밤 새벽 2시, 3시까지 연습하고 와. 아티스트 초대해서 녹음도 하고 네네. 믹싱도 해보고 뭐 녹음 한 거를 계속 믹스 맨날 손님이 없으면 그냥 믹스 똑같은 곡을 그냥 리세트해서 믹스 믹스하고 예, 그렇게 했어요.
0: 인내가 네. 있어야 되네. 네. 그러다가 제대로 된 저 녹음을 언제 처음 한 거예요?
1: 아, 그 찰레스는
0: 어떻게?
1: 찰레스는 스튜디오가 메인 스튜디오가 A하고 B하고 G가 있어요. 아. 거기 방마다 엔지니어가 맡겨 있거든요.
0: 그렇겠죠.
1: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올라 그 우리 위에는 어시스턴트 엔지니어고
0: 아,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엔지니어 메인 엔지니어가 있고 네. 그 밑에 어시스턴트 엔지니어가 있고 네. 이제 영화로 치면 조감독이네. 밑에. 감독 조감독.
1: 맞아요. 그 다음에는 러너라고 제가 그 했던 일 4년 동안 했던 일 러너.
0: 하는. 네. 뭐라고 불러요?
1: 러너.
0: 러너?
1: 네. 그냥 러너. 뛰어가서.
2: 아, 뛰는 사람?
1: 뛰는 사람.
0: 러너, 러너. 야. 그,
1: 네. 그리고 인턴은 러너인데 똑같은 일 하는데 돈을 안 받고.
0: 아, 그 밑에 인턴. 또 인턴이 있어요?
1: 네. 네. 네. 야.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야 돼요.
0: 인턴부터 해서 러너까지 간 거예요, 지금.
1: 네. 네. 그래서 러너에서.
0: 거기서 어시스턴트로 가야 될 거냐. 또.
1: 어시스턴트로 올라갔어요.
0: 아, 올라갔어, 어시스턴트. 네네. 4년
1: 네.
0: 만에
1: 네, 4년 만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엔지니어가 빠져야 되거든요.
0: 그렇죠. 네. 그러네. 네.
1: 아니면 아프든지 뭐 베케이션 가든지 와. 놀러 근데 엔지니어가 유럽에 베케이션을 간 거예요. 유럽, 한 달.
0: 유럽으로 한 달 동안.
1: 네. 오. 그래서
0: 배가 불렀네, 엔지니어가.
1: 우리 매니저가 제가 스튜디오 맨날 연습하는 거 보죠. 제가 물어봐야 되거든요. 허락 받고 써야 되니까 맨날 문자로 보내니까 그걸 아 얘는 준비됐을까 하고
0: 네가 한번 해봐라.
1: 해봐라. 근데 그때 그게 제이미 폭스.
0: 제이미 폭스랑 했어요?
1: 네. 그게 제 처음 처음 세션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잘했어요.
0: 아, 잘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1: 네네. 근데 들어가 보니까 떨지를 않아요.
0: 뭐 아, 막상
1: 많이 해본
0: 거
1: 같았어요. 예. 아, 그 셀럽이어도 그 스튜디오에 들어오면 아, 이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느꼈어요.
0: 아, 네.
1: 그 한 사람만 빼고 나스.
0: 나스는 왜?
1: 나스는 내가 7살 때 처음
0: 아, 그러니까 네 데이빗의 우상이었구나. 우상.
1: 맞아요. 어? 그래서 그 그래미 같이 이긴 게 되게 재밌는 스토리죠.
0: 나스 앨범으로 그래미상 받은 거 아니에요?
1: 네, 맞아요. 믹스 엔지니어로서 처음. 아하. 네. 그리고 나스가 그래미를 14번 노미네이션을 받았는데 한 번도 안 이겼는데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0: 아, 이게 14번이나 후보에 올랐는데 네. 계속 못 받다가 네. 데이빗하고 함께한 앨범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데이빗 덕이야 그러니까.
1: 아 그건 아닌데요. 근데 그 스토리가 거. 재밌죠.
0: 나스는 네. 원래 영원히 못 받는 건데.
2: 그러니까. 아,
1: 거기까지.
0: 아주 나스는 뭐 이거 안 들으니까 네. 못 들으니까 우리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
1: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방학 그 유럽에서 다시 왔는데 이 제가 그 동안 같이 일했던 클라이언트들이 저를 부탁해서 하는 거예요.
0: 그래서 아, 메인 엔지니어 왔는데 네. 아, 나는 그냥 대비 타고 할래 이렇게 된 거군요.
1: 네. 그래서 아. 얘도 껴주고 나도 껴주고
0: 아, 그러니 그 스튜디오를 같이 했군요.
1: 네. 그러다가 아. 얘가 떠났어요.
0: 아, 아니, 아 이놈한테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 다른 데로 갔군요 그 엔지니어가.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때는 메인 엔지니어가 된 거 아니에요 이제.
1: 그렇죠.
0: 그 누구누구하고 작업을 했습니까?
1: 어, 그때 뭐 아리아나 그란데, 포스트 말론.
0: 포스트 말론.
1: 어, 그 앤토니 볼데인이라고 아세요?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그 음식 쇼를 했는데 오. 그분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도 보이스오버 같이 하고 오. 아, 그때 또 누구랑 트래비스 스캇 뭐 리아나하고도
0: 리아나.
1: 네.
0: 리아나는 여기 출연했었어요.
1: 들어봤어요. 어, 네, 들었어요.
0: 아, 들었어요?
1: 네.
0: 어. 야, 거기 앉아 있었었는데 리아나.
1: 저도 몇 번 만나봤어요. 어. 네.
0: 그, 야, 그 같이 작업한 그 사람들 중에 아, 이 사람은 정말 아, 쓰레기 같아가지고 다음에 다시 아. 일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인간 없었어요?
1: 좀 아, 많았죠.
0: 아 많았죠.
1: 네, 네. 많은 건 아니네.
0: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마요.
1: 못해요. 근데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많았어요.
0: 좋은 사람이 더 많죠.
1: 더 많아요. 예. 네.
0: 근데 이제 또 성격 까다롭고 못된 사람도 있거든요.
1: 그렇죠. 근데 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오래 못 갔어요.
0: 아,
1: 뭘 네. 오래 못 가요.
0: 아, 데이비 씨 보기에 그러니까 네. 인간성이 별로인 애들은. 네. 한때 인기 있을진 모르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1: 맞아요.
0: 야 이건 네. 뭐 동서양이 똑같네요.
1: 네. 그건 어. 어디 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0: 자 그러면 가만있어 봐. 그래미상 받은 게 나스하고에서 받았고 그다음에 캔드릭 라마.
1: 네.
0: 어 투핀퍼 버터플라이고 함께 작업했어요?
1: 네.
0: 와.
1: 거기는 녹음 엔지니어로서 그 스트링하고 그 밴드를 어어. 다 녹음했거든요.
0: 어어.
1: 네, 그래서 곡마다 조금씩 뿌려 있어요.
0: 네. 그 저는 음악을 70년대 후반부터 음악을 시작해가지고 네. 80년대 내내 이제 밴드를 했거든요.
1: 네.
0: 그 당시에 이제 저 녹음 스튜디오에 가서 제일 큰 불만이 그 듣는 거는 저 외국의 락 밴드들 음악을 막 들을 거 아니에요. 맨날 무지하게 듣다가 아니 왜 우리는 이런 사운드가 녹음이 안 될까?
1: 아.
0: 기타 소리도 너무 얇고 네. 이 좀 풍성하게 나와야 되는데
1: 네.
0: 어? 그 거기에 대한 불만이 진짜 많아가지고 저 혼자 연구를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지도를 해봤는데
1: 네.
0: 잘 안 됐거든요. 그게 왜? 안 될까요? 이거 너무 질문이 추상적인가?
1: 어,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 그 노하우가 그 뭐 UK 영국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그걸 다 록 사운드는 거기서 다 시작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그렇죠.
1: 뭐 비토즈 이런 거 들으면 그 사운드가 완전히 풀하고 거기도 SSL 그 콘솔 아시죠?
0: SSL? 그래. 네.
1: 그것도 영국에 있고.
0: 어.
1: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기도 그 볼테이지도 다르고
0: 아하.
1: 그래서
0: 모든 그게 것들이 소리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1: 네, 그래서 딱 맞는 그게 영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0: 어.
1: 그래서 아이 이젠 그 컨버터도 좋고 그래서 쫓아갈 수는 있는데 그때는 그 생각이 나네요.
0: 아. 예. 그 저도 제가 그 지금도 잡지가 있나? 사운드 앤 레코딩이라고?
1: 사운드 앤 그 매거진.
0: 네, 매거진.
1: 네. 아, 지금 아직 지금은 있나? 모르겠어. 사운드 앤 사운드는 아니죠.
2: 사운드 앤 사운드.
1: 사운드 앤 사운드?
0: 아니, 사운드 앤 레코딩이었어요. 사운드 앤 레코딩. 맞나?
1: 하여튼 아직 있는지 모르겠어요.
0: 80년대에 그 정기 구독했었거든요.
1: 네.
0: 녹음 좀 잘해 보려고. 근데 그때 제가 그때 보고 가장 충격받았던 게 핑크 플로이드 앨범인데 네. 핑크 플로이드 앨범을 이제 해부한 거죠. 해부 막. 그래가지고 이 쫙 좌우 레프트를 화이트 딱 있고
1: 네.
0: 위에 저 20 헤르츠

0: 20K부터
1: 20K.
0: 어, 20K까지 네. 쫙 주파수가 있잖아요. 네. 프리퀀시가. 그걸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딱 그려 가지고 악기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막 이런 아,
1: 네.
0: 어. 그거 학교에서 배워요?
1: 네, 배워요.
0: 아,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잖아요. 아, 이래서 우리가 음악이 같은 볼륨으로 연주했는데도 우리는 그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소리가 막 떡 쪄가지고 어?
1: 예.
0: 잘 안 들려요.
1: 아하.
0: 악기 소리들이 세세하게.
1: 네네.
0: 근데 이 친구들은 볼륨이 큰데도 각 악기가 다 잘 들린단 말이에요.
1: 자리가 네. 있죠.
0: 공간을 네. 잘 차지해가지고.
1: 네네, 맞아요.
0: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그때는. 그 이제 어떤 아티스트의 뭐 음반을 녹음하게 됐어요.
1: 네.
0: 그리고 또 악기를 뭐 기타부터 뭐 바이올린 뭐 비올라 첼로 막 다 나왔다. 그러면 그걸 미리 녹음하기 전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합니까?
1: 녹음 엔지니어는 그냥 제일 깨끗한 시그널을 받는 게 목표고요.
0: 그건 프로듀서의 영역이에요?
1: 믹스 엔지니어.
0: 아, 믹스 엔지니어. 네네.
1: 제가 지금 많이 하는 일이 믹스 엔지니어거든요.
0: 어, 그래요?
1: 녹음은 2020년,
0: 예.
1: 19년 그때까지 많이 했고
0: 어.
1: 2020년부터 믹싱을 풀타임 하고 요새는 이제 프로듀싱이 더 재밌어서
0: 어.
1: 반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게, 네. 그게 녹음 그런 걸 녹음하려면 프로듀서와
1: 네.
0: 엔지니어와 또 아티스트와 이런 것들이 다 삼위일체가 돼서 맞아야 되는군요.
1: 맞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믹스 엔지니어 일이 되게 힘들어요.
0: 아, 힘들겠네.
1: 네.
0: 요구사항도 많을 거고 막 그런 거 다 들어줘야 되고.
1: 맞아요. 그리고 프로듀싱, 오버 프로듀싱이라고도 있거든요.
0: 어.
1: 이게 너무 꽉 채우는.
0: 아, 그 지루해.
1: 내가 겁이 있어서 내가 아, 킥드럼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베이스드럼도 레이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사운드는 좋은데 이게 스페이스가 안 남았잖아요.
0: 아, 그게 우리 네. 요즘 디지털로 이렇게 음원 파일 받으면
1: 완전
0: 예전 70년대, 80년대 음악들은
1: 조금 있죠.
0: 빈 공간이 네. 많아요. 네. 음악들이. 그런 소리가 사실 자연스럽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요새는 보면 그냥 이렇게 민자로 쭉 가요.
1: 네.
0: 빈 틈이 없어.
1: 없어요.
0: 그 좋은 건 아니죠, 그럼 그게.
1: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보이면서 소리는 빈 소리가 아~ 날 수가 있어요. 그게 요새 잘하는 믹스 엔지니어의 매력.
0: 아하.
1: 네.
0: 그게 데이빗 아니에요.
1: 네.
0: 잘하는. 어?
1: 감사합니다.
0: 아, 이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우리가 이거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 이거 큰일 났네. 그 한국에는 언제부터 한국 아티스트하고 작업하게 된 거예요?
1: 아, 제가 그때 18년 때
0: 2018년에?
1: 네, 2018년에 결혼을 했어요.
0: 결혼은 네. 뭐 자세하게 안 물어볼게요.
1: 네.
0: 한국에서 했어요? 미국에서 했어요?
1: 미국에 했어요.
0: 어, 미국에서. 네,
1: 근데 한국 Korean American하고 결혼했는데요.
0: 아, 한국계
1: 네네.
0: 미국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1: 우리 와이프는 저보다 한국말을 훨씬 잘해요.
0: 아, 여자들이 네. 잘한다니까.
1: 네, 맞아요. 어. 근데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예요? North Carolina예요.
0: 어.
1: 근데 저를 많이 끌고 올라온 사람이 우리 와이프고
0: 네.
1: 그 한국말 열심히 연습하게 하는 사람이
0: 배우는군요.
1: 네. 네. 그때 한국에 왔는데 그 전엔 20년 안에 못 봤어요. 그래서 뭐 한국이 뭔지 어떻게 됐는지
0: 잘 몰랐군요.
1: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 2018년에 신혼여행을 한국에 들렸거든요. 서울하고 부산.
0: 신혼여행으로 한국을 왔군요.
1: 네. 그때 그게 뭐가 느낀 거예요. 내가 계속 뭐가 모자란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씩 채우는.
0: 아, 한국에 오니까 그게 네. 편안하죠 일단.
1: 네.
0: 얼굴 똑같은 사람들이 막
1: 맞아요.
0: 와 돌아다니니까.
1: 네.
0: 제가 그래요. 제가 미국에 휴가 가면
1: 네.
0: 불편해요.
1: 그렇죠.
0: 뭔지 모르게 불편해. 어?
1: 근데 우리가 부산에 갔는데 그 타워

0: 올라가서
1: 네.
0: 막 밤에 너무 멋있게
1: 야경을
0: 구경을 하는데
1: 보면서.
0: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 그냥 진짜 막
1: 막
0: 진짜
1: 울었어?
0: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한국에 그 커넥션을 더 하고 싶다. 그 컬처도 배우고 싶고. 그래서 그때부터
1: 한국 아티스트들하고
0: 한국
1: 일하기
0: 아티스트라고 일도 하고.
1: 많이 했죠? 지금까지 한국
0: 네,
1: 사람들
0: 많이 했죠.
1: 누구누구 알고 계세요?
0: 뭐 태양,
1: 태양
0: 태연, 그 BTS 지민,
1: 지민
0: J-Hope, RM도
1: RM
0: 하고 그리고 박재범
1: 박재범
0: 하고 또 누구 이치랑도 일했고
1: 제가 갖고
0: 막
1: 있어요
0: 그래요?
1: 세븐틴
0: 네.
1: 카이
0: 네.
1: 정국 하고 다니는 정국
0: 전국 안한것 같아요.
1: 정국 아니에요?
0: 네.
1: 잘못 들어갔어 정국 외국에서는 뭐 포스트 말론 트래비스 스캇 뭐 DJ 클레이드 등등
0: 네.
1: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광고를 듣고 왜냐면 얘기하다가 광고 못 나가면 큰일 나요 와 배철수 아저씨 신나하는 목소리 느껴집니다 신영수 씨 유지현 씨도 와 이런 전문적인 음악 이야기 듣는 건 너무 좋아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소정 씨도 데이빗 킴 너무 멋져요 하고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광고 듣겠습니다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5: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6: 레드 와인 비니거 페럴.
7: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5: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페럴. 페르디.
7: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4: 카사베르디.
0: 발효식초 광고.

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또 히트메이커. 오늘은 그래미 상을 세 번이나 받은 레코딩 엔지니어 데이빗 영인 김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아, 와,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죠.
2: 아,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이벤트가 있는데 AIM페스트라고 다음 달에 그 곡을 무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0: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게 7시간, 6시간, 7시간 가는데 처음에는 비트 만드는 네네. 거를 그 지금 말은 못하지만 아직 리뷰를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유명한 프로듀서와 그리고 가운데는 녹음하고 성 곡 쓰는 거기서 직접 녹음을 하는 거예요. 오. 네. 그 다음에 믹싱도 뭔지 보여주고 쭉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도 그렇게 해서 배웠거든요. 아이고. 내가 자신이 없었을 때 네. 스튜디오에서 누구 프로듀서를 하는 거 보고 별거 아니네. 연습만 많이 하면 이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 그 다음 사람한테 이게 전달하고 싶은
1: 후배들에게 그런 걸 전달해 주고 네, 싶은 네. 거군요. 와. 중요한 거네고. 네. 잘해야 되겠네요.
0: 네. 열심히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 시간 다 돼가지고 이제 음악 들으면서 마칠 거예요.
0: 네.
1: 이거 저 드렁큰 타이거하고 함께한
0: Good Life.
1: Good Life.
0: 네. 이게 제가 나즈를 처음 들었지만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레프레젠테이션 랩에 처음 든 곡이 JK 형의 Good Life 이 곡이 나 같은 사람이 힙합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자신을 받았습니다.
1: 그 다음에 언제 한번 음반을 내거나 뭐 큰일이 있으면 네. 연락을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만나죠 우리.
0: 알겠습니다. 네, 좋죠.
1: 고마워요 오늘.
0: 네 고맙습니다.
1: 그 아버님께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강민아 씨도 수고했고요.
2: 좋은 얘기 잘 듣고 갑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드렁큰 타이거의 Good Life 들으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데뷔 초반만 해도 카메라 앞에서 튀어야 한다는 강박에 남이 얘기하는 동안에도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지만 궁리했어요. 그런데 이문세 씨나 김국진 씨 같은 어른들은 제가 얘기를 끝없이 해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시더라고요. 좋은 소통이라는 건 뛰어난 말솜씨로 내 얘기만 쏟아내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가만히 귀 기울여주는 것도 좋은 대화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0: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사는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 꽃은 웃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다. 이 속담의 뜻이 무엇일지에 대한 투표가 열렸습니다. 참여자의 약 80%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느끼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데 의견을 냈지만 마음에 없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20%나 됐습니다. 속담 사전에도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기재된 걸 보면 맥락에 따라 뜻을 정확히 구분해야 할 문장이겠죠. 살다 보면 오직 그것만으론 뜻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앞과 뒤, 주변 배경도 살펴야 해요. 시야를 조금 더 넓혀가면서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31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였습니다. 꽃은 웃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다라는 속담 이야기했는데요. 두 가지 뜻이 있네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를 느끼고 있음. 그리고 마음에 없는 행동. 사실 저도 1번이 당연히 맞는 거 아닌가? 2번을 고른 사람들이 있네 생각했는데 이 둘 다 맞는 뜻이라는 걸 보면서 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당연히 한번 맞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다른 하나는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 영원히 약간은 편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특징을 계속해서 상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별밤에서는 시를 통해 질문하고 시를 통해 고민도 해결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합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별밤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번,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8: 지긋지긋 무조맨
9: 티 어실 원스야.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1377 누르고 3번.
1: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2: 1377 누르고 3번.
1: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3: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에이브릴 라빈의 Complicated 듣고 오셨고요. 송자희님, PT를 처음 시작하고 이틀 차예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씻고 가려고요. 저 칭찬해 주세요. 너무 칭찬합니다, 자희님. 심지어 아침 저녁으로요? 야, 이거는 괜찮겠죠? 처음에 너무 계획이 좀 대단하면은 지칠 수도 있는데 할만한 루틴이니까 이렇게 정하셨겠죠. 그리고 헬스장에서 씻고 나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개운하고 은근히 그 밖에서 씻을 때 내 짐 챙겨 다니는 것도 좀 재미가 있어요. 소풍 다니는 느낌이 나거든요, 저는. 기분 좋은 루틴으로 고착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6500님. 친정집 작은 방 하나 셀프 도배하겠다고 겁없이 덤벼들었어요. 진도는 안 나가고 허리, 팔, 다리, 온몸이 아프네요. 아, 이거 도배를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종이를 평평하게 벽에다 바르면 된다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 괜히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 중에서도 격차가 있지요. 대표적인 게 도배인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셨을 텐데 그래도 다 마치고 나면은 그 방 볼 때마다 뿌듯하실 것 같아요. 아, 너무 무리하셨을 텐데 스트레칭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미숙님, 이사를 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돌며 집을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집 보러 전남 고흥에서 경기도 양평까지 갔다 왔네요. 정말 먼 길이라 일찍 출발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고생만 하고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주유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만 날렸네요. 하지만 이 또한 투자라 생각하며 위로해봅니다. 남은 게 없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뭘 분명히 안 원하는지가 분명해지죠. 거기까지 갔음에도 내가 타협이 안 되는 것 또는 지켜야 되는 내 기준 같은 게 이런 식으로 확실해지는 거지 마음에 드는 것을 만나는 것만 내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만큼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것도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노래 듣고 올게요. 잔나비의 슬픔이여 안녕.

잔나비의 슬픔이여 안녕, 이어서 자우림의 올라 들으셨습니다. 9775님, 대장부님, 전날 저녁으로 먹은 샌드위치가 잘못됐는지 새벽에 급체해서 진짜 하늘이 노래졌어요. 집 앞 편의점으로 소화제를 사러 가는 동안 벌벌 떨었답니다. 혼자 자취하는데 너무 무섭고 서러운 새벽이었어요. 대장부님께 위로받고 싶어요. 이게 진짜 급체만큼, 와, 순식간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싶을 만큼 아픈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이게 몸살기로 오잖아요. 아마 9775님도 그런 것 같아요. 벌벌벌벌 떨렸다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짜 왜 그 떨림 증상까지 올 만큼 열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몸살로 착각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얼마나 서럽고 놀래고 금세 낫지도 않는 건데 이거.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진짜 자취하는 사람들 먹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은경님, 퇴근 후 바로 샤워하고 싶었지만 가스 검침 오신다고 해서 못 씻고 기다렸어요. 혼자 살면서 생기는 불편함 중 이런 건 생각 못했는데 겪어봐야 확실히 아는 것들이 있네요. 헤이즈 피처링 콜드의 다음 신청해요. 맞죠, 맞죠. 누가 당연히 붙박이로 이 존재하고 있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에서는, 아, 내가 모든 시간에 대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또 자취의 한 어떤 부분인데, 자취를 해야지만 비로소 혼자 살아나간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자취 생활 화이팅 하시고요. 헤이즈 피처링 콜드 노래 들을게요. 다음.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엉이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노래는 윤석철 피처링 율음의 오션이라는 곡이고요. 이 노래는 가장 최근에 제 플레이리스트에 업데이트 된 곡이에요. 얼마 전 이상순 씨 라디오에 나갔을 때 듣고 이거 너무 좋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를 했었고요. 이제 우리 별밤에서도 틀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윤석철은 윤석철 트리오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재즈 트리오이고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 윤석철 씨고, 근데 이 음악은 많이 없는 장르죠. 재즈 힙합입니다. 현진영 씨의 소리쳐봐도 그 장르인데 이 곡은 조금 더 피아노 재즈 곡에다가 힙합이 어우러지니까 아주 독특한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들어보고 싶었어요. 2주의 별밤지기 추천곡입니다. 윤석철의 오션.

What's my role in this society? All this 20 back이나 안쪽이나 차지하는지 모르겠어 이젠 공부도 별로 안 하지 Irony I see myself through the eyes of me 사람이 목표가 된 적은 처음이었지 그 낯선 곳은 날 집어넣고 now I'm suffering 변수가 많이 건 피해 그게 내 비해 사스 책 by 니체 도움은 안 돼 상상력이 풍부해서 난 항상 불안해 괜히 걱정해서 막상 너 앞에서 무한해 눈치 보며

윤석철 피처링 유름의 오션 듣고 오셨습니다. 어때요? 좀 안 들어본 유형의 음악 아닌가요? 이 힙합에서 비트라는 것을 이 곡에서는 약간 콘트라베이스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충분히 묵직하면서도 힙합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주 서정적이고 분위기 있는 바이브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추천곡 가지고 오겠고요. 이어서 부엉이들 얘기 볼게요. 0715님. 대장부엉 여름은 덥고 습도도 높아서 그런지 다른 계절에 비해 좀 느슨하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루틴도 조금 느슨해졌지만 그래도 3일 이상은 안 밀리게 실천하고 있어요. 맞죠. 저도 좀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다른 계절에 내가 좀 템포감 있게 살아가나 싶으면은 모르겠는데 확실히 느려지고 조금만 더 누워있다 가자 하는 마음 그리고 아무튼 힘든 거 하기 싫고 이동 속도 자체도 실제로 느려지고 그러합니다. 습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 몸을 무겁게 만들잖아요. 7125님 벌써 60대가 될 만큼 나이를 먹었지만 여름이면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한 사람이 떠올라요. 비를 맞고 걸어가던 쓸쓸한 뒷모습이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그렇군요. 저에게 남아있는 그 쓸쓸한 모습 대신 사랑하는 인연과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랑이었길래 아직까지도 그 쓸쓸한 마음마저 이렇게 추억 속에 남겨져 있는 겁니까? 아주 비 오는 날에마다 이렇게 떠오를 것 같은 낭만적인 기억입니다. 죽음 7125님께는 아픈 기억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추억이 또이 센티멘탈하게 즐기는 정도로만 있다면은 괜찮은 감정 아닐까 싶습니다. 고동현님,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을 보고 왔어요. 여러 모의고사도 잘 봐서 제 나름 기대를 했는데 큰 시험 울렁증인지 지금까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맞고 말았네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주변인들 보기 미안해집니다. 그리고 응원해주신 대장부왕에게도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합니까? 아니, 이런 마음으로는 앞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속상하고 화나고, 아, 왜 이런 울렁증이 있지 하지? 주변에 누구한테 미안할 일이 있답니까? 네, 스스로 서러운 마음 추스르기도 힘든데, 그런 쓸데없는 곁가지 감정들이랑 얼른 쳐내시고, 다시 한번 제대로, 준비 과정이야. 여태까지 해오셨듯이 잘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그 울렁증이 좀 만약에 진짜로 좀 심하다 싶으면은 전문가를 찾아가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문제는 아닌지 한번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제대로 된 결과를 얻으려고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곽진원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곽진원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윤마치의 다큐멘터리 들으셨고요. 4616님께서 안녕하세요 대장부엉, 경기도 화성에 사는 예비 신랑입니다. 지난번에 예비 신부를 데리러 가면서 별밤에 노래 신청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웨딩

촬영한 사진이랑 청첩장이 나와서 보여드립니다. 그때 사연 읽어주셔서 저희 커플에게 좋은 추억이 됐거든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면서 두 분의 청첩장 사진이랑 그러면서 거기 아마 동봉된 사진이라나? 아무튼 너무 예쁜 웨딩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되게 초대받은 느낌 나고 좋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임수정님은 이나 언니 저번에 남자친구한테 별밤 영업 중이라고 했던 부엉이에요. 저 그 뒤로 차에서 같이 별밤 듣고 있다가 프로포즈 받았잖아요. 4년 만났는데 이제 결혼해요. 너무 행복해요. 라고 세상에 이렇게 연달아서 커플 부엉이들의 소식이고요. 수정님은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 두 분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저도 은근슬쩍 껴있는 거 아닙니까? 뒤에서 중얼중얼 거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나 너무 설레나 엿본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별밤에 근황을 전해주십시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무진의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6618님이 가방에 다는 키링 말고 등에 받치는 쿠션 말고 진짜 품에 안고 잘 용도로 말랑말랑한 인형을 샀어요. 항상 실용적인 것만 소비하던 제가 변해가네요. 근데 얘 안고 있으면 진짜 잠이 잘 와요. 다들 이래서 인형 사는구나 했다니까요. 라고 전혀 실용적인 소비가 아닌 것을 소비하신 분의 아 나도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건가. 사실 안고 잘 용도면은 베개를 하나 더 보통은 그냥 인형을 귀여운 걸 여전히 좋아하시는 거고요. 사랑스러운 사연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이크의 This is what falling in love feels like 듣고요. 3부에서 박준신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온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박준입니다.
0: 시인님, 네. 그 누구보다 운동하는 사람처럼 네. 검게 그을려가고 계세요.
1: 맞아요.
0: 외출이 많아서 그런가?
1: 일이 없어서 그래요.
0: 일이 없으면 밖에서
1: 일이 없으면 네. 일단 그 선크림 이런 것들을 덜 발라요.
0: 근데 팔은 원래 안 바르실 거 아니에요?
1: 팔도 아주 멀리 이동을 한다. 끊임없이 뭐 기차로 계속 탄다 이런 바르는데
0: 아, 진짜?
1: 놀 땐 안 발라요. 얼굴도 안 발라요.
0: 지금 네. 되게 어디 막 하와이 다녀오신 느낌 나요.
1: 계속 서울에만 있었지만 서울에서 돌아서.
0: 야, 되게 운동.
1: 오히려 일을 하면 열심히 바르더라고요.
0: 약간 뭐라도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죠.
1: 그렇죠. 네.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데 뭘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나가겠습니까?
0: 아, 평소에 쉴 때 놀이터에서 좀 노시나
1: 놀이터도
0: 봐요?
1: 놀고요. 한강공원도 놀고요. 이런 데는
0: 열심히 노시네.
1: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돈을 받는 행사를 갈 때는 비싼 화장품을 발라요.
0: 난리 나는군요.
1: 근데
0: 속눈썹도 붙이고
1: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산적이지 않는 일을 할 때는 최대한 지출을 줄이죠.
0: 아, 저도 그러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1: 저 뭐 샵에 가신다거나
0: 샵 가고 네. 샵에서도 그거에 따라 달라요. 이 출연료의 정도가 좀 세다 하면 속눈썹 붙여요.
1: 붙여요.
0: 왜냐면 이게 속눈썹이요. 안 붙여봐서 모르시겠지만
1: 왜요? 붙여봤죠.
0: 왜? 어떻게?
1: 약간 붙일 때마다 내 속눈썹이 빠지잖아요.
0: 아니 이게 여자들 붙인 속눈썹 붙여봤다고요?
1: 아니 전에 연극할 때.
0: 네. 깜짝이야. 네. 아무튼 근데 그게 되게 번거롭고 답답하고 왜 저는 너무
1: 무겁고,
0: 싫거든요.
1: 네.
0: 근데 그래도 내가 좀 여기서는 뭐라도 붙여야겠다. 이럴 때랑 좀 소소하고
1: 소소할 때.
0: 뭐 너튜브다 뭐 이럴 때는 네. 또 그냥 예, 제 맨 속눈썹으로 참여를 하고 그게 저의 차이입니다.
1: 네.
0: 열심히 일할 때와 아 그래도 좀 편안하다 네. 싶을 때.
1: 저 오늘 로션도 안 바르고 왔어요.
0: 그건 좀 야만인 나 피부가 좋으시네요. 반짝반짝.
1: 네. 알겠습니다.
0: 근데 요새는 내내 네. 꾸미셔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꾸준히 나란 일을 하시는데 예. 지금 문체부 주관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이 대통령 소소 네.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바로 아래라는 얘기잖아요.
1: 우리 국민이 다 네. 주인입니다.
0: 아니 위원회가 지금 있잖아 정신과
1: 네,
0: 조직이
1: 있죠. 네.
0: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높은 분인 거죠?
1: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0: 네. 나란 일하는 시인님과
1: 네.
0: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별밤 뒤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자 이번 주에도 시인님과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같이 듣고 시 퀴즈도 풀어볼 거예요.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 통해서 참여 가능하고요. 소개되면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퀴즈가 담겨있는 시 낭독해 주세요.

디폴트 값, 정급별. 얼마나 오래 혼자인가요? 얼마나 오래 말을 해본 적이 없나요? 얼마나 오래 날짜와 날씨와 요일과 요즘을 잊나요? 얼마나 오래 거울에서 얼굴을 보지 않나요? 얼마나 오래 여기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나요? 얼마나 자주 자기를 웃어넘기나요? 얼마나 자주 누군가의 말과 눈빛에 배이나요? 얼마나 자주 이가 상할 정도로 이를 악무나요? 얼마나 자주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얼마나 자주 칼날에 혀를 대보나요? 얼마나의 해저를 산채로 파고들어 절을 묻고 적을 묻다 두 눈이 붉어지고 온몸이 투명해져 스스로 빛을 낼 때면 눈물에 부력이 생기고 가슴에 불애가 차올라 마침내 심해의 바닥을 치고 솟아오른다. 언제나 너는

0: 정급별 시인의 디폴트 값 읽어드렸고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생긴 당신의 기본 성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1: 제목이 디폴트 값이라서 꽤나 네. 딱딱한 시려나 했는데 아주 사람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버린 정급별 시인의 작품이었는데 아니 왜 시인들은 네. 저번에도 말한 적 있는데 다 왜 이게 이름부터 그러니까 태생인가?
0: 본명이에요.
1: 그러니까 끝별이라니. 그럼 첫째는 샛별인가?
0: 제가 한번 들었는데 잊었어요.
1: 뭔가 그 별 시리즈일 것 같아.
0: 오히려 상관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아, 예. 아니 조금 그렇잖아요. 박준 시인님도 박준이고 준이에요. 이런 느낌.
0: 네, 준이 오빠예요.
1: 그러니까
0: 예.
1: 박준 시기인데 뭐 박준이라고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0: 분명이죠. 예. 근데 저는 좀 느끼한 쪽으로 튀었고 정급변 시인님은 뭔가.
1: 아, 맞다고 해서 죄송해요.
0: 아, 모르게. 느끼한 걸 느끼한다고 하지.
1: 아, 예. 네. 아니, 멋있잖아요 그래도.
0: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거는 뭘 잘하면 주목받는데 뭘 잘못하면 이름이 좀 특이하면
1: 튀어. 제가 그래서 제 이름 싫어했었어요.
0: 아...
1: 박준보다 제 이름이 어릴 때는 더 좀 놀림받는 이상한 이름이었거든요. 요새는 이나라는 이름이 좀 있어요.
0: 있어. 요즘 네. 아이들은 많아요.
1: 오히려.
0: 네.
1: 그 제가 좀 앞서 나간
0: 기여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친숙해진 이름이잖아. 요즘에 혹은 앞으로 태어날 이름을 가진 이나라는 이름을 가진다면 어떤 기여를 하셨을 거라고.
1: 아, 그랬으면 좋겠네.
0: 어감이 좋잖아. 네.
1: 어릴 때는 그렇게 싫었지만 아무튼 이게 별도의 설정 없이 주어지는 기본값이라는 뜻을 가진 디폴트 값입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상태가 기본으로 있다라는 뜻이겠죠. 왜냐면 저도 쭉 이렇게 들으면서 맞아. 나도 좀 이러는데 싶었거든요.
0: 그렇죠. 근데 체크해봐도 될 것 같아요. 나는 몇 개나 해당하는지.
1: 저는 되게 많아요. 한 이 중에서 10개인데 한 8개는 되는 것 같아요.
0: 저는 거울에서 얼굴을 보지 않나요는 탈락.
1: 많이 보세요?
0: 습관적으로 봐요.
1: 나는 너무 안 보는 게 문제인데.
0: 아.
1: 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면적으로.
0: 그래서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서
1: 너무 싫어.
0: 거울 계속 보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하고 거울 속에서 눈이 마주쳐요.
1: 저는 운동할 때도 선생님이 네. 스스로 쳐다보라고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라고 막 하시거든. 힘든 운동할 때.
0: 네.
1: 못 보겠어요.
0: 일단 힘든 나를?
1: 아니 그 너무 꼴보기 싫으면 표정이 나오기도 하고.
0: 예.
1: 아무튼. 이번 주 시 퀴즈 내드렸죠. 정급별 시인의 디폴트 값에서 부엉이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저절로 생겨있는 기본 성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답변 만날게요. 아이유 피처링 G드래곤의 팔레트.

0: 아이유 피처링 G-Dragon의 팔레트 듣고 왔고요. 이번 주 시퀴즈 정급별 시인의 디폴트 값에서 내드렸고 기본 값을 뜻하는 제목처럼 부엉이들에게 저절로 주어진 기본 성질이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답변 하나씩 보죠.
1: J로 시작한 아이디 쓰십니다. 제 기본 성질은 학습된 F의 가면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뼛속까지 T이지만 사람 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머 그러셨어요? 어떡해요? 같은 리액션이 자동으로 나오는 법을 배웠거든요. 가끔 딸한테 서운함을 사는 어색한 가면이지만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저절로 생긴 제 나름의 생존 본능이자 성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아 이건 사회지능에 가까운 문제죠. 아, T와 그쵸. F.
1: 네.
0: 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나는 뭐 이런 거 검사해보면 뭐가 나오는데 근데 나는 뭐 그 반대 성질도 어느 정도 뭔지는 알아 하는 분들이 좀 유연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0808님께서 제 기본 성질은 머뭇거림입니다. 말을 건넬 때도 관계를 맺을 때도 망설이다 늘 한 발짝 늦어요. 그래도 이제는 그 머뭇거림이 제가 가진 마음의 본래 속도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너무 훌륭한데?
1: 이거 제 얘기예요.
0: 시인님 뒷번호인가?
1: 사실 그렇게 읽었어요. 저는 제 번호로.
0: 이게 제가 뭐 북토크 같은 거나 강연하면 꼭 오는 질문인데
1: 네.
0: 사람마다 말의 템포가 있고 저는 조금 머뭇거림 없이 말하는 편이라 저런 템포가 무릇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박준 시인님 말씀 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머뭇거릴 때 자기 생각을 충분히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그 시간에 당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시인님은 그걸 당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1: 네. 숙련된 결과 같네요.
0: 네.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당황하면 같이 듣는 사람도 당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 머뭇거림의 최대 장점은 말 실수를 덜해요.
0: 덜하지. 현저히 덜하죠.
1: 여기까지 오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있으니까 고르다 보면 그 머뭇거리는 그래. 시간 고르다 보면 넌 탈락이고
0: 맞아.
1: 네, 좋은 말이 나오죠.
0: 저랑 정반대네요. 저는 가끔 뇌보다 혀가 빨라가지고
1: 좀 부럽긴 해요.
0: 부럽다고요?
1: 나도 아. 저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0: 전혀 좋은 성질이 아니고 0808님은 이게 되게 장점이 될 거예요.
1: 네, 유자님께서요. 웃음인 것 같습니다. 기쁠 때도 물론 웃지만 화나거나 어이없을 때도 웃음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엄마는 제가 고3 때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저만 웃고 다닌다고 잔소리했어요. 이건 살짝 상처가 되었지만 아무튼 그래서 남들은 제가 진짜 좋아서 웃는 건지 힘든 건지 잘 모르겠대요. 그냥 웃고 마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0: 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들은 그 웃음에 대한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이없어서 웃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화나거나
1: 네.
0: 그럴 때 오해해가지고 억울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저는 제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6개의 이가 보일 때와 8개의 이가 보일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0: 8개가 진짜
1: 웃길 때.
0: 와, 건치가 싹
1: 6개는 훈련된 웃음.
0: 네. 그렇군요. 0414님은 저한테는 심심함인 것 같아요. 재미없는 인간 그게 접니다. 결혼하기 전에 분명 아내는 저의 진중한 모습이 좋다고 했는데 이젠 노잼이라고 싫어해요. 농담도 할 줄 모르고 서프라이즈 이벤트 뭐 이런 거 준비해도 제가 하면 항상 뭔가 썰렁하고 시시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태어난 걸 어쩌겠습니까? 그냥 살아야죠.
1: 근데 이건 희망이 있어요. 디폴트 값, 기본값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노잼이면 앞으로 조금만 해도 뭔가
0: 유잼으로 보이는
1: 네 발휘를 할 수 있다. 일단 서점에 가셔서 유머 모은집 이런 거
0: 듣지 마세요. 공사일사님 네. 듣지 마세요. 절대 시인님 왜 그러세요? 유머 모음집이라뇨. 지금 우리 공사일사님을 먼데로 지금 보내고 사회에서 격리시키려고
1: 네.
0: 절대 하지 마시고 저는 노잼인 분들에 대한 이상한 신뢰가 있어요. 남을 웃기려는 욕망이 덜 있는 분들이 그 개그력이 덜 길러지거든요.
1: 네.
0: 근데 뭐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이 모임에서 밸런스라는 게 또 있기도 하고 지금 제 느낌에 이런 말하기 조금 미안하지만은 우리 별밤이 식구들
1: 네.
0: 뭐 작가진과 PD
1: 네.
0: 전부 다 노잼입니다. 근데 뭐 그게 저한테 어떤 실망감을 주지 않고 그냥 어떤 차분한 바이브를 줘요.
1: 봐, 전 그런 말 못하거든요. 아무리 많이 생각했어도 얘기하시잖아요. 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
0: 노잼인데 유잼이려고 노력하면 그건 불편해.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네. 그런 채로 타인의 잼을 들었을 때 아주 깔깔 웃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죠.
1: 좋은 것 같습니다.
0: 노잼은 죄가 아닙니다. 네. 어떤 매력입니다. 부엉이들 답변 많아봤고요.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이승환의 나는 다 너야.

0: 이승환의 나는 다 너야 듣고 왔어요. 별밤 금요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정끝별 시인의 디폴트 값이라는 시로 부엉이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갖게 된 기본 성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시인님의 이 시적임은 기본 성질이었을까요? 어느 날부터 발현이 된 걸까요?
1: 아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언제나 눈치 보면서 살았거든요.
0: 나도 그런데.
1: 계속 눈치를 봤어요.
0: 난왜 시인이 못 됐지?
1: 근데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0: 달라요.
1: 이 눈치 보는 것을 좋게 얘기하면 약간 공감
0: 아, 맞아요.
1: 능력이라고,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겠지를 미리 눈치 보고
0: 그치, 그치.
1: 뵙진 않지만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거의 유일하게 저희 어머니만 부정적으로 이런 저의 면모를 평가하셨어요. 사람 눈치를 살살 본다라고 하셨거든요.
0: 저도 그래도 엄마가 그런 얘기하면은
1: 네.
0: 괜찮은 거예요. 저는 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평가한 걸 건너들어서 그게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어.
1: 눈치를 봐야지, 어려운 사람이면.
0: 그러니까. 뭐야? 눈치 좀볼 수도 있지.
1: 살살 본다도 왜 나쁘게 들렸지?
0: 좀 약간 비난 쪽은 있기는
1: 그렇죠.
0: 한데 부모님들은 그럴 때가 있죠.
1: 네.
0: 저희는 4부로 와서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Electric Light Orchestra의 The Way Life's Meant to Be.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날 시간이에요.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혹시 50대 남편들을 젖은 낙엽에 비유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비 오고 난 뒤에 낙엽을 쓸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 한 10여 년 전쯤 50대 주부들 사이에서 유행했는데 저는 요즘에 아주 절실히 그 말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50대에 접어든 남편의 애처로운 눈빛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거든요. 지난주 일요일 친구 집에 갈 일이 있었어요. 좋기 서너 시간은 걸리는 일이라 전 당연히 혼자 가려 했습니다. 옷을 입고 나서려는데 주섬주섬 남편이 자기 겉옷을 챙기는 겁니다. 저 태워다 주러 간다네요. 근데 저 운전할 줄 알거든요. 30년 무사고예요. 멀어. 그리고 몇 시간 걸릴 거야. 제 딴에는 아주 강력하게 거절의 의사도 밝혔습니다. 괜찮다고 차에 있을 거라는 남편. 아이고 두야, 사실 전 남편이 운전한 차, 그 차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찌나 운전대를 휙휙 돌리는지 멀미가 나서 항상 눈 감고 있거든요. 아마도 남편은 제가 자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아무튼 남편은 친구 집 가서 그 더운 날 차 안에 있었고 저도 친구도 친구 남편도 모두가 좌불안석이었어요.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 낯가림이 심해서 또 괜찮으시답니다. 친구가 미리 저녁도 준비해놨던데 2시간 만에 나왔네요. 남편은 더운 차 안에서 냉커피 마시며 땀 뻘뻘 흘리고 있고 저는 저대로 불안하고 친구는 모처럼 만났는데 수다도 못 떨어서 아쉬워하더라고요. 남편이 한창 일을 할 때는 야근이다 출장이다 저를 독수공방 단련시키는 바람에 혼자서도 잘 놀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아주 짝 달라붙어 있는 남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응 안 돼서 너무 불편해요.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1: 야, 이게

0: 애정 과시인가 했는데 사연이 꽤 듣는데 약간 좀 남편분이 애착의 정도가 굉장하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사연 보내주신 엘님한테 딱 붙어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걱정인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듣는데 50대면 조금 이른 것 같고 좀 정년퇴직?
1: 그쵸.
0: 하고 나서 하시고. 많은 일어나는 현상인데 근데 이거는 좀 같이 가서 더운 날 차에서 기다리는 거는
1: 네.
0: 사실 남편분에 대한 안쓰러움보다 우리 엘님이 너무 불편해요 이건.
1: 그렇죠.
0: 이거 어쩌죠?
1: 그리고 뭐 공회전이 좋지 않지만
0: 그것도 꺼놓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땀 뻘뻘 흘리고
1: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부부 사이에서 미련하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기다리시지?
0: 진짜로 이게 우스갯소리로가 아니라 조금 이게 불리불안 식의 불안이 아닌가 싶거든요.
1: 그리고 사연자님이 수다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사연도 이야기의 타래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0: 되게 맛있게 쓰셨죠.
1: 그쵸? 갑자기 남편 운전 마음에 안 든다라고 적으셨어요.
0: 그거 짧은 얘기를 짧은 감상 그냥 한 줄로 쓸 수 있는 걸 되게 맛있게
1: 그쵸?
0: 얘기할 줄 아는 분이야.
1: 네.
0: 아, 아무튼 참 이게 걱정이 돼요. 왜냐면 이게 그냥 남편분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거가 피곤하다 그러지 마셔라 할 문제가 아니라 남편분도 모종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는 걱정이 들거든요. 저는 조금 아무튼 노래 듣고 박준신님의 처방 시를 들으면서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피니트 H 피처링 자이언티의 네가 없을 때

0: 3시에서 5시 사이 도종환. 3번 나무 잎 한쪽이 고추 잠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지금 우주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가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 있다. 내 생의 12시에서 1시 사이는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홀을 한 번은 허락하시리라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구 북쪽 끝에 얼음이 녹아 가까운 바닷가 마을까지 얼음 조각을 흘려보내는 날이 오리라 한다. 그때도 숲은 내 저문 육신과 그림자를 내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지난 봄과 여름 내가 굴참나무와 다람쥐와 아이들과 제비꽃을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험했는지 꽃과 나무들이 알고 있으므로 대지가 고요한 손을 들어 증거해 줄 것이다. 아직도 내게는 몇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은 3시에서 5시 사이.
1: 자꾸만 너무 달라붙는 것 같은 남편이 조금은 부담스러우신 것 같은 L님 사연에 박준 시인이 내린 처방시였어요. 도종환 시인의 3시에서 5시 사이. 네. 아, 어떤 의미로 처방을 해주셨을까요?
0: 이게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하루를 전체 인생으로 본다면 나는 그쯤 통과하고 있다. 이게 아마 도종환 시인이 55 되는 해에 발표한 시이고요. 그러니까 사연자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물학적 시간을 그러네요. 통과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15시, 오후 3시라는 건 중간을 조금 지난 시간이겠죠. 네. 12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한 시간 같아요. 이미 젖은 낙엽이다라고 치부해버리지 말고.
1: 조금 그건 좀 짜네.
0: 네. 그리고 왜 그랬냐면 사연자가 아주 강력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죠. 나 친구 집 가서 놀다 올 거야 라고 밝힌 멘트가 고작 멀어. 그리고 몇 시간 걸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의 의사에 크게 반대하거나 남편을 돌려놓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셨던 거죠.
1: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잘하시면서.
0: 그러니까.
1: 그러네.
0: 남편분도 젊었을 땐 출장이다, 외근이다, 야근이다 하면서 독수공방이라는 표현하셨는데 그동안 미안했던 거야. 내가 내 아내한테 신경을 덜 쓰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운전기사도 하고.
1: 내가 너무 병적으로 해석했나?
0: 아니야. 근데 그게 너무 서투른 거죠. 두 분 다 서툴러요. 남편에게 좀 세게 가만히 있어. 집에서 청소해. 라고 하고.
1: 그치?
0: 나 어디네 누구네 놀러 갔다 올 거니까 그럼 끝날 때 몇 시까지 데리러 와. 라고 하시던가. 그렇죠. 이렇게 미션을 주시면서 뭔가 이 새로운 관계 정집을 해야지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전의 관계에서 주고받던 태도를 그대로 이어지면 계속 좌충우돌만 생긴다.
1: 맞다. 맞아. 네. 진짜 오늘 별밤을 저희 큰이모부가 듣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 부엉이들끼리는 다 얘기하니까 말씀드리자면 언제부턴가 저희 큰이모부가 너무 큰이모한테 붙어있는 걸 좋아해요. 모든 곳에 함께하려 하는데 삼자들이 볼 때는 되게 그냥 좋아 보였어요. 네. 근데 저희 이모부님이 그리고 약간 은퇴가 빠르셨어요. 네. 근데 큰 이모는 점점 이게 좀 짜증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약간 그냥 어리광 섞인 투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네. 괜히 너무 좋아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워서. 근데 요새는 이제 진짜 그 말을 하면 큰일 나요. 너무 화가 난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큰 이모도 딱 엘님 같아요. 말하습

0: 하시는 거 너무 좋아하고 우리 앞에서 너무 재밌으신데 어떤 그 관계가 그런 게 있나 봐요. 큰 이모부한테는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그 이모부는 큰 이모가 그만큼 이게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1: 진짜 모르시는구나.
0: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맨날 복화술로 진짜 제발 오늘 떨어오고 싶었는데 또 떨어와서 막 약간 그러시거든요.
1: 근데 그래도 잘 참여하시죠? 이 뭐 식사 자리든
0: 아 참여는 하시죠. 네. 근데
1: 혼자 차에서 대기하고 계신 거죠?
0: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시진 않는데 네. 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 자꾸 참아버릇하면 나중에 지금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상상 이상. 네. 그러니까 시인님의 말이 진짜 정답인 것 같은 게 그걸 놓쳤어요. 저도 사연에서 아유 뭔데 뭘 이게 너무 간접적이잖아요. 그럼 약간 피곤하겠지만 같이 가주면 고맙겠어라고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남편분의 그러니까요. 세계관에서는. 네. 그러니까 아니 나 마음 놓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싶어. 근데 당신이 데려와주면 고마우니까 나 몇 시쯤 끝날 것 같으니까 그때 와. 하면 네. 남편분도 원하는 애정 표현 하실 수 있고. 근데 운전도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는데 그 정도만 약간 좀 감수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1: 사실 운전 마음에 안 드는 것만 해도 한 사연인데. 왜 이걸로 어필하시지? 핸들을 왜 휙휙 돌리시지?
0: 약간 좀 아무튼 전반적으로 또 남편분한테 요새 다른 불만도 좀 쌓여 계신 게 아닌가
1: 그렇죠?
0: 싶긴 한데.
1: 그리고 멀미가 나서 항상 눈 감고 계시다는데 앞으로 뒷자리에 타세요.
0: 아, 더 나아요 멀미.
1: 아 그래요?
0: 네. 잘 아니면 아 근데 그건 어색한데 운전석 뒷자리가 제일 아. 오히려 조금 나을 수 있는데 보통 네. 그렇게 안 타잖아요.
1: 그렇게 안 타죠.
0: 아까 유머집부터 박준신님 왜 자꾸 이상하지? 뒷자리에 타면 그거 어떤 부부가 뒷자리에 탑니까?
1: 네.
0: 아무튼 오늘을 시인님의 처방 명확한 것 같습니다.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라.
1: 새로운 발화법, 새로운 그치. 관계 정립.
0: 네. 정확하게 얘기하고 미션을 드려라.
1: 네.
0: 청소하고 있어. 산책해. 냉장고 정리해. 네. 같은 것들.
1: 와서 김치찌개 데워 먹어. 뭐 이렇게 그치? 딱 정확히 주시는 거죠.
0: 왜냐면 남편분이 지금 아내분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러니까요. 마음에서 이러시는 거니까
1: 네.
0: 그렇게 좀 방향만 전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인님과 함께한 시가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다음 주에도 시 퀴즈 그리고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들어드릴 텐데요. 부부나 연인 사연 아니더라도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여러 가지 인간관계 고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죠?
1: 네, 별빵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박준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노 리플라이 피처링 예비체 곁에 있을게 듣고 저는 다시 오겠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또 뵙겠습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31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0528님, 대장부왕 저 독서 모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책을 읽어야지 생각만 엄청 했는데 드디어 실행으로 옮겨요. 독서 마저도 강제성이 있어야 하는 저, 그래도 억지로 하는 것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거 저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 한 것 중 하나예요. 독서 모임이 뭐 책을 읽는다는 것도 읽는 거지만 같은 걸 읽고 그 생각을 나눈다라는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후기도 나중에 꼭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 끝곡으로 Take That의 Sweet July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데뷔 초반만 해도 카메라 앞에서 튀어야 한다는 강박에 남이 얘기하는 동안에도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지만 궁리했어요. 그런데 이문세 씨나 김국진 씨 같은 어른들은 제가 얘기를 끝없이 해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시더라고요. 좋은 소통이라는 건 뛰어난 말솜씨로 내 얘기만 쏟아내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가만히 귀 기울여주는 것도 좋은 대화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0: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는 일은 하루에 한 번도 쉽지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바쁘고 봐야 할 것들도 넘치니까 하늘까지 챙길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도 누군가 오늘 하늘이 너무 예쁘다 라고 연락을 주거나 사진을 툭 보내오면 괜히 고개를 들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연히 본 하늘은 언제나 참 예쁘고 가끔은 마음에 오래 남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밤하늘엔 어떤 달이 떠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하늘을 보고 싶은 밤. 여긴 아이돌 라디오 아차트. 저는 아이덴티티 김도훈입니다.

아이돌 라디오와 차트 아핫. 네, 첫 곡 정은지의 하늘 바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핫 7일의 DJ 뚱디 아이덴티티 김도원입니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음악 방송에도 1위도 두 번이나 하고 잠깐이지만 하늘도 보면서 바쁘지만 정말 뿌듯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달려오다 보니 벌써 7월의 끝자락입니다, 여러분. 뚱디가 함께하는 아, 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 아쉽지만 끝까지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아, 문자도 도착했는데요. 도훈 매력 빠짐님, 뚱디 7월의 금요일을 행복하게 채워줘서 고마워요. 매주 쪼쪼 박사 다운 멘트랑 이것도 봤는데요. 토크들을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뚱디 없는 금요일은 이제 상상도 못하겠는데 그냥 고정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아쉽지만 뚱디와의 마지막 아핫도 같이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쪽쪽 학사다운 멘트 또 이것도 봤는데요. 이런 토크들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고정 뭐 좋네요. 저는 언제든지. 네. 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은요, 한 주간 사랑받았던 아이돌 노래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40위부터 1위까지 요즘 유행하는 곡들로 꽉 채워드릴 테니까 편하게 즐겨주시고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뚱디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아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아핫의 다양한 소식은 인별그램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계정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이번 한 주도 뜨거웠습니다. 어디가요? 이 노래를 듣는 우리의 심장이요. 심박수를 따라 음악의 열기가 모이는 이곳,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네, 아이덴티티의 1번이자 아핫의 1호 DJ 뚱디가 최신 유행 아이돌 차트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 사과 뮤직 탑 100 차트에서 아이돌 장르만 골라왔고요. 새로운 곡들도 많이 등장했다고 하던데 어떤 노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40위부터 37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40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하츠투하츠의 데뷔곡 더 체이스입니다. 와우! 이 노래에는 일명 마그네슘 부족 파트죠. 이한 선배님이 눈을 정말 빠르게 깜빡이는 표정 연기가 화제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깜빡거릴 수 있는지 정말 대단했습니다. 진짜 뭔가 하츠투하츠 선배님 곡 되게 많이 나왔는데 데뷔곡이 나오니까 일단 시작부터 신선한데요. 이거 봤었는데 저도 한번 따라해봤거든요. 사실 따라해봤는데 저도 사실 나쁘지 않긴 해요. 근데 선배님처럼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그네슘 부족 파트도 파트인데 가장 감명 깊게 봤었던 거는 군무. 칼 군무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안무 영상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나노 단위로 어떻게 맞추셨을까. 진짜 와 엄청 감탄을 금치 못했던 기억인데요. 네, 이번에 39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악뮤의 소문의 낙원인데요. 이분들께 요즘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네, 일단 이 노래가 계속해서 사랑도 받고 있고 각종 페스티벌도 3년 중인데 악뮤 선배님들이 최근에 햄버거 브랜드 모델도 되셨대요. 우와 맛있겠다. 사실 저 이건 지금 알았네요. 그래요? 어디 햄버거 브랜드인지 모르겠지만 뭐 햄버거는 다 맛있으니까. 저는 사실 햄버거를 먹는다면 어떤 체인점이든 기본을 좋아합니다. 보통 그 불고기 그 기본 버거를 먹고 사이드를 많이 먹어요. 한 사이드를 한 두 개, 세 개 시켜서 같이 먹는 편입니다, 저는. 네. 네, 그럼 다음 곡 38위는요. 바로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입니다. 네, 품이나 선배님들의 정규 2집 글로우미의 타이틀곡인데 제목처럼 일상에 에너지를 주는 청량한 노래고요. 멜로디가 정말 중독성이 넘치는 게 포인트인 곡입니다. 이 곡 이제 어쨌든 저희도 활동 이번에 겹쳤어가지고 뭐 많이 듣고 했는데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멜로디가 계속 꽂혀요. 그 미미 하는 부분이 계속 꽂히고 와 저는 비타민 사실 챙겨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해주는데 제가 좀 자주 까먹어요. 예. 그래서 안 까먹을 때 좀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음은 37위 가볼게요. 바로 아일릿의 빌려온 고향인데요. 네, 제목부터 아주 독특한 매력을 가진 곡으로 멤버인 유나 선배님이 둔침냥이라는 파트의 가사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저 이거 지금 알았네. 이거는 둔침냥 이 부분이 킥이잖아요. 킥 킬포인트. 그래서 다들 둠친냥 하면서 막 따라했었는데 아 이걸 류나 선배님이 대단한데요? 어떻게 둠친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지? 와우. 저 고양이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강아지파요. 저는 고양이파보단 강아지파고 그리고 저는 강아지든 고양이든 되게 좀 뚱뚱한 친구들 좋아합니다. 뚱뚱한 녀석들. 만져도 살이 이게 통통통 거리는. 네. 네, 이렇게 40위부터 37위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도 만나볼게요. 3402님, 요즘 편의점만 들어가면 계획이 없던 걸 꼭 하나씩 사게 됩니다.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뚱디는 편의점이나 매점에 가면 꼭 먹는 게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편의점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이게 사람이란 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근데 배는 하나죠. 사람은 또 저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식사를 할 때마다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데 저는 편의점이나 매점에 가면 이거 저번에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면을 꼭 먹어요, 저는. 라면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라면에 핫박 소시지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가끔 뭐 과자 같은 거 간식으로 먹고. 네. 네, 여기까지 여러분의 질문들 만나봤고요.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39위 곡 악뮤의 소문의 낙원, 그리고 38위 곡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네, 악뮤의 소문의 낙원에 이어서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순위곡들 만나볼게요. 먼저 36위입니다. 라이즈의 오랜만에 나오는데요. 듀얼 댄스인데요. 최근에 앤톤 선배님이 웹예능 차린 건 지뿔도 없지만에 출연한 영상이 화제였죠. 영지 선배님이 잘생겨서 당한 거 오랜만이에요 진짜 라고 단 댓글을 시작으로 연하남의 매력을 알게 됐다, 앤톤 입덕 영상 막 이런 등등 많은 시청자분들의 주접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와, 요즘 이렇게 차지풀처럼 뭔가 술과 함께 인터뷰하는 컨텐츠들이 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저 이런 컨텐츠를 굉장히 즐겨보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런 술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사실 없는데 주량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뭐 한 두세 병 정도 나쁘지 않고, 얘기도 되나? 예, 어쨌든 나쁘지 않고. 콘텐츠 저 사실 진짜 꼭 나가보고 싶은 콘텐츠가 차린 건 지뿔도 없지만이긴 했어요. 그리고 그 신동현 선배님께서 하시는 또 그것도 나가고 싶고, 요런 술 관련 콘텐츠들 진짜 너무 나가고 싶고, 나가면 진짜 재밌게 놀고 오지 않을까 아주 자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35위 곡 발표 가볼게요. 바로 코르티스의 조이라이드입니다. 와, 이 노래 좋죠. Yeah, yeah, yeah, Joyride이라는 곡인데 아핫에서는 처음 소개해드린 곡이네요. 제목처럼 드라이브할 때 듣기 좋은 노래라 음원 사이트 댓글로 어디서 뭐 타고 드라이브할 때 듣기 좋은지 감상에 남겨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 이 노래는 진짜 살짝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드라이브가 아니라 그 새벽이나 아니면 뭐 여행 가는 고속도로, 자 바다가 보이고 차가 많이 없어야 돼요. 차가 안 막혀야 돼. 시원하게 달리는 차 안에서 밖에 예쁜 풍경을 보는 그때 듣기 좋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아, 제가 많이 여유가 생겨서 드라이브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새벽에 드라이브 할 것 같아요. 그 차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달리고 싶네요. 네, 바람을 맞고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대 한 10시, 12시쯤?

네, 그럼 34위 곡 가볼게요. 바로 우즈의 드라우닝인데요. 무려 조회수 와 1200만을 돌파한 드라우닝 관련 쇼폰 영상이 있는데, 네, 영상 제목이 사람마다 갈린다는 드라우닝 최애 파트입니다. 댓글에 첫 소절이다, 아니면 후렴이다, 노래 전체가 킬링 파트다 등등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브릿지요. 전 브릿지가 킬프라 생각합니다. 그 브릿지에서 진짜 애절하고 뭔가 감정이 터지는 것 같은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브릿지네요. 네. 네, 다음으로 33위 가볼게요. 와우, 바로 뉴진스의 OMG입니다. 네, 이 곡에도 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도나 너 누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 라고 질문하면 우리 엄마 엄마가 라고 노래로 대답하는 건데, 와 이거 너무 유명하긴 하죠. 와 진짜 오랜만에 해본다. Oh my oh my gosh 이라는 가사가 엄마 엄마가랑 발음이 비슷한 점이 캐치해서 스트레이키즈 창민 선배님이 이 밈을 만들었다고 해요. 아 근데 진짜 스트레이키즈 창민 선배님은 진짜 와 완전 우스져요.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밈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근데 저는 밈이라는 거는 정말 만들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와 창빈 선배님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어마어마가 가지고 엄마 엄마가를 만들 생각을 했는지, 와 대단하네요. 네, 네 3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천천히 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뚱디 올해 핫 DJ도 하고 스페셜 MC도 했잖아요. 둘 다 해봤는데 어떤 점이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뚱디 여러 활동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쉴 수 있을 때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마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는데, 하, 진짜 힘이 되네요. 네. 저 이제 올해 이렇게 아하 DJ도 이렇게 하고 있고 스페셜 MC도 해보고 뭔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활동들 해봐서 너무너무 진짜 진심으로 감사했고 영광이었고, 앞으로 이런 활동들 더욱더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쯤에서 저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36위 곡 라이즈의 듀얼 댄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네, 저는 아이덴티티 김도훈 뚱디고요. 라이즈의 Do It Dance, 이어서 뉴진스의 OMG 듣고 왔습니다. 내적 댄스 제대로 유발하는 시간이었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곡들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32위부터 29위까지 노래들 확인할게요. 네, 먼저 32위부터 만나볼게요. 바로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에스파의 Whole Different Animal입니다. 네, 이번 주도 차트에 당당하게 자리했고요. 이어서 다음 곡 가볼게요. 31위는 이 곡도 아하트에서 처음 만나는 곡이에요. 바로 코르티스의 TNT고요. 32위도 와, 연속으로 코르티스의 고가 차지했습니다. 와, 진짜 이분들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특히 고는 춤도 정말 멋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돌 분들이 챌린지에 참여했던 걸로 아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멤버 제인스님께서 직접 창작을 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그 데뷔 전부터 정말 작사, 작곡뿐만 아니라 안무 창작에 다양한 뭐 투바투 선배님이나 선배님들 곡에도 참여하고, 본인들 이제 선배님들 데뷔곡에도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와, 데뷔곡 아무 참여하자마자 챌린지가 바로 대박나면서 저는 진짜 이분들의 능력을 정말 높이 사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완전 리스펙. 네, 계속해서 29위 가볼게요. 오늘 이 선배님들도 자주 만나네요. 바로 뉴진스의 버블껌입니다. 네, 밝고 몽글몽글한 분위기의 곡이어서 여름에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뮤직비디오 처음에 혜인 선배님이 오늘은 내가 비눗방울 만드는 법을 아르켜줄게 라고 말하는 장면이 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죠. 아, 저 버블껌이라는 곡도 좋아하지만 뮤비도 굉장히 좋아요. 뭔가 보고 있으면 아,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넘어서서 뭔가 말로 표현 못할 그런 마음이 뭔가 울컥함도 생긴 것 같고, 이상하게 뭔가 풋풋함? 뭔가 그런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곡과 뮤비고요. 비눗방울, 저도 어릴 때 비눗방울을 갖고 놀긴 했는데 비눗방울 놀이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주로 장난감, 막 카드 장난감이나 막 이런 펼치면 만들어진 로봇 같은 그런 것도 많이 갖고 놀았고, 그런 거 좋아했어요. 네, 딱지 이런 것도 좋아했고. 네, 네, 이렇게 29위까지 노래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도 만나볼게요. 우와, 키즈리뚱 님이 보내주신 질문도 볼게요. 뚱디는 집안에서 막내라고 했는데 애기뚱은 동생을 원했던 적은 없나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덴티티에 남동생들이 정말 많이 생겼잖아요. 만약 여동생이 있다면 어떤 오빠였을 것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아, 저 진짜 동생이 있고 싶었어요. 사실 지금도 동생이 있고 싶을 정도로, 왜냐면 저는 애기도 너무 좋아하고 그냥 동생들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제 친동생이 있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TMI 좀, 어릴 때 몇 살이었지? 한 유치원생? 초등학생 때 엄마 아빠한테 동생 생기고 싶다고, 동생 낳아줘!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했었던 적이 있네요. 네. 그리고 아, 남동생들이, 아, 지금은 이제 징글징글할 정도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요, 지금은. 네, 남동생도 좋지만 여동생도 만약에 꼭 있다면 전 진짜 너무 잘 챙겨줬을 것 같아요. 만약 여동생이 있으면 막 학교 같은 거 학교할 때 이렇게 항상 가서 같이 학교했을 것 같고, 뭐 학교 막 이벤트 있으면 항상 제가 가서 챙겨주고 그랬을 것 같네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동생이 있었으면 했다. 네, 그리고 여동생이 있다면 정말 모든 걸 챙겨주고 싶을 거다. 다음, 3582님. 뚱디, 저 사실 라디오에서 듣고 싶었던 게 있어요. 미션 있네요. ASMR 한번 해주세요. 제 ASMR 좀 하거든요, 여러분. 다음 들어드려야죠. 바로 드라마 도깨비 명대사를 한번 ASMR 느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어땠나요? 저 ASMR 소질 있나요, 여러분?
1: 근데 잠시만요. 근데 이거 대사가 이건 ASMR 하니까 너무 이상한데요? 이거 살짝 날이 좋아서 뭔가 이게 뭔가 목소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살짝 ASMR로 하니까 살짝 네 여러분 그래도 잘하죠 저. 이게 ASMR은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 100%. 그래서 제가 또 호흡을 되게 잘 컨트롤하는 사람으로서 잘하죠 여러분. 네 좋고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요청까지 들어드렸고요. 저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네, 그럼 저는 32곡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에스파의 홀 디프런트 애니멀, 그리고 31곡 코르티스의 TNT 듣고 올게요.

네, 7월의 DJ 뚱디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차트 아핫.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에스파의 Whole Different Animal, 이어서 코르티스의 TNT 듣고 오셨습니다. 다들 들으면서 리듬 좀 타셨나요? 네, 계속해서 차트 만나볼게요. 이번엔 28위부터 25위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28위 만나볼게요. 바로 미아오의 띠로리입니다. 네, 이 곡에 미엠마라는 킬링 파트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원래 가사는 미엠마인데 멤버 엘라 선배님이 좀 더 숨을 섞어서 불러보자고 직접 디렉을 하면서 이 파트가 더 맛깔나게 완성됐다고 합니다.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미엠마하 묘음질 양상도 있다고 해요. 아, 오늘 처음 나오네요. 제가 봤어요. 네, 이거 녹음하는 거 봤습니다. 네, 엘라 선배님이 이제 디렉 주시면서 그 녹음하시는데 호흡을 섞으니까 그 느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디렉까지 직접 하시다니 대단하시다 라고 생각했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 27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하츠투하츠의 스타일입니다. 이 곡도 챌린지가 정말 화제였잖아요. 특히 같이 걷자 난 다 궁금해 파트의 안무를 활용한 이안 챌린지가 와 진짜요? 너튜브에서만 2천만 뷰 조회수를 돌파하면서 말 그대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와, 일명 이안 챌린지, 이건 진짜 아마 모르는 사람이 크게 없겠죠?

거의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면서 느꼈던 건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뜰 수밖에 없다. 왜냐면 선배님의 그 끼와 이거 그 무드가 사람들을 홀리는 매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26위 가볼게요. 네, 이 곡도 차트에 꾸준히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로제의 턱시 틸디 엔드인데요. 다음 곡은요. 와우. 이분들도 계속 등장하실 것 같은데 바로 하츠투하츠의 포커스입니다. 이번 주는 25위를 차지했네요. 네, 자 이렇게 20위권에 있는 노래들 만나봤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볼게요. 네, 뚱피카츄님. 뚱디 최근 팬이 된 사람에게 김도훈 이 무대는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상 추천해주세요. 솔직히 꽤나 많은데요. 저 솔직히 이번에 키즈 리턴 그 뮤직뱅크에서 찍어주신 얼빡치킴이 있거든요.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저번에 했던 프리티 보이스의 엠카 컴백 핫 데뷔 무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각종 저 막 팬콘에서 커버한 무대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야 또 기깔나게 하니까 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 합류한 이츠나오브 멤버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만약 룸메를 고를 수 있다면 11명 중에서 누구랑 하고 싶나요? 룸메를 고를 수 있다면? 한 명? 한 명? 두 명? 두 명 해볼게요. 두 명. 지금 두 명 쓰고 있으니까 저라면 일단 지금 쓰고 있는 환희, 지훈이 형, 뭐 유네모멧을 제외하고 청명이랑 청명이랑 기웅이랑 한번 써보고 싶네요. 네, 청명이랑은 동갑으로서 요즘 많이 가까워졌고요. 많이 친해져서 너무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고, 기웅이도 뭔가 저를 워낙 너무 좋아해주고 또 너무 깍듯한 동생이라 같이 또 룸메로 지내면 재미있고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네요. 이제 노래 듣고 올까요? 28위 곡 미아오의 띠로리, 그리고 26위 곡 로제의 톡시 틸디엔드.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네, 여러분의 귀염둥이 DJ 뚱디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앞서 미아오의 띠로리와 로제의 톡시틸디엔드 듣고 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차트 소개 가볼게요. 이번에 24위부터 21위까지 순위입니다. 자, 24위는요, 제가 하고 싶다고 했던 곡이죠. 바로 에스파의 위플래시입니다. 네, 3267님께서 위플래시 하면 원래 음악영화 위플래시만 생각났는데 이 곡 들은 후로 저희 위플래시는 에스파가 됐습니다. 명작이에요 라고 문자도 주셨는데요. 아, 이 영화가 드럼을 소재로 한 음악영화인데 배우 이재훈님이 인생영화로 꼽을 만큼 레전드라고 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위플래시 하면 이 영화를 많이 떠올릴 텐데 저도 지금은 위플래시 하면 살짝 선배님들 곡을 좀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떠오르지만 그만큼 위플래시가 워낙 강렬한 곡이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다음 순위도 확인해 볼게요. 23위는요, 슈퍼 이끌림을 유발하는 곡이죠. 아일릿의 마그네틱이 자리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22위, 바로 또 나오네요. 코르티스의 패션이 차지했습니다. 네, 코르티스 분들이 뭔가 데뷔 때부터 빈티지 패션으로 유명했는데 실제로 빈티지 의류 구매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저는 저도 사실 빈티지를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옷들도 좋아하지만 그 옛날 빈티지, 그 옛날에만 구할 수 있는 옷이 있어요. 그런 옷들을 좀 구해서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또 패션 가사에 나오는 동묘, 저기 요즘 핫플레이스잖아요. 유행하는 말랑이, 뭐 쓸랑이, 뭐 왁부볼 등 촉감 장난감을 사러 근처로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동묘 쪽에 막 쓸랑이 이런 게 많이 팔아요? 저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다 그냥 그 옷을 사러 가거나 그 동묘만의 뭔가 문화라 해야 될까요? 그 분위기를 느끼러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말랑이, 쓸랑이, 왁부부도 그쪽에서 많이 구하시는구나. 저 사실 말랑이랑 만져봤는데 저는 사실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만져보면서 이걸 왜 만지지? 저는 사실 이걸 왜 사지? 라고 저는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네. 네, 아핫, 다음 곡도 만나볼게요. 이 곡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뉴진스의 하이포인데요. 하이포이 저번에 나왔는데 뭐 어디 가요? 뉴진스의 하이포예요 라는 또 밈이 있잖아요. 이 밈 요즘에 이제 제가 그때 라디오 하고 나서 가서 또 뭔가 생각나가지고 애들한테 장난으로 한 번씩 또 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21위 곡까지 확인해봤고요. 여러분, 금요일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노래들 많이 남았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23위 곡 아일릿의 마그네틱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봐요. Baby,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I'm

0: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경기 도미는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아돌라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무릎에 앉히고 둥가둥가 하고 싶은 아이돌에게 무조건적인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아돌라가 응원하는 아이돌 아응아. 네, 이 아이돌은 2007년 8월에 데뷔한 레전드 그룹입니다. 멤버분들이 따로 또 같이 활동하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새로운 유닛을 결성해 팬분들에게 남다른 재미와 감동을 주고 있는 그룹입니다. 자, 이번 주 아어의 주인공은요. 바로 소녀시대입니다. 예! 네, 데뷔 기념일을 미리 축하드리며 세상에서 가장 큰 응원을 보낼게요. 하트!

아돌라가 공개 응원하는 시간 아응아 2주의 아이돌 소녀시대의 파티 듣고 왔습니다. 네, 요즘 효연 유리 수영 선배님이 만든 유닛 소녀시대 효리수가 정말 화제죠. 효연 선배님의 너튜브 채널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유퀴즈 온더 블록 출연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와우. 최근에 효리수의 데뷔곡 녹음 현장이 스포가 된 상황인데 어떤 무대를 그리고 계실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더불어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소녀시대 선배님들이 내년에 데뷔 20주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와우, 벌써 20주년이라니. 완전체 활동을 기대해도 좋다는 인터뷰가 있던데 또 어떤 레전드를 써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 소녀시대 선배님들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거든요. 소원을 말해봐, 뭐 지지지, 뭐 곡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다만세. 근데 곡들도 너무 좋고 선배님들도 진짜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와, 20주년이면 또 엄청 힘을 써서 나오실 거잖아요. 기대가 너무 되네요. 그리고 효리스도 저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좋지만 너무 또 재밌어요. 너무 웃기기도 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특별한 응원을 전하는 코너 아앙아 아돌라 가족인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개 응원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추천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네, 최신 유행 아이돌 노래를 전해드리는 시간, 아이돌 라디오 차트 아핫! 계속해서 순위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2집부터 가볼게요. 와, 오늘 이분들 자주 나오시는데 바로 뉴진스의 데뷔곡 어텐션입니다. 멤버분들의 헤어 컨트롤이 인상적인 노래인데요. 아직도 좀 더워지니까 에어컨 켜듯이 그냥 찾게 된다는 감상이 최근까지도 달릴 만큼 듣기만 해도 상큼하고 시원한 곡입니다. 어텐션은 진짜 그냥 말도 안 됐죠. 이게 갑자기 뮤비가 나왔잖아요. 갑자기 저 기억나는 게 갑자기 어 뭐야 해서 봤었는데 그냥 보는 순간 진짜 머리가 그냥 띠용했어요. 그러니까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뭐지? 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신선했어요. 네, 다음 순위도 발표할게요. 19위에 리슨네의 핀볼

서 18위에 리슨의 런어웨이가 나란히 올라왔네요. 핀볼은 아아트에서 처음 등장하는 노래인데 이 곡이 예전부터 띵곡으로 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저도 최근에 이제 막 알고리즘으로 떠가지고 많이 봤는데 막 핀볼 핀볼 핀볼 하면서 하는데 그냥 처음 듣자마자 바로 그냥 중독성이 엄청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도 이미 역주행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부터 한번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17위 곡 만나볼게요. 바로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순위를 차지했네요. 네, 이렇게 17위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9위 곡 리센네의 핀볼 그리고 17위 곡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말랑이보다 말랑말랑한 목소리를 가진 뚱디와 함께하는 시간 아이돌 라디오 차트 아핫. 네, 리센네의 핀볼, 이어서 엠믹스의 헤비사레나데 듣고 왔고요. 차트는 계속 확인해 볼게요. 16위부터 13위까지 가보겠습니다. 와우, 먼저 16위 또 나왔습니다. 바로 뉴진스의 하우스잇인데요. 지금도 핫하지만 발매 당시에 이 곡이 얼마나 핫했냐면 곡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대학 축제에 출연했는데 우와 대박, 떼창이 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거 영상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대학 축제 가자마자 하우스의 그 대학생 분들께서 바로 떼창해 주시는 영상이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아는데 와 진짜 부럽습니다. 짱! 짱이십니다 선배님. 와. 네, 이어서 15위 곡 만나볼게요. 바로 코르티스의 영 크리에이티브 크루입니다. 영크크라는 말이 이 곡의 제목에서 따온 밈인데요. 요즘 평상시에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유행을 잘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영크크, 그 반대면 늘크크 혹은 올크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거 저 하도 많이 써가지고 아는데 뭐 팬분들은 물론 저희 멤버들이 아 요 녀석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어리다 보니까 늘크크라고 자주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늘크크라 하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도 그렇게 많이 들어서 이 친구 바로 보자마자 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14위 곡 소개 갈게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응원하는 분들이죠. 바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가 차지했습니다. 네, 이 타이틀곡도 참 좋지만 앨범에 있는 다른 트랙들도 선배님들이 하나하나 신경 써서 수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 전곡 재생으로 앨범 즐겨주세요. 저도 즐겨드릴게요. 네, 이어서 다음 순위 확인해 볼게요. 바로 태연의 단골곡이죠. 만찬가입니다. 이번 주는 13위를 차지했네요. 발매 후부터 조용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곡인데 몇 위까지 올라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응원할게요. 이렇게 13위 곡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도 만나볼게요. 1707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어요. 사실 도전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망설여져서 고민이 많습니다. 뚱디는 이런 비슷한 상황 겪은 적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이겨냈는지 궁금해요. 라고 오셨는데

사실 저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도전 아닌 도전 뭐 그런 순간이 많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회사도 여러 군데 다녔고 어쨌든 이렇게 데뷔까지 하고 뭐 사회생활도 했을 뿐더러 여러 상황이 있었을 텐데 뭐 비슷한 부분을 뽑자면 뭐 회사 선택이겠죠? 아니요, 뭐 이 진로에 대한 선택? 그런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저도 정말 많이 망설였고 오랜 시간 망설였고 한번 선택을 해봤다고 해서 안 망설여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망설여졌던 그런 순간들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겨낸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겨낼지 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를 믿고 가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상황 당시나 뭐 선택을 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하고 나서까지 계속 불안하고 계속 뭔가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냥 본인을 믿고 꾸준히 노력해서 한 가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아마 좋은 결과가 꼭 있지 않을까. 저는 무조건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망설이고 걱정하는 거를 무서워하지 마요. 그냥 그거를 오히려 망설여지면 망설이고 걱정이면 걱정을 하고 그냥 그걸 다 견디면서 버텨가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쩝쩝꼬마님. 내일 친구랑 삼겹살 먹기로 했는데 이번 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고 싶거든요. 쩝쩝 학사만의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진짜 스트레스 왜 많이 받았어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스트레스가 건강에 진짜 안 좋아요. 이거 아마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진짜 안 받았으면 좋겠고 삼겹살 얘기하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삼겹살 얘기하니까 군침이 막 도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는 방법은 저는 여러 방법으로 먹는 걸 추천해요. 일단 일반적인 그냥 먹는 것도 추천하지만 일단 여러 소스들 뭐 소금 뭐 쌈장 뭐 간장 뭐 이런 것 여러 맛으로 즐겨 먹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파무침이나 아니면 뭐 무쌈 있잖아요. 무쌈 아니면 뭐 명이나물 뭐 구운 김치 뭐 쌈 이렇게 다양한 뭐 또 반찬 재료들이랑 곁들여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 먹을 수 있어요. 안 질리고. 네, 이렇게 문자 만나봤고요.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또 저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네,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올게요. 14위 곡, IOI의 갑자기. 그리고 13위 곡, 태연의 만찬가.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여러분의 DJ 아이덴티티 돈 뚱디고요. 앞서 아이와의 갑자기 그리고 태연의 만찬가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12위부터 9위까지 만나볼게요. 그럼 12위부터 가볼게요. 바로 키키의 4-4인데요. 네, 키키 선배님들이 8월 컴백을 앞두고 여러 티저들을 공개하고 있다는데 Y2K 감성을 더 제대로 말아준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컨셉에 어디까지 진심인 건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와, 근데 사실 충분히 Y2K 감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제대로 말아준다라는 거는 어떻게 기대가 돼요. 사실 어떻게 말아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곡도 만나볼게요. 11위는요. 바로 코르티스의 아사입니다. 네, 코르티스 분들이 곡 작업에 직접 참여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데 이 곡은 미국에서 작업할 때 매일 먹었던 아사이볼을 주제로 쓴 노래라고 하네요. 이 아사이가 진짜 그 아사이볼이구나. 아사이볼인 줄 몰랐어요. 전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아사이볼이구나. 만약 제가 음식으로 노래를 쓰게 된다면 마라탕으로 쓰겠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니까요. 네. 이번에 10위 바로 가볼게요. 바로 하츠투어츠의 루트입니다. 네, 이 곡이 빌보드 스탭들이 추천하는 2026년 상반기 최고의 케이팝 25선의 2위에 꼽힌 노래라고 합니다. 와우, 대박인데요? 빌보드? 여긴 데뷔 3년도 안 된 그룹들이 1위를 많이 올렸다고 하는데 하하, 저희 아이덴티티의 프리티 보이스액도 25위에 뽑혔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여러분, 아셨나요? 열거? 아셨어요? 저희 곡이 빌보드, 네? 여기 이름을 올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와, 대박. 사실 이거를 저도 모르고 있다가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며칠 전에 저희 멤버 친구가 이렇게 뭐 올라왔다 해가지고, 와, 진짜 우리가? 우리 곡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아이덴티티의 프리티 보이스웨어과 더불어 최근에 발표한 키즈 리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순위 가볼게요. 바로 지난주와 같은 자리에 안착한 에이티즈의 배드입니다. 9위를 차지했네요. 매주 최선 선배님의 챌린지가 화제인데 최근에는 트와이스 모모 선배님과 함께한 영상이 또 난리가 났어요. 와, 모모 선배님 진짜 항상 사실 챌린지 할 때마다 워낙 레전드를 쓰셔가지고 너무 대박이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카이 선배님도 대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그 팬사에서 또 팬분이 쳐달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쳤었는데, 사실 제가 안무를 아쉽게도 막 제대로 알고 있던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봤던 그냥 기억 끄집어서 일단 그냥 기억에 가는 대로 막 쳤었는데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쳐보니까 살짝 정제, 좀 절제돼야 될 것 같은 느낌? 뭔가 과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여기까지 차트에 오른 노래들

포기했고요. 예뚱이님 미 문자 보내주셨어요. 궁금하다 뚱디의 일상. 뚱디는 메이크업 받을 때 무슨 생각해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생각 안 하고 메이크업 쌤이랑 수다 떨어요. 왜냐면 그 정적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사실 아무리 피곤해도 일단 안 자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안 자려고 메이크업 쌤이랑 수다를 많이 떨어요. 안 피곤해도 떨고 피곤해도 떨고. 그래서 정말 많은 얘기,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도 하네요. 그리고 하는 게 있다면 앉아서 그 날의 느낌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뭔가 일부 좀 더 재밌게 하자고. 아 뭔가 원장님 오늘은 조금 완전 몽환 섹시? 예, 네, 완전 왕자님? 막 늑대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가끔씩은 아 그러니까 섹시한데 소년미가 있는데 또 너무 소년스러우면 안 되고 아 또 너무 막 너무 남자스러우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원장님께서 그게 뭔데? 이런 식으로 막 저희끼리 이렇게 좀 티키타카 장난치는 또 그런 게 또 저희 하루의 일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 넷뚱애님이 보내주셨는데 뚱디가 만약 아이덴티티를 좋아한다면 누굴 덕질해보고 싶나요? 아 이거는 확실하죠. 저는 그 아이덴티티의 도훈이라는 멤버를 한번 덕질해보고 싶은데 아 아무래도 뭐 춘노래 뭐 등등 뭐 이것저것 다 다재다능하고 또 항상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해보고 싶고 또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를 해보자면 저는 환희 한번 해보고 싶네요. 또 이제 저희 유닛의 막둥이기도 하고 환희 그 친구도 되게 성장기에다가 되게 착해요. 착하고 귀여운 매력이 많아서 뭔가 덕질을 하면 재밌는 요소가 많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질문들 보내주시고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12위 곡 키키의 44.

K-POP 박사 DJ 뚱디와 함께하는 아핫 키키의 4-4 듣고 오셨습니다. 듣기만 해도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들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서 8위부터 5위까지 노래들 확인해 볼게요. 먼저 8위입니다. 아, 저 진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리센드의 데자부가 역시나 차트에 등장했고요. 다음 순위는 오, 신곡이 차지했네요. 7위는요, 바로 제니의 신곡 Less Than a Love입니다. 연인도 친구도 아닌 관계의 설렘과 여운을 표현한 곡인데요. 기타, 빈티지, 키보드 소리로 나른하고 낭만 넘치는 느낌을 담아냈다고 하네요. 이거 저 사실 제니 선배님이 이제 컴백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짜 왜냐면 제니 선배님의 그런 추구미나 뭐 취향, 컨셉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대를 너무 하고 있었는데 이 곡 나오자마자 다 역시나 너무 좋았고 오히려 제가 신기했던 건 생각지 못한 뭔가 저번 앨범이랑 전혀 다른 무대의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오, 완전 다른 맛으로 왔구나. 아, 역시나 이 맛도 맛있다 라고 하면서 즐겨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배워서 해보고 싶다면 기타 배워보고 싶네요. 이번엔 6위 가볼게요. 바로 아일릿의 It's Me입니다. 멤버분들이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허거 같은 곡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진짜 그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이 노래의 매력에 푹 빠지셨나 봅니다. 허거라. 저도 마라탕, 허거, 마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인정하겠습니다. 네. 허거도 계속 생각나잖아요. It's Me도 It's Me! 이게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비슷한 매력이 있네요. 네. 다음 순위 5위는요. 오, 바로 리센의 Pretty Girl입니다. 이번 신곡까지 높은 순위에 당당히 자리했는데요. 이번에 선배님들 이제 컴백 활동하시면서 음방 활동 1위도 하시고 하셨는데 진짜 보면서 와, 제일이 아니지만 저까지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이렇게 5위까지 순위곡들 만나봤고요. 2367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옷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 우리 뚱디. 뚱디가 생각하기에 아이덴티티 대회에서 패션 순위 3등까지 뽑아주세요. 아, 저 포함을 시킬까요? 저 포함을 하자면 근데 사실 이게 패션이란 게 뭐 춤노래도 그렇지만 취향이 너무 갈리잖아요. 패션은 취향마다 너무 다른데 이제 저희 팀 애들이 아, 또 제 취향으로 입는 애들이 사실 크게 없어요. 다들 조금 뭔가 세김을 좋아한다던가 좀 그런 패션을 좋아해서 일단 1위는 저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락시크나 굉장히 조금 저희 말씀드렸듯이 뭐 가죽이나 뭐 코트 뭐 이런 종류들 그런 뭔가 크롭티한 뭔가 핏에 바지 부츠 뭐 그런 걸 좋아하고 좀 성숙해 보이는 룩을 좋아해요. 저는 뭔가 유럽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저희 팀 애들 뭔가 세기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2위부터 뽑자면 2위는 테인이가 그래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많은 또 다양한 아이템들 많이 사는 것 같고 3위는 어려운데 주호 하겠습니다. 주호.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그 센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루님이 보내주셨는데 아까 저녁 배달시켰는데 메뉴가 잘못 왔어요. 종일 일에 치였더니 연락할 힘도 없고 귀찮아서 그냥 그거 먹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꽤 맛있어서 메뉴 기억해놨습니다.

저 원래 생각한 대로 안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성격인데 대세에 지장이 없다면 대충 살자 마인드도 가끔은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거 사실 저도 가끔씩이 아니죠. 사실 저도 그냥 만약에 이런 게 오면 아휴 됐다 그냥 먹자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전화는 해요. 전화해서 이게 이렇게 왔다, 다음부터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전화는 왜냐면 제가 넘어가도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그 가게에서 이제 모르고 앞으로 또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전화는 하는 편이고요. 그냥 전화를 하면서 그냥 다음부터 조심해 달라 하고 그냥 먹는 편인데 가끔씩 저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꽤 맛있네? 맛있네? 하면서 먹었던 기억도 많고 또 반대로 저도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다 보니까 만약 내가 진짜 이게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게 왔어 그런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서 아 맛있다 근데 진짜 그게 더 맛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먹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할 때는 대충 사자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것 같고 인간 김도훈으로서는 그냥 대충 사자 마인드가 탑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귀차니즘이 좀 네, 심해서 네, 쉬는 날에는 만약에 집에 있다면 침대 밖으로 절대 안 나가는 밥도 안 먹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네, 그럼 저는 7위곡 제니의 Less Than a Lover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만을 위한 아이돌 플레이리스트 아핫, 제니의 Less Than a Lover 듣고 왔고요. 이 주를 가장 뜨겁게 달군 노래들 만나봐야죠.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4위부터 만나볼게요. 네, 이 곡이 여기서 등장을 하네요. 바로 에스파의 레모네드입니다. 에스파 선배님들 일본 활동 시작하셨던데 또 새로운 컨셉이시더라고요. 활동 파이팅 하시길 응원하면서 바로 다음 순위 가볼게요. 화제의 그 노래네요. 바로 리센네의 러버테이입니다. 음방에서 1위도 하시고 좋은 일이 많은 정말 행운의 노래죠. 이번 주 아 차트에서는 3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2위로 갑니다. 와우,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츠투하츠의 레몬탱이 이번에 높은 순위를 차지했네요. 올여름 레몬 열풍은 진짜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또 얼마나 많은 레몬이 나올지 기대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2위까지 요즘 가장 핫한 노래들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2위 곡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듣고 와서 1위 발표와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네, 저는 DJ 아이덴티티 김도원입니다. 오늘도 40위부터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1위 곡 발표를 해봐야죠. 어떤 곡인지 느낌 오시나요? 네,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한 주간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은 노래는요? 바로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입니다. 네, 아 차트에서 항상 최상위권에 있던 곡이죠. 드디어 1위를 차지하네요. 축하합니다. 박수. 정말 레드레드, 정말 대한민국의 레드레드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만큼 정말 좋은 노래고 안무도 정말 좋은 안무, 정말 중독성 있는 곡이니까 많은 사랑 앞으로도 꾸준히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7월의 마지막 아, 또 마무리 해볼 건데 추추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우리 뚱

벌써 아 막방이라니 너무너무 아쉬워요. 매주 금요일 뚱디 덕분에 외롭지 않게 귀가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번 활동 유독 바빴을 텐데 컴백도 하고 처음 맡아보는 DJ 역할도 멋지게 해내느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요. 뚱디의 막방 소감 듣고 싶어요. 와, 감사하네요. 저도 덕분에 금요일 밤에 행복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처음으로 라디오 DJ를 경험해봤는데, 일단 라디오 DJ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처음 순간부터 진짜 너무 큰 영광이었고, 너무 설렜고, 기대도 너무 많이 했고요. 진짜 너무 벅차올랐었는데, 이렇게 첫 라디오 녹음부터 이제 마지막 녹음까지 해오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된것 같아요.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배우고, 정말 저도 이제 라디오 말하는 능력도 좀 많이 는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이런 라디오나 할 기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기회가 있더라도 아핫은 잊지 못하겠네요. 저의 또첫 라디오이기 때문에 잊지 못할 것 같고요. 같이 해주신 분들도 절대 잊지 못하고 꼭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냥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녹음하러 올 때마다 하루하루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았고 그냥 행복한 추억이었다, 경험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아핫에서는 인사드리지만 아이덴티티 도운으로 열심히 활동 중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다시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저 잊으시면 안 돼요. 다음 이대가 나와도 저 1대에는 김도훈, 아이덴티티 도훈이니까 잊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럼 오늘 끝곡으로 1위곡 콜로티스의 레드레드 들으면서 정말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최지민, 구성의 조미향, 진행의 아이덴티티 김도훈이었습니다. 아핫은 모든 아이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아하!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0: 여기 4분도짜리 가져왔거든요.
1: 아, 예. 갖다 놓으세요.
2: 뭐라고 자꾸 보이지도 않는데.
1: 있네. 일로 봐. 저기 다리 밑에.
3: 뭐야?
1: 저쪽 안 보여, 저거?
2: 저거 언제부터 저기 있었냐?
4: 아까부터 있었다니까요.
3: 그렇다니까요.
1: 저거 공사 장비네. 빼다 놓고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2: 아닌데. 조금씩 움직여.
1: 네, 금방. 그죠?
5: 이번에 다리 10개거든요. 예? 아저씨. 이번에 다리 10개거든요. 한번 세보세요.
6: 나머지에서 충분히 맞아. 돌고리 맞아. 내가 확실히 왔어.
7: 가자. 나올지 모르잖아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죠. 괴물에서 한강 창가였습니다. 이병우 음악 감독의 음악 스코어였고요. 그 전에는 한강에 처음으로 괴물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육지로 뛰어오르는 그 순간을 들려드렸습니다. 송강호 씨가 오징어를 들고 가잖아요. 변희봉 배우님께서 니 혹시 오징어 다리 하나 떼먹었냐 하시면서 4번 돗자리에 서비스 갖다 드리라고 그걸 들고 가는데 4번 돗자리 사람들은 저기 다리 밑에 뭔가 매달려 있다고 구경하느라고 서비스로 가져온 안주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같이 그들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는데 풍덩 물속으로 뛰어드는 괴물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서 한강공원을 질주하는 괴물. 이 영화가요. 올해가 개봉 20주년이더라고요. 2006년 7월 27일에 개봉을 했으니까 딱 20년 전 이맘때 우리 앞에 나타난 영화였습니다. 괴물. 지금 영화를 다시 보면

0: 그러면 이제는 세상에 안 계신 변희봉 배우님 또 새삼 그리워하게 되고 이제 훌쩍 커버린 현서 고아성 배우를 예, 그 어릴 때를 보니까 아 20년 전 영화 맞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OTT에도 올라와 있는 영화 괴물의 그 첫 등장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3: 서금옥의 이브의 연가요.
2: 어? 나도 그거 듣는데.
3: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2: 그냥 신청곡만 적어보냈죠.
3: 네.
2: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3: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괴물이 개봉하던 2020년 7월에 또 어떤 영화가 있었나 봤더니 이 영화가 있더라고요.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 그러니까 두 번째 캐리비안의 해적이었죠.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에 이어서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이 2006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 사운드 트랙에서 잭 스페로우 들려드렸어요. 여름만 되면 한번 들어야 되는 캐리비안 해적의 스코어. 올여름엔 좀 늦게 들었네요. 그죠? 잭 스페로우. 그리고 이 영화도 있더라고요. 7월 20일. 그리고 괴물보다 한주 먼저 개봉한 게 애니메이션 카. 와, 이것도 20년 전이었어요. 카 1편이 나온 게 20년 전. 딱 요맘때 우리 앞에 처음 나타난 픽사의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조지현 씨께서 미국의 66번 도로 달려서 여행 갔다 온 사연을 전에 한번 주셨었거든요. 66번 도로는 역시 라이트닝 맥퀸, 빨간 자동차, 애니메이션 카죠 하시면서 Life is Highway라는 노래 신청하셨었는데 그때는 미처 못 들려드렸거든요. 예, 오늘 들려드릴게요. 20년 전딱 이맘때 극장에서 상영한 애니메이션 카에서 Life is a Highway, 레스칼 플레치의 노래입니다.

2006년 여름 개봉작 애니메이션 카에서 Life is a Highway, 레스칼 플레츠의 노래, 그리고 20년이 지난 바로 지금 올해 여름 개봉작,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에서 Wolf Like Me, TV on the Radio의 노래였습니다. 스파이더맨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재밌던데요? 저의 딱 느낌은 스파이더맨이 다시 재밌어졌다 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지금까지 스파이더맨이 재미없었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이 홈커밍 시리즈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까지 이어지는 그 3부작 트릴로지에 살짝 지쳐 있었거든요. 지쳤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무렵에 마블이 다 좀 약간 저에게는 좀 약간 좀 물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영화를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제 좀 물린다. 그 물린다의 느낌이 뭐냐면 특히 평행 우주를 너무 수시로 꺼내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뭐야 또 뭐 평행 우주로 또 뭐 안 된다 싶으면 평행 우주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제가 좀 만족도가 좀 내려가 있던 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좀 낮았다고 해야 되나? 이번 스파이더맨을 보기 전에 그랬는데 재밌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스파이더맨으로 좀 돌아온 느낌. 그 전에 3부작이 스파이더맨을 너무 좀 확장시켜 놓은 느낌이라면 제가 원래 좋아했던 스파이더맨은 바로 이런 느낌. 활동폭을 막 우주로 넓히고 막 차원을 오가고 이런 거 없이도 그냥 그렇게 그 자체로 재미있는 뭔가 스파이더맨 솔로 무비의 제가 기대하는 맛을 좀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올여름에는 다 재밌어서 기분이 좋아요. 오디세이도 재밌고 스파이더맨도 재밌고 또 저는 호프도 재밌게 본 사람이니까 올여름에 뭔가 좀 남는 장사 뭐 장사라기엔 제가 뭐 투자한 게 별로 없으니까 뭘 해도 남는 장사겠지만 올여름엔 좀 뭔가 좀 뿌듯하달까요? 그리고 호프는 참 사연이 많이 오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서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었거든요. 호프에 대해서 호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호프가 별로였던 사람이든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까를 제가 어떻게 비유했냐면 제가 부산영화제나 이런 일 있을 때 부산 내려갔을 때 간혹 이용했던 부산 택시의 경험에 좀 빗대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부산의 모든 택시가 그런 건 아니겠으나 제가 이용해본 몇 번의 경험에 따르면 부산역에 이제 기차를 끊어 놓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고 이럴 때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이거 몇 시기 차인데 기사님 가능할까요?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질주가 시작되거든요. 내비게이션 따위 없습니다. 요즘에는 택시 이용할 때 집에서 그냥 어플 켜고 목적지 입력하면 택시가 와서 서고 내가 택시를 타면 그 택시 기사님도 그냥 내비게이션 추천 따라서 저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뭐 10년 전만 해도 부산에서 그렇게 택시를 타면 내비게이션 켜는 기사님을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그냥 갑니다. 기사님이 아시는 길로 저는 예측할 수 없는 길로 그냥 달려.

내려가요. 여기에도 길이 있어 싶은 데 가면 길이 있고, 과속방지턱인데 왜 속도가 안 줄지 하면 저는 북나라 있고, 기가 막히게 기차시간 맞춰서, 그 스릴이. 그런데 그런 경험을 싫어하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나는 뭔가 이렇게 예약 딱 되고, 이렇게 큰 어떤 변수 없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게 좋은데요. 난 그런 택시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택시의 경험이 불쾌할 수 있잖아요. 되게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고, 괜히 막 조마조마한 게막 싫을 수도 있고, 내가 기대한 어떤 택시의 서비스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저는, 우와, 재밌다. 와,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저도 부산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내가 몰랐던 길이 있다는 것도 막 새롭게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호라고 생각하는 쪽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드렸냐면, 그 경험이 좋았든 싫었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어플로 예약해서 내비게이션대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나를 데려다 준 택시를 타고 와서 집에 와서 그 얘기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오늘 택시 탔는데, 내비게이션대로 운전하더라고. 별 얘기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는 그 경험이 좋든 싫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좋았던 사람은, 야, 내가 오늘 택시를 탔는데, 우와, 이 택시가, 와, 정말 재밌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반대로, 내가 오늘 택시를 탔는데, 나 죽는 줄 알았잖아. 뭐야. 싫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좋든 싫든 얘기를 하게 되는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얘기가 길어진 거죠. 저는 호프가 약간 지금 그런 경험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영화를 좋게 본 사람이든 마음에 안든 사람이든,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주는 작품이랄까? 이거 지니 씨 사연 소개하려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지니 씨 사연보다 제 얘기가 더 많아졌네요. 자, 그래서 지니 씨가 호프를 보고 오셨대요. 지니 씨 입장에서는 왜 호불호가 나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호와 불호가 대립할 일인가요, 이 영화가? 그런데 또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게 하는 영화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특히 초반에 그 호포항 그 마을에서 벌어지는 그 추격신, 정말 심장 쫄렸는데요. 특히 맨홀뚜껑 날아올 때저 극장에서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잖아요. 저한테 던지는 줄 알고 제가 막으려고. 그리고 그첫 번째 외계인이 처음 등장하는 그 순간,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크리처물을 만들어도, SF를 만들어도 역시 K무비는 스피드인가 봐요. 그 외계인이 자신의 속도를 통제하지 못하여 계속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엄청난 속도로 범석을 따라오고, 범석과 성에 갇힌 경찰차는 그 골목 많은 길을 질주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며 턴을 하는데, 카메라 역시 속도 제어 못하는 외계인처럼 달리던 방향으로 계속 달려나가며 범석의 차와 반대로 멀어지는 그 카메라의 스피드. 와. 제가 이 써놓은 글만 봐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네요. 홍준표 감독님의 정말 엄청난 촬영이 빛을 발한 그 장면들을 묘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배우들 얘기도 쭉 해주셨고, 특히 황석정 배우의 연기가 아주 기억에 남았다고 하시면서, 아무튼 빠르고 무섭고 기빨리고 재밌는 이 영화는 극장에서 안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라고 하시고, 이분이 또 아미시거든요. 아미. 네. BTS의 팬이신데, BTS의 정국씨도 호프를 재밌게 봤다고 하니 외국에서 개봉하면 외국의 방탄 아미들도 이 영화를 보러 가지 않을까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호프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음악 없을까요? 라고 신청하셨는데, 이게 아직 사운드 트랙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고른 음악은 이번 호프의 음악을 맡은 음악 감독 마이클 에이블스의 전작에서 골랐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그 전작의 제목이

노비예요. 노. NOPE. 이번 영화는 HOPE. 그 전작은 NOPE. 그러니까 조던필 감독의 영화의 음악을 계속 맡았던 분이거든요. 자, 노베 스코어 가운데 어떤 호프의 그 추격전에 넣어도 어울릴 법한 마이클 에이블스의 음악 하나 골랐습니다. The Run, Urban Legends.

이 노래가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산타 에스메랄다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의 오리지널 버전. 이게 한 5분 정도로 편집된 곡도 있고 킬빌 사운드 트랙에는 10분 버전으로 들어있는데 이 오리지널은 한 14분? 네, 15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길이의 곡이 오리지널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말 타는 장면, 또 오토바이와 함께 질주하는 장면, 기타와 말과 오토바이가 함께하는 그 시그니처 시퀀스에 흘렀던 노래입니다. 호프에서 조인성 씨 말 탈 때 혼자 머릿속으로 이 노래 플레이 시켜보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영화 Nope 사운드 트랙에서 The Run, Urban Legend, 마이클 에이블스의 스코어였고요. 이번에는 샹송 한번 들어볼까요? 샹송. 김지우 씨께서 파리 밤의 여행자들에서 조 다상의 노래 에쉬티 네거지 스테파 그대가 없다면 이라는 노래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게 2022년 영화인데 국내에는 2025년에 개봉했죠. 셜록 행스브르가 라디오에서 일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라디오를 좋아하신다면 또 샬롯 킹스브루를 좋아하신다면 또 프랑스 파리를 좋아하신다면 요거 마음에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파리 밤의 여행자들 보고 나면 또 이 노래를 잊을 수가 없고요. 조 다상의 노래입니다. 에쉬 디 네그지 스테파

샬록 행스브루가 15살 때 찍은 영화 귀여운 바나나에서 노래 골랐습니다. 사라 페르케티아모, 그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일 거야. 리키 에포베리의 노래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김원석 씨의 신청곡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최신 K-POP 트렌드 아이돌 라디오 핫 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Keep asking for this.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도 변했듯이 세상살이 영원한 건 없었다 지나가는 happening Why so serious? Why so serious? Why so serious? I'm so serious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It feels like days ago. Another gray hair, gotta let it go.

I say, yes, I do. They say they are counting love. I say, I am too.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شاخه درخت را به هم خوردن، ساکنه می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작정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여름 우리는 평소와 다른 공기 속에서 마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휴가를 떠나죠. 그런데 마음의 환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차 안의 환기입니다. 여름철 에어컨을 켤 때 냉기를 가둬두기 위해서 내기 순환 모드로만 달리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졸음이 쏟아지고요. 특히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에어컨 바람까지 솔솔 불어오면 더 나른해질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한 시간에 한 번씩은 공기를 싹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벌써 8월이 시작됐네요. 다들 달라진 8월의 공기가 느껴지시나요? 8월 1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8월 1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번 주가 딱 그 직장 휴가 기간이죠. 확실히 출퇴근 시간에 운전할 때 보니까 차들이 확 줄어들었더라고요. 많이 이제 떠나셨나 봐요. 근데 여행을 갈 때는 막 신나고 막 기분 업돼 있으니까 힘든 줄 몰라요. 근데 특히 여행 갔다 와서 올라오는 길에 고속도로 운전하면 그렇게 피곤하죠. 여러분, 졸음 운전 진짜 위험한 거 아시죠? 꼭 주의하시고요. 한 시간에 한번 환기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또 힘찬 8월 같이 보내봅시다. 토요일은 새아침 빵글뮤직 함께하죠. 주말 아침 편하게 듣기 좋은 노래들을 한 가지 주제에 맞게 선곡해서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8월의 첫날이죠. 어떤 노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후에 함께 만나기로 하고요.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7: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빵! 빵을 높게 만들기도 하고 글! 글썽이게 만들기도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들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빵기르들이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새아침 빵글뮤직은 매주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는 시간인데요. 요즘 또 날씨가 워낙 덥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로 정해본 단어 바로 이겁니다. 태양. 네, 태양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말로 해라고 부르는 선체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여러분은 근데 태양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강렬한 붉은색도 있고 아니면 아침에 떠오르는 일출도 있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나 식지 않는 열정이 생각난다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가수 태양씨가 연상된다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태양하면 아무래도 그 강렬한 여름 햇살이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요즘 날씨가 워낙 더워서 그런지 더 이 태양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 또 흐리고 막 비 오는 날에도 차라리 그냥 해 뜨는 더운 날이 낫나 싶기도 하고 아니야 그래도 조금 더 시원한 게 낫지 하면서 차라리 비 오는 게 낫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부터 태양에 관한 곡들 본격적으로 만나볼게요. 태양 맞아요. 이 곡이 바로 나와줘야죠.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바로 비의 2003년 발표곡인 태양을 피하는 방법인데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이 계속 내 위에 떠있는 것처럼 그녀를 잊고 싶어서 아무리 애써봐도 계속 내 안에 있다라고 노래하는 곡입니다. 비씨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댄스 가수고 댄스로 무대를 부셔야 하는데 이 노래로 어떻게 춤을 추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해변에 가게 됐고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선글라스를 활용한 안무를 만들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안무를 보고 박진영 씨가 아니 왜 안경을 쓰고 안무를 하냐. 댄스 가수는 눈빛이 생명이다. 안무를 바꿔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안 듣기를 잘한 것 같긴 하네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만약에 안무를 바꿨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상상을 하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 듣고 오셨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이번 주엔 태양을 주제로 한 플레이리스트 만나고 있는데요.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 태양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노래했다면 이번에 만나볼 곡은 태양을 사랑해서 내가 삼켜버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곡입니다. 바로 아이브의 2024년 발표곡 해야인데요. 구전설화,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낸 아이브표 창작 설화를 바탕으로 한 노래고요. 특히 후렴구에서 반복되는 해야 해야 해야 라는 부분의 중독성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전래 동요인 해야 해야 나오너라에서 차용한 노래라고 하는데요. 태양을 향해 직진하는 것 같은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 곡 잠시 후에 함께하고요. 이어서 문차일드의 2000년 발표곡 태양은 가득히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름만 되면 이 노래 찾아듣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멜로디는 신난데 가사는 또 전혀 그렇지가 않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래전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간 바닷가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났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시 그 바닷가를 찾았지만 허탈하고 허무한 감정만 남았다. 이런 가사인데요. 그래서 이 곡의 제목이 원래 서머 커플이었는데 태양은 가득히라는 부제목으로 더 유명합니다. 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너무 짜네요. 노래 두 곡 바로 만나볼게요. 아이브의 해야에 이어서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였고요. 그 전에 아이브의 해야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는 태양을 주제로 한 노래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무대를 스크린으로 옮겨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낭만과 설렘을 선물했던 태양을 만나러 가볼게요. 바로 영화 라라랜드의 강렬한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곡이었죠. Another Day of Sun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실망시켜도 아침은 어김없이 돌아오고 해가 뜨는 또 다른 날이 시작된다라는 가사를 가진 곡인데요. 이 곡의 가사를 쓴 작사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내 우울한 기분과 상관없이 매일 맑은 태양이 뜬다는 게 큰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가끔은 냉정하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담아낸 곡이라고 합니다. 아, 이 오프닝이 정말 강렬해서 잊을 수가 없죠. 꽉 막힌 LA 고속도로 위에서 라라랜드의 엄청난 출연자들이 함께 부르는 이 곡은 영화가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집약해놓은 그런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라라랜드 출연자들이 불렀습니다. Another Day of Sun.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함께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번 주 주제는 태양인데요. 이번에 함께할 곡에서의 태양은 이별의 아픔을 지우고 싶은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장치로 쓰였습니다. 바로 KCM의 2006년 발표곡 태양의 눈물인데요. 미디엄 템포의 발라드 곡이고요. 태양이 기억을 다 태워버리면 저 달이 널 비추지 않는다고 하면 너의 이름까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될까? 이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를 써도 지워지지 않는 사랑에 대해 노래하고 있어요. 이 곡 제목은 좀 생소할지 몰라도 들으면 바로 아, 이 곡 하고 아실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미니홈피 배경음악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곡이었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은 잠시 후에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조용필 씨도 태양에 관한 노래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들 있으실까요? 바로 2003년에 발표된 태양의 눈입니다. 이 곡을 듣고 있으면요. 와, 이런 대곡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멋짐이 폭발하는 느낌이 들어요. 강렬한 기타 사운드,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까지 조용필 씨만의 록 스피릿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사도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고요. 어둠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태양의 눈과 같은 어떤 절대적인 빛이 자신과 세상을 비춰주기를 바라는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 두 곡 함께 하시죠. KCM의 태양의 눈물 그리고 조용필의 태양의 눈입니다.

KCM의 태양의 눈물에 이어서 조용필의 태양의 눈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엔 태양에 관한 노래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함께할 곡들은요. 제목은 비슷하지만 노래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 두 곡입니다. 먼저 웨스트라이프가 1999년에 발표한 노래 Seasons in the Sun인데요. 이 곡은 감미로운 멜로디와 하모니 덕분에 아름다운 추억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죽음을 앞둔 한 남자의 가슴 아픈 작별 인사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요. 우린 기쁨을 나눴고 즐거웠지. 태양 아래 찬란한 계절을 함께 보냈어. 하지만 우리가 올랐던 그 언덕들은 계절이 지나듯 아득한 시간 저편으로 사라져버렸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재욱이 2001년에 발표한 Season in the Sun이라는 곡은요. 1980, 90년대 일본 가요계를 뒤흔들었던 록밴드인 튜브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이고요. 도입부부터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경쾌한 드럼 비트에 화려한 브라스까지 듣고 있으면 가슴이 뻥 뚫리는 여름 시즌송입니다. 웨스트라이프의 곡이 슬픈 이별을 노래했다면 정재욱의 노래는요. 눈부신 여름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뜨겁고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웨스트라이프의 시즌스 인더 선 직역하면 태양 아래에서 보낸 계절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햇살 아래 함께했던 날들, 빛나는 시절, 태양 아래에서 보낸 소중한 시간들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지금 함께할 두 곡에선 어떤 의미로 이 말이 사용됐는지 같이 확인하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할게요. 웨스트라이프의 Seasons in the Sun 이어서 정재욱의 Season in the Sun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희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이번 주엔 태양을 주제로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끝곡 소개해드릴게요.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록발라더이자 그룹 신화위의 보컬로도 활동했던 가수죠. 손성훈 씨의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1994년에 발표한 2집 타이틀곡 저 태양 아래인데요. 태양 아래에서 힘겨운 일은 다 잊고 잠시 쉬어가자 라고 노래하는 곡이라서 이 주말 아침에 듣기에 딱인 곡이 아닐까 싶어요. 이 곡을 끝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리분들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주말 보낼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희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가짜 배달 앱 들어보셨어요? 일반 배달 앱처럼 먹고 싶은 메뉴를 담아요. 그리고 주소를 입력한 뒤에 결제 버튼까지 딱 누릅니다. 그러면 배달 기사가 배정되고 지도 위에서 오토바이가 움직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 안 옵니다. 대신 화면에는 오늘 아낀 돈과 먹지 않은 칼로리가 표시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인가 싶으시죠? 그런데 의외로 충동 주문을 줄이고 배달 습관을 바꾸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은 물건을 손에 넣는 순간보다 물건을 고르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오늘 주말이라고 배달 앱부터 켜신 분들 일단 먹고 싶은 거 다 담으세요. 그리고 결제했다 치고 딱 한 번만 참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돈도 아끼고 칼로리도 아끼고 생각보다 뿌듯한 주말이 되지 않을까요?

0: 아, 우리 요정 누나들 SES Dreams Come True 첫 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8월의 시작. 와, 8월이 시작됐어요. 8월 1일 토요일 굿모닝 FM 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7월에 정말 제가 많이 먹었어요. 야식 많이 먹었습니다. 안 먹는 건 너무 힘들고 탄수화물 좀 줄여보려고 단백질 위주로 좀 먹어볼까 해서 선택한 음식들이 이제 족발, 구운 치킨 이런 것들인데 족발 시키면은 막국수 왜 참노? 거기 주먹밥 어떻게 참아요? 아, 계란찜에 그것도 하다 보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먹으면 되죠. 그리고 운동하는 게 최고입니다. 잘 먹고 잘 운동하는 걸로 합시다. 아, 배고파. 자, 2시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환영합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아침에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 씨와 함께 관계, 기술 만나볼 겁니다. 복잡한 관계 문제를 위한 기술 하나씩 배워볼게요. 3, 4부는요. 역사책 김지연 쌤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물 중심으로 갑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 이재유. 네, 역사 만나보겠습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7: 재고관리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10: 생산관리
11: 사업성공
12: 함께해요.
13: 이카운트
1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5: 이카운트
1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7: 지긋지긋 무조맨
18: 티 어실 원스야.
19: 딱 한 번만
20: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알람은 꺼져도 행복은 켜져 있는 주말 아침 우리들 이야기 아침의 행복. 김영빈님, 회사에서 막내라는 이유로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제가 다 해야 하고요. 또 제가 하지도 않는 일로 억울하게 혼난 적도 많습니다. 그래도 자우림에 하하하 송 들으며 하하하하하 하고 버팁니다. 웃습니다 하셨어요. 하지도 않은 일로 혼내는 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일로 오세요. 토닥토닥. 영빈님은 그런 선임이 안 될 거죠?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굿모닝 FM 초대석에는요, MBC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플레이리스트 109의 새 MC였죠. 이석훈, 이준, 딘딘씨가 출연을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내가 힘들 때 나를 버티게 해준 노래 버팀송 만나보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됐던 노래를 함께 듣다 보면은 또 어느새 나도 위로가 받는 포인트 찾게 되고, 그래서 이번 주 말에는요 특별히 이렇게 영빈님처럼 일상에 지칠 때 유난히 힘들었던 순간 나에게 위로가 된 노래와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건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이 노래 듣고 와서 예, 버팀송이 되었다니까 자우림의 하하하송, 영빈님 듣고 계신가요? 듣고 와서 이어가 볼게요.

자우림 하하하송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에 행복. 이번 주는 특별히 힘들었던 순간 함께 위로가 되는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8802번님인데 새싹 문자예요. 환영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중환자실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김범수의 지나간다를 들으면서 힘든 시기를 버텼답니다. 특히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 가사에 힘을 많이 얻었어요. 노래가 주는 힘이 있어요. 그 꼭 그 어떤 상황을 맞춰서 부르지 않더라도 내 상황에 딱 맞아 들었을 때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힘을 내겠지 하는 게 엄청 큰 위로가 되는데, 맞아요. 잘 지나갔죠, 8802번님? 지금 행복하시죠? 문순옥님이 몇 년 전 개인적으로 엄청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심코 라디오를 틀었는데 김범수의 지나간다가 나오더라고요. 이 노래를 듣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셨는데, 오, 지나간다를 엄청, 근데 저도 사실 지나간다를 커버해서 부른 적이 있었나? 라디오에서 그랬나? 뭐 한 말 한 적이 있었는데, 오,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부르면서 또 힘을 냈던 적이 있는데, 아, 저랑 같네요. 화이팅! 힘든 얘기하니까 새싹 문자 많이 왔어요. 3069번님 환영합니다. 취업 준비할 때 계속 최종 면접에서 탈락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때 도영의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힘이 되어줬어요. 가사 중에 찰나엔 흐려도 괜찮을 거야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아참, 그리고 지금은 최종 합격의 문을 넘어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최종 면접까지 갔다는 거는 뭐 능력이 있는 건데 뭔가 잘 안 맞는 포인트들이 어쩔 수 없이, 근데 안 맞는 곳은 만약에 합격을 했었어도 너무 힘들었을 거야. 다 뜻이 있습니다. 3069번님 축하드려요. 힘이 된 노래 도영의 반딧불 들려드릴 거고요. 그 전에 8802번님 문순옥님이 신청해 주신 김범수의 지나간다 먼저 듣고 두고 이어서 들을게요.

고영 반딧불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김범수 지나간다 였습니다. 계속 아침 행복 여러분들의 위로와 버팀송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6396번님 저는 자존감이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내 삶을 타인에 맞춰서 살았는데요. 어느 날 임상아의 뮤지컬이라는 노래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가사와 인생은 쇼라는 말처럼 지금은 멋진 나만의 인생을 꾸려가고 있답니다.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듣는 노래예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 첫 번째 시작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것. 그래서 매력 뭔데요?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행복하시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 도움을 드리고 있는 코너 있습니다. 관계 기술 알고 계시죠? 자, 노래 임상아의 뮤지컬 들으시고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 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

0: 네,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작정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인간관계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1: 우리의 무사한 일상을 위한 생존 지침서
0: 관계의 기술. 혼자 고민하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인간관계 오늘 함께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지내셨나요, 한주?
1: 네, 뭐 그냥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0: 참 너무 더웠죠, 근데.
1: 아, 참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참 많은 그 감정적인 신체적인 소모가 또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아, 너무 더워서 그래. 적당히 맞아요. 더워야 되는데 좀 뭐 무섭게 더우니까.
1: 이제 시작이라던데요.
0: 그러니까요. 네. 너무 무서워.
1: 잘 버텨봅시다.
0: 화이팅 화이팅. 본격적으로 관계 기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님 코너 안내 부탁드려요.
1: 네, 복잡한 인간관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직장 상사와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연인과의 다툼까지 인간관계에서 길을 잃은 분들 지금 바로 의뢰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MBC 미니는 무료이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관계의 기술 게시판에서도 의뢰 사연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선물로 꿀 스틱 세트 드릴게요.
0: 네. 관계의 기술 첫 번째 의뢰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3669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여자친구와 1년째 연애 중입니다.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한데요. 문제는 자주 만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가요 아이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 그 그룹의 컴백 시즌이 되면 매우 바빠집니다.
1: 오빠, 이번 주에 우리 못 만나겠다.
0: 어?
1: 나 토요일에는 음악 방송 가야 되고 일요일엔 팬 사인회 있거든. 미안 미안.
0: 괜찮은데 그럼 다음 주에는 언제 돼? 우리 스파이더맨 보기로 했잖아.
1: 근데 어쩌지? 다음 주는 콘서트 있어. 다 다음 주에 보면 안 될까?
0: 주말은 거의 아이돌 스케줄로 꽉 차 있고요. 평일에도 퇴근하면 같은 팬들, 그러니까 덕친들을 만나러 가느라 바쁩니다. 겨우 시간을 맞춰서 데이트를 해도.
1: 오빠 이지캠 봤어?
0: 어?
1: 와, 오늘 진짜 레전드야.
0: 와, 레전드다.
1: 착장 진짜 너무 예뻐.
0: 와, 그렇구나. 근데 이게 저번에 보여준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1: 아, 맞다. 아, 그 이번에 굿즈도 새로 나왔거든.
0: 새로 나왔구나.
1: 야, 내 최애랑 똑같이 닮은 다 강아지 인형이야.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0: 아, 너무 귀엽네. 밥을
1: 영혼이
0: 먹어도,
1: 없네. 영혼이 없어.
0: 밥을 먹어도 카페를 가도 하루 종일 아이돌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혹시 나는 여자친구한테 1순위가 아닌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선하다고 말했다가 또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걸 이해해주지 않는 남자친구처럼 보일까봐 망설여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서로의 취미도 존중하고 연애도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0: 사연 보내주신 3669번님 일단 제가 안아드립니다. 일로 오세요. 그 선물로 꿀스틱 세트도 보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의뢰 사연은 아이돌이 1순위인 여자친구에게 서운한 남자친구예요. 이거 어렵네요. 이런 경험 쉽지 않은데.
1: 사실 좀 저랑은 다른 그 취향에 예. 계신 분들이라서 사실 저는 이렇게 덕질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0: 진짜?
1: 뭐 중2 때 저희 서태지 씨가 데뷔를 하셔서 예. 그때 막 하필 저희 동네에 서태지 씨가 공연을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구로의 백화점에. 뭐 갔다가 울면서 돌아오고 이제 못 보니까 제대로 그랬던 기억 정도인데 그게 저의 덕질의 끝이었었어요.
0: 매우 공감할 것 같은데. 아니,
1: 약간 전 10대 때는 잠깐 그랬는데 예. 이제 연인이 생기면 그냥 연인이 제 1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우리 아이돌도 좋은데 이렇게 연인도 좋은 그 심리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오, 되게 스페셜하다. 에너지가 그렇게까지 많을까? 나를 챙길 시간, 또 아이돌을 쫓아다닐 시간, 또 내 연인까지 만들 시간 이렇게까지 에너지가 많은 것도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0: 그러니까
1: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거죠 이 정도면.
0: 그리고 진짜 그 아이돌을 이제 내가 이 사람 따라다니겠노라 하는 거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1: 그렇죠. 심지어 나를 몰라도.
0: 나를 모르더라도 내가 좋아하겠노라라고 결심한 그 마음이. 엄청난 사랑이라고.
1: 그러니까 저는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을 어떤 사람에게 줄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서로.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고 깊은 관계여야만 내가 사랑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덕질은 어떻게 보면 나를 모르더라도 나는 그냥 나의 순수하고 그냥 열정적인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애초에 좀 결이 다르신 두 분이 만나요.
0: 아, 그렇네.
1: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문제가 어떻게 하면 뭐 이거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정도로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저는 쉽진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사실은 해서 이미 모든 결론이 다 들리는데.
1: 아니, 여자친구는 1순위, 2순위를 떠나서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에 이제 동력이 돌아가는 차로 따지면 나라는 연료가 없어도 그 차가 잘 운영되는
0: 그렇지. 그 포인트다.
1: 사람인 거고 이 보내주신 분은 사연 보내주신 분은 나는 그냥 리얼에 내가 맨날 만날 수 있는 사람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쪽이 조금 더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정황상
0: 이 솔루션 들으면서 우리 남자친구분은 진짜 마음이 무너질 것 같겠다.
1: 근데
0: 1순위가 아니라는 게 확정이 되는 순간.
1: 근데 항상 1순위가 되어야 되나 싶기도 해요.
0: 맞아. 네, 사실 그런 마음이면은 힘들 것 같아. 내가 꼭 1순위에 된다라는 마음이면.
1: 어떤 사람은 1순위여야만 연애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중에 넌 2순위지만 그래도 난 너의 연인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 이론적인 얘기를 드리면 존 가트맨이라는 그 관계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아주 예전부터 인용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연인이 함께 얘기하고 뭐 시간을 보내자 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는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야 친밀감이 비로소 이제 깊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데이트 제안을 하는 거는 친밀감을 쌓고자 하는 그런 시도인데 이것들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 2순위, 3순위, 뭐 1순위 이런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 안에 과연 나의 자리는 있는가? 라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0: 맞아.
1: 그래서 저는 아이돌이 나보다 중요해? 이 질문은 절대 하지 마시라. 이 질문을 하는 순간
0: 맞아.
1: 굉장히 그 없어 보인다.
0: 맞아.
1: 네. 그 한 달에 뭐 세 번 있는 적어도 데이트를 먼저 정하자. 평일 언제 뭐 주말 언제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먼저 정하고 만날 때는 내 얘기랑 우리 얘기도 함께 나누고 싶다. 이제 우리 1년 됐는데 나 지금까지 널 너무 사랑하지만 난 더 우리의 얘기를 많이 하고 싶다라고 아이돌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고 바라는 바를 얘기해보면 좋을 것
0: 맞아.
1: 같아요. 네, 뭐 지금 그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어떤 시기에
0: 때가 있으니까.
1: 다 이렇게 자기가 몰두하는 그게 있는데 나는 여친에게 몰두하지만 여친은 사실 아이돌에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양보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균열이 오기 되게 쉬운 상태다.
0: 맞아.
1: 네, 한번 그 정도는 제안을 해서 여친과 조정을 해주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아이돌 얘기 좀 그만해 이게 아니라 우리 얘기 좀 할까? 이렇게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너무 좋다. 그 방향이 진짜 좋은 것 같네요. 우리 다행히

0: 작가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래요. 아. 없어서 지금 덕질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생기면은 덕질 이제 멈출 수 있다. 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1: 모든 사랑을
0: 응원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클라운이 피처링한 다비치의 두 사랑.

0: 굿모닝 FM태입니다. 상담 심리 전문가 곽재원님과 함께 관계의 기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비치의 두 사랑 듣고 왔어요. 관계의 기술 두 번째 의뢰 사연 만나볼까요?
1: 네,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업무 시작 전에 미리 가서 책상도 정리하고 뭐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출근 시간이 9시지만 항상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는 편인데요. 아유, 문제는 제가 출근만 하면 소장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0: 정은 씨 왔어요? 온 김에 서류 모아놓은 거 이거 정리를 좀 해줘요.
1: 아니, 나 아직 가방도 못 내려놨는데.
0: 아차차차차. 그리고 내가 메일 하나 보냈는데 그것도 얼른 확인해줘요.
1: 진짜 이럴 때마다 소장님 죄송하지만 아직 근무 시간 전입니다 라는 말이 입안에서만 맴돕니다. 사실 소장님은요 집이 멀어서 8시 30분에 출근해서 5시 30분에 퇴근하시고

0: 저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9시 출근, 6시 퇴근이거든요. 뭐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니 나도 8시 반부터 일하는데 5시 반에 퇴근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그럴 때마다 소장님이 항상
1: 역시 정은 씨는 일찍 와서 너무 든든해요. 우리 팀 에이스야. 다들 좀 본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0: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 뭐 괜히 얘기했다가 예의 없는 직원으로 보일까 봐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솔직하게 개인적인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뭐 아니면은 제가 제 루틴을 포기하고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게 나을까요?
1: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사연자분께 선물로 꿀스틱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글의 사연은 근무 시간 전에 이제 일찍 가는 게 루틴이라서 일찍 가면은 가자마자 일을 시키는 소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괴롭다라는 고민을 하셨어요.
2: 어렵다.
1: 예, 어렵지만 저는 일단은 회사에서는 굉장히 멋진 직원이다. 너무 일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유, 상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 30분 일찍 와서 네. 내가 뭐 시키면 바로 예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진짜 예뻐해주고 싶죠.
1: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정도로 애사심이 있으면은 어유 어떻게든 붙잡고 싶을 것 같아요.
0: 이번에 이런 얘기 먼저 해볼까요? 네. 행동심리학에서는요. 내가 어떤 요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들어주면 그 요구가 반복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씨앗을 제공하는 이거는 이제 강화라고 하는데요. 사연자분께서 매번 일을 이제 8시 반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그냥 그걸 이메일을 막 보내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소장님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그냥 강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친구는 8시 반에 업무를 시키면 하니까 아 얘는 그래도 되는 사람. 으로 머릿속에서 그냥 강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내가 그 장을 열어줬다. 8시 반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순간 그냥 사실 나도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 아예 없는 건 아니.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1: 아, 그치, 그치.
0: 근데 어떻게 뭐 쉽게 처음부터 아 지금 근무 시간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기가
1: 아 어렵지.
0: 이거를 그냥 지금 8시 30분인데요. 소장님 아 진짜 저 지금 약간 좀 느긋하게 시작하려고 온 거예요. 이따가 할게요. 이렇게 받아쳤으면 그대로 그냥 갔을 거예요.
1: 그치. 아 시키면 안 되는구나. 아차차 네. 했을 텐데.
0: 처음에 그냥 그렇게 자기 이미지가 정해진 거죠. 근데 뭐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1: 바꿀 수 있지. 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
0: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강화를 시켜야 되죠.
1: 예.
0: 그래서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네, 9시에 업무 시작하면 가장 먼저 그것부터 처리할게요. 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그 몇 번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니, 지금 바로 하라니까 아, 네. 지금 제가 해야 될 거가 먼저 있어가지고 어제 밀린 게 있어서 좀 그거 좀 먼저 돌보고 9시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능청미, 명랑한 아, 9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아,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저도 막 목이 메이네요. 아, 참.
1: 최대한 지금 기분 좋게 미루려고 하시는 정은님의
0: 연기가 막
1: 기술이
0: 튀어나죠.
1: 쉽지가 않네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의 스타일을 일단 하나 갑니다. 저의 스타일을 소장님한테 우리는 일단 원팀이야. 왜냐면 이 직장 안에서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 소장님과 나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 원팀이라는 걸 가정하에 두고 그래서 소장님한테 오늘 너무 힘들어요. 저 커피 한 잔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럼 소장님은 사주실 거다. 그러면서 저는 미룬다. 두 번째 버전이 있습니다. 이제 여진 작가 스타일인데
0: 네.
1: 맨날 이렇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잘하다가 어느 날 한번 네. 표정이 싹 사라져요. 이유를 말하진 않아. 근데
0: 약간 눈치 보게 되는
1: 분위기가 무슨 일 있나 할 정도로 싹. 근데 중요한 건 다음 날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지 기억 못할 정도 다시 웃어야 돼. 그래야 아이고 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좀 무서울 수 있다. 여기 두 가지 방법 저는 어떻습니까 이건?
0: 전 첫 번째 방법은 조금 걱정되긴 해요.
1: 첫 번째 방법.
0: 네, 뭔가 사실 이분은 자기만의 뭔가 느긋하고 좀 고요한 아침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
1: 예.
0: 오히려 이게 또 8시 반마다 대화의 장이 열리는
1: 아유야
0: 그쪽으로 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 그럴 수 있겠어. 아유 이거는 생각도 못했네. 네. 아, 이거 쉽지 않네. 뭘 네. 해도 쉽지 않네요, 사실. 소장님을 잘 만나야 돼, 일단.
0: 사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냥 조금 말 없고 그냥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이고 강하게 맞서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아 약간 상사가 나를 강강약약으로 대하나? 나한테는 뭐 할 말 못 할 말 다 하고
1: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맞아
0: 이런 게 있었나 싶어서

0: 이직을 되게 바라게 되겠더라고요.
1: 아, 정말?
0: 다른 회사 가면 나의 이 인상을 완전 바꿔버리리라 막 이랬는데 이 너무 이렇게 익스트림한 방법을 쓰지 마시고 그냥 조금 명랑하게 네 9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도
1: 명랑한 맞죠?
0: 슬픔이 묻어나나요?
1: 예, 예.
0: 그리고 너무 이렇게 너무 대놓고 30분부터 일하게 이렇게 요구하면은 조금 드라이하더라도요. 혹시 제가 그 시간부터 근무하는 거로 운영되는 거면 혹시 제가 퇴근 30분 일찍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조금 용기가 나시면 이런 방법도 추천드리고 정 어려우시면 있잖아요. 예. 진짜 마지막 방법. 그냥 당분간 정말 당분간 8시 55분까지 근처 카페에서 그냥 있다가 들어가세요.
1: 아, 그게 제일 사실은
0: 네.
1: 회피이긴 하지만 네. 현명하기도 하다.
0: 그리고 뭐 책상 치워놓는 거는 그 전날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놓고 가시고 55분까지는 그냥 커피 한잔 느긋하게
1: 좋다,
0: 그렇게
1: 좋다.
0: 하시면 예. 지금은 가장 좋지 않을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 좋네요. 그렇게 하면 또 소영님도 눈치채실 것 같기는 해. 그렇습니다. 아,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저희가 벌써 몇 가지나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여진 작가 기술이 가장 무섭다라는 거는 확실해요.
0: 상사의 기술 아닙니까? 그거는? 네?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1: 아 그게
0: 무슨 사연 있으신가요?
1: 저희는 뭐 동등하잖아요. 근데 눈치 하여튼 어느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하면 눈치 보겠다.
0: 일반적으로는 회장님들이 보통 그렇게.
1: 예, 우리 여진 회장님의 방법도 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크 그레이가 피처링한 우원재의 시차 듣고 올게요.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아침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이 꼴에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 날 안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얜 언제든

대기실로 왔자 문시대에 긴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부 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울려대 야.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0: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분명함은 친절합니다. 모호함은 불친절합니다. 리더십 전문가 브레네 브라운의 말입니다.
4: 분명함은 친절합니다. 모호함은 불친절합니다. 한 문장이 왔는데 어떤 문장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3: 우리가 스스로를 설명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요즘 풀고 있는 사연들도 계속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좀 두려울지라도 사실 그게 관계를 위해서는 굉장히 큰 친절이 될 수 있다.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게 오히려 상대방과 이 관계에는 불친절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 너무 멋진 말씀을 또 오늘의 한 문장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관계 기술 이제 마칠 시간인데 다음 주에도 이제 새로운 관계 기술 배워보는 걸로 하고요. 국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네, 다음 주에 봬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설계한 안토니오 가우디는 천재였죠. 하지만 당시엔 특히 학생 때는 이상한 그림을 그려오고 고치라 그러면 더 막 나가고 천방지축 제멋대로였답니다. 그래서 건축학교 졸업 당시 학장이 그랬다죠. 우리가 지금 건축사란 칭호를 천재에게 주는 건지 미친 녀석에게 주는 건지 모르겠다. 천재와 미친 사람의 차이는 그 당시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있다죠. 거슬리는 게 좀 있어도 장점을 높게 봐주는 어른, 우리 사회에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4: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5: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6: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이를 관리한다.
7: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6: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7: 경농이 만듭니다.
8: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 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

0: 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에너지 기초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로 시작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점호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역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살아있는 홍길동 역사학자 김지현 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현입니다.
0: 진짜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1: 아, 예. 돈 벌어야죠.
0: 지난주에는 상해에 또 다녀오셨는데
1: 예.
0: 어떤 일로 가신 거예요?
1: 아 이거 또 식구 아니겠습니까? 예. MBC 시사교양팀. 네 거기서 이제 김구 선생님이 올해 탄생 150주년이시거든요.
0: 150주년, 예.
1: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큐를 찍으러. 네, 정형돈 씨랑 이제 같이 이제
0: 아 형돈입니다.
1: 갔죠. 예,
0: 너무 덥잖아요, 근데.
1: 아, 38도였고요.
0: 좀 시원할 때 갔다 오셨네요, 그래도.
1: 38도.
0: 네, 40도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해는.
1: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 제가 지금까지 겪었었던 모든 더위 중에 최고였습니다.
0: 그러니까.
1: 습도 99%.
0: 아.
1: 체감, 체감. 옆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예. 거기가 끓는 줄 알았어요. 강이 끓는 듯한 더위.
0: 실제로 이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이제 가족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생활을 여름 때마다 들으면 깜짝 놀라요.
1: 아,
0: 42도까지도 올라가고.
1: 아,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0: 그러니까 반려동물 밖에 산책을 못 시킨.
1: 아, 이게 너무 더워서.
0: 너무 더워서 땅이 너무 뜨거워서.
1: 아,
0: 얘가 발을 대면 화상이 보니까.
1: 아,
0: 그 정도로 뜨겁다고 했는데 거기를 다녀오셨나?
1: 아, 기본적으로 거기 이제 현지에 계신 분들은
0: 예.
1: 아 일단 웃장을 다 까고 계시더라고요.
0: 웃장이라니요?
1: 아, 이런 표현 안 되나요? 우통?
0: 우짱은 누구예요?
1: 아, 그 우통을 아,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0: 아 그래요?
1: 예, 우통을 예. 일단 그 착용하지 않으세요.
0: 상의를 거의 탈의를 하시고.
1: 와 진짜 아 저는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0: 예.
1: 7, 8월에 중국 남부는 가지 않는다.
0: 아, 아 한번 경험을 호되게 하고 오셨군요.
1: 호되게 했습니다. 예예. 예,
0: 그래도
1: 예.
0: 의미가 있는 것에
1: 이가 아니었으면 저 안 참았죠.
0: 그렇지.
1: 김구 선생님 150주년이 아니었으면
0: 그렇지. 그렇지.
1: 아 저 그냥 중간에 저를 차라리 죽이세요 하고 왔어요.
0: 아 그럴 수 있어.
1: 하지만 의미 있는
0: 의미가 있었어.
1: 또 촬영이었기 때문에 다 그 김구 선생님도 경험했었던 날씨 아니겠습니까?
0: 음식은.
1: 아 음식 아 제가 이번에 네. 아 좀 사담이 좀 긴가요 어차피 다 날릴 건가 또 아 왜 그러냐면
0: 지금까지 괜찮나 봐요
1: 제가 지금 원래 이번 상해 방문 이전까지

0: 중국을 여러 번 갔죠. 답사를 가니까 못 먹었었어요.
1: 음식이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0: 음식이 진짜 너무 그 향신료랑 저랑 안 맞아가지고 안 맞았는데 아, 상해 쪽은 아 거기 있던 제작진 분들이 중국 분이세요? 어. 라고 할 정도로 어. 흡입했습니다. 흡입.
1: 뭐 어떤 장르를 먹게?
0: 아 일단 뭐 우육면.
1: 아 너무 맛있지.
0: 또 시작한 양꼬치. 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1: 너무 맛있지.
0: 야 진짜 흡입해서 먹었습니다.
1: 아. 너무 맛있지 않아요?
0: 너무 맛있 깜짝 놀랐어요.
1: 저도 상해 가서 너무 맛있더라고.
0: 아 진짜 한번 이번에 도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 끼 딱 자유시간 있었거든요. 한 끼?
1: 예, 한 끼.
0: 지나가다가 정말 허물어져 가는 우육면집이었어요.
1: 예.
0: 우육면이라고밖에 안 써있었어요.
1: 예.
0: 홀린 듯이 들어가 봤습니다. 아예 뭐 딴 데 가봐야 뭐 비싸기만 하고 한번 먹어보자. 할아버지가 머리가 없으세요. 뒤에만 짜매셨어.
1: 머리카락이 없어.
0: 아, 머리카락이 아 그렇죠.
1: 머리가 없는 순간부터는 이제 아, 예, 호러로 가는 거니까.
0: 머리카락. 예. 머리카락이 아예 없으신데 뒤에만 기르셨는데 예. 뒤에만 꽁지로 묶으셨어.
1: 말총머리.
0: 그때부터 안심이 됐어요. 와 뭔가 장인이다.
1: 여기 끝났다.
0: 끝났다. 그다음 향부터가 일단 진한 갈비탕 냄새 나더라고.
1: 아,
0: 그리고 딱 하나 딱 시켰는데 고수로 잔뜩 올려줬어요.
1: 네.
0: 저 걷어내고 먹어볼까? 아니야 한번 그냥
1: 그래, 경험해야 돼.
0: 오리지널로 한번 먹어보자.
1: 그렇지 그렇지.
0: 입에 넣는 순간. 아 요리왕 비룡 위에 소가 뛰어다니더라고요.
1: 아~
0: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1: 미미미미
0: 야 예. 깜짝 놀랐어요.
1: 아 거기 어딘지 같이 가고 싶다. 예. 너무 맛있을 것 같다.
0: 끝내주는 경험이었다. 네.
1: 다행입니다. 그래도 또 즐거운 경험도 있으니까
0: 예예예 예, 예. 예,
1: 다행입니다. 자, 깨는 김에 역사 1주! 아, 잘 다녀오셨으니까 본격적으로 더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는지 미리 짚어주는 역사 브리핑 시간 아주 품격 있게 지원쌤 네. 소개해 주십니다.
0: 193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한 남자가 밤새 등사한 지하신문 한 뭉치를 품에 안고 경기도 양주군 공덕리에 겨울 벌판을 걸어갑니다. 그를 잡으려 깔린 형사만 60명! 그의 목에 걸린 현상금은 500원! 결국 그는 그날 붙잡혔고요. 이튿날 경성일보 1면에는 이런 제목이 실립니다. 집요 흉악한 조선공산당 마침내 괴멸되다. 일제가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 스스로 내린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 선고의 이름이 된 사람이 오늘 만나볼 주인공 이재유입니다. 두 번의 탈옥. 경성제국대학 일본인 교수 집 마루 밑에서 보낸 38일. 그를 지켰던 여성 동지들. 그리고 해방을 열 달 앞두고 감옥에서 맞은 죽음까지. 오늘 방송은 한 사람의 극적인 일대기이자 동시에 왜 우리는 늘 통합에 실패했는가를 아주 오래된 질문에서부터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 지금 여성 동지들밖에 기억이 안 나요.
0: 아...
1: 너무 강조를 하셔가지고.
0: 아, 이 이야기 오늘
1: 뭐야, 갑자기
0: 난상 토론.
1: 네.
0: 오늘 다 끼어들어야 돼요. 마이크 하나씩 주세요, 지금. 오늘 진짜 난상 토론.
1: 예.
0: 오늘 진짜 100분 토론보다 뜨거울 예정이에요.
1: 아, 정말?
0: 예.
1: 어떤 인물인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는.
0: 아, 근데 이분.
1: 아니, 왜?
0: 여기에 집중하면 근데 사실은 안 되거든요.
1: 그렇게 만들어 놓고.
0: 아, 그래요? 제가 조금 여기에 좀 너무 주목을 하겠나요?
1: 지금 난 일본인 교수집 마루 밑에서 보낸 38 이런 거 너무 흥미로웠었는데.
0: 예, 예, 예.
1: 여성 동지들! 그래서
0: 아~
1: 모든 게 다 날아갔어. 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0: 아 예예. 예.
1: 자 하지만 오늘 이분을 이야기 나누면서
0: 예.
1: 현재 시대의 또 고민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는
0: 네.
1: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이재우의 역사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사회주의 운동가 이재유입니다.
1: 이재유 사실 죄송스럽게도
0: 예예예예 예, 예, 예.
1: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신 분이에요.
0: 안 유명해요 지금 한국 분들에게.
1: 아 그러니까.
0: 아 이건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많은 독립운동가분들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몇몇
1: 예, 예.
0: 분들. 그분들은 후손분들이 있습니다. 그 후손분들이 기념사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당연히 적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후손이 있고 없고가 생각보다 차이가 커요.
1: 그렇구나.
0: 똑같이 의거

0: 를 했는데 이봉창 선생님이나 윤봉기 선생님 중에 윤봉기 선생님 더 유명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런 것도 후손뿐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조금 존재한다. 근데 이재유도 마찬가지로 후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 예. 진짜 휴스 휴스.
1: 휴스였어?
0: 슈퍼스타. 어. 초특급 슈퍼스타. 어허. 이분이 잡혔을 때 아, 우리 이건 마지막에 얘기를 하겠지만 대서특필이도 호해가 나가요. 호해. 어. 호해가 나가고 그 신문 기사 제목이 그거예요. 조선공산주의 운동 끝. 어. 이분 하나 잡힌 걸로.
1: 어머나 어머나.
0: 그 정도로 슈퍼스타입니다. 체포만 70차례. 일본 경찰에 체포된 것만 70번이에요. 70번.
1: 야.
0: 그 중에 탈옥을 3번 했습니다.
1: 어머나 어머나. 탈옥까지요?
0: 오늘 그 탈옥에 대한 아 이게 한국의 빠삐용이거든요 이분.
1: 어, 진짜.
0: 근데 그 탈옥 과정 이런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야기까지 오늘 해드릴 거예요.
1: 좋습니다.
0: 네, 이분이 이제 1905년생입니다. 1905년생이시고 아버지가 이각범이라고 하는 분인데 화전민 출신이에요. 화전민이라는 게 당시 한국 그 조선인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1: 예.
0: 그 이 동네가 화전민 출신이거든요. 이 그 삼수군이라는 데서 태어나셨어요. 이 삼수군이면 삼수가 갑산할 때 그 삼수. 가장 외진. 당시 조선에서 가장 외지고 가장 가난한 동네인데 이때 재산이 300원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300원?
1: 300원.
0: 근데 이때 평균 월급이 40원이에요.
1: 오.
0: 근데 300원이면 그렇게 큰 돈 아니잖아요.
1: 그렇네요.
0: 지금 뭐 월급을 뭐 한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 한 36 3
1: 숫자를 잘 산수를 잘 못했네요.
0: 한 2천만 원?
1: 예, 예.
0: 전 재산이.
1: 예, 예.
0: 근데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아요.
1: 아, 그 정도의 동네야.
0: 그 정도의 동네라고 아, 생각하시면
1: 그 정도의
0: 됩니다.
1: 동네였다.
0: 이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지금 기준으로 한 2, 3천인데 예.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아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보성 고등보통학교까지 들어가거든요. 이때 보성고복 들어갔다. 그러면 전국에서 못해도 전국 기준으로 천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1: 오.
0: 그 정도예요. 오. 전국에.
1: 이야.
0: 그런데 3개월 만에 잘립니다.
1: 잘려요?
0: 월사금 미납으로.
1: 아이고.
0: 돈이 없어요. 이때 독립운동가 분들 중에 그 학력들을 쭉 보시면 고등보통학교 다니다가 계속 고등보통학교로 옮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가난해서 그래요. 그래서 졸업을 못해요.
1: 아...
0: 고등보통학교를 다니다가 잘리고 다른 고등보통학교 또 시험쳐갖고 들어갔다가 또 잘리고
1: 아...
0: 이렇게 막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이러면 부잣집이에요. 이런 부잣집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 옮겨 다니다가 이때부터 사회주의 서적을 읽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공부가 하고 싶으셨나 봐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일본으로 가서 니혼대학교 전문부 사회과에 학적을 둬요. 이 말은 몰래 들었다는 거예요.
1: 어.
0: 몰래 들어요 그냥. 왜냐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학적을 두고 고학생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신문배달부로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 분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노동야학이라고 하는 거 이제 노동자들이랑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노동자이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노동야학을 주도해 나가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공부해 나가다가 신간회라고 하는 합법조직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일본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까지 올라갑니다.
1: 예.
0: 그러다가 1928년 제4차 조선공산당 검거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때 처음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가 돼서 조선으로 호송이 됩니다.
1: 어허.
0: 그리고 1930년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3년 5개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가 32년 경성형무소로 이감돼서 여기서 출옥을 하십니다.
1: 어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네. 다음 키워드 바로 가볼게요.
0: 두 번째 키워드 이재유의 본격적인 활동입니다.
1: 어떤 활동들이 있었어요?
0: 요게 예. 아, 저는 진짜 이재유라고 하는 인물 진짜 존경하는 독립운동가거든요. 정말 저 개인적으로 아 이분 MBC에서 화이팅 해주셔야 돼요. 드라마 한번 나와야 됩니다.
1: 아 그런 정도로 좋군요 소재.
0: 네, 네.
1: 아,
0: 소재 소스 진짜 좋고요. 이분이 활동했었다. 일단 70차례 체포됐다는 거에서부터.
1: 그러게.
0: 활동의 폭이 얼마나 넓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대단하신 독립운동가거든요. 근데 주목이 잘 안 됐어요. 다음에 이분이 주장.

0: 자랑하는 바가 멋있어요. 또 그게 뭐냐, 일단 이분은 나이대로 봤을 때 1920년대의 사회주의 운동에서는 약간 밑에서 활동해요. 젊으니까, 어리니까 아직은. 근데 이제 32년이 돼서 경성 형무소에서 나오잖아요. 이때부터는 그 앞세대 독립운동가들, 이 앞세대 독립운동가들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면 박헌영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헌영. 근데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약간 뒤로 빠져 있고요. 새로운 젊은 독립운동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뭐라고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앞선 사회주의 운동가들을 뭐라고 비판하냐? 너무 니네는 엘리트주의였어. 위에서부터 니네 조금 공부 좀 하고 돈 많아가지고 공부하고 대학 다니고 이랬다고 이론적인 막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사회주의 운동 성공할 거라고 봤지, 그러다가 너네 망한 거야. 나는 밑에서부터 올리겠어. 계속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실제로 노동자시기도 했고,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아래에서부터 조직을 수평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의 운동 방식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운동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직을 나눕니다. 잘게.
1: 아, 야.
0: 공장별로 조직을 이렇게 나눠요. 그다음에 트로이카 방식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1: 트로이카?
0: 그게 뭐냐면 이게 삼두마차처럼 조직을 수평적으로 다 쪼개놓고 수평적인 조직들이 연대해 나가면서 위로 사회주의 운동을 위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위로 올리는 방식. 이런 식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위아래가 있는 조직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속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조직이 돼야 되고, 이들이 함께 삼두마차가 이 세 명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마차를 끌듯이 여러 명의 지도자들, 함께하는 지도자들이 함께 사회주의 운동을 위해서 혁명을 이끌어 나간다. 이 방식을 채택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당시 사회주의 운동 쪽에서는 이재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 어허.
0: 그러니까 이제 30년대가 되면 일제 경찰이죠. 일제 경찰들이 독립운동, 이때 사회주의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이 조선 땅에서 독립운동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둬가거든요. 다 잡아가요. 그런데 조직들이 실체는 보이지 않는데 독립운동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나? 라고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트로이카 방식으로 이재유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재유 잡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친구만 잡으면 일망타진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재유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되고 이재유 잡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1: 예. 진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
0: 네.
1: 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 이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쯤에서 깜짝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지원쌤 직접 문제 내주시죠.
0: 네, 이재유는 1930년대 사회주의 운동가 중에서 신화적인 존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한일독립운동단체이자 노동운동단체인 이것 방법이기도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방법, 이것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유, 이현상, 김삼용을 주축으로 한 사회주의 단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오늘 오랜만에 문제는 고품격인데 보기는 굉장히 또 재치 있게.
1: 감사해요.
0: 네, 들어가
1: 가르쳐주셔가지고.
0: 1번 경성 트로이카, 2번 경성 파프리카, 3번 경성 하모니카.
1: 야. 그렇습니다.
0: 이 정도면 뭐
1: 만족하죠?
0: 90점.
1: 90점. 90점. 야, 높은 점수 좋습니다. 네. A 받았네. A.
0: 네.
1: 자, 힌트 부탁드립니다.
0: 힌트요. 2000년대 그 여자 배우들한테도 여성 뭐뭐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1: 그렇지.
0: 뭐 예를 들면 태희, 해교, 지연이 막 이렇게 해 가지고
1: 예.
0: 여성 뭐뭐뭐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1: 예예예. 예,
0: 예. 뭐 있잖아요. 옛날에
1: 있어요.
0: 뭐 80년대 여성 뭐뭐뭐 하면 뭐 정윤희 배우랑
1: 맞아.
0: 장미 배우 이렇게 이랬었던 것처럼 뭐뭐뭐 요거 하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예예예. 예.
1: 아 문제를 새로 하나 내주셨네.
0: 예.
1: 자, 정답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보내실 분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5분 뽑아서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 거예요. 4부로 들어와서 정답과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이번 주부터 재원쌤 추천곡 저희가 또 틀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퀴즈에 대한 힌트곡도 좋고요. 뭐 그냥 추천곡도 좋습니다. 예. 오늘 재원쌤의 음악적 센스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 추천곡 뭐예요?
0: 이분 이재유 씨. 이재유 동기부동가 이재유 여기에 나옵니다. 이 드라마에 나왔어요.
1: 어, 진짜?
0: 아주 짤막하게. S사의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1: 기억하죠.
0: 거기에 이분이 잠깐 나옵니다.
1: 1막에 2막에.
0: 1막이에요.
1: 1막에?
0: 1막에 나옵니다. 미화경부가 요 아까 일본 경찰들이 엄청 찾으러 다닌다 그랬잖아요. 이분 찾으러 가는 내용이 나와요.
1: 그랬나?
0: 아주 잠깐인데 나옵니다. 그래서 강성 씨의 야인.
1: 아유야.
0: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네요, 좋아.
0: 예예예. 예.
1: 자, 야인 시대 OST 강성 씨의 야인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4부로 들어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입니다. 4부 시작됐습니다.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이재유가 결승했던 사회주의 단체이자 방법론. 바로 1번 경성 트로이카.
0: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 뽑아서 바나나 맛 우유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재밌습니다. 독립운동가 이재유의 역사 다음 키워드 만나볼까요?
1: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0: 진짜요?
1: 네, 세 번째 키워드 탈옥, 탈옥 그리고 미야케입니다.
0: 일단 탈옥이 너무 충격적이네.
1: 아, 충격적입니까?
0: 예.
1: 아, 크게 보면 세 번의 탈옥이 있습니다.
0: 와, 세 번이는 어떻게 해?
1: 세 번의 탈옥이 있습니다. 세 번. 일단 첫 번째 탈옥. 일단 잡혔어요. 근데 잡혔는데 처음에 잡혔을 때 이재유의 사진 정보가 없었어요. 사진. 얼굴을 몰라.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이때 잡혔을 때 잠깐 화장실 좀 하고 튑니다.
0: 아,
1: 진짜로.
0: 탈옥이 아주 심플했네.
1: 예. 그러다 잡히죠. 그러다 잡히긴 하는데 이때도 몇 시간 동안 도망 다녀요. 그러다가 일단 한번 잡혔어요. 근데 한번 도망갔으니까 그다음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이재유네. 안 되겠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취조실에 일단 가둬놔요. 2층 취조실이었거든요. 근데 분위기를 살핍니다. 쫙 한번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약간 해이해. 경찰들이. 조사하는 경찰들이. 그래서 경찰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잠깐 경찰이 화장실을 갔어요. 이번에.
0: 아이 정말.
1: 2층 창문을 깹니다. 뛰어내려요. 그리고 또 튑니다. 근데 2층 창문을 뛰어내려다 보니까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보니 다리를 접질렸어. 다리를 접질려가지고 너무 힘들게 진짜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건물 하나가 보이더래요. 담장이 굉장히 높은. 아, 그래서 이거 한번 넘어가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어렵게 담을 넘어요.
0: 오야.
1: 담을 넘어서 탁 하고 그 자리에서 혼절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아, 근데 운이 너무 나빴어요. 거기가 미국 대사관이었습니다.
0: 아이고.
1: 미국 대사관 건물이었고 이때 하필이면 미국이랑 일본이 사이가 좋았을 때예요. 그래서 범죄자를 인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잡힌 거예요. 두 번째 탈옥까지는 실패입니다. 실패. 세 번째 탈옥에서부터가 요게 진짜예요. 자, 이거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날짜.
0: 예?
1: 1934년 4월 1일에 이때 일단 온갖 구타와 온갖 괴롭힘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진짜 쓰러질 때까지 두드려 맞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두 번이나 한번 도망갔던 경험이 있으니까 일단 수갑을 채우고 계속 수갑을 채우고 철창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근데 4월 1일에 수갑을 풉니다.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수갑을 풀었대요. 일단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근데 수갑을 푼 상태로 바로 도망가지 않아요.
0: 그러면
1: 기회를 봅니다.
0: 왜냐하면
1: 두 번 걸려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두 번 걸려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수갑만 풀었지 이 철창을 풀지는 못했잖아요. 어떻게 푸냐. 이거 진짜 들어도 저는 믿기지가 않거든요. 밥이 나오잖아요. 밥을 먹어요. 그런데 먹지 않고 씹어요. 쌀을. 보리밥을 줬을 거예요 아마.

0: 보리밥을 씹은 다음에 틀 있죠. 그 열쇠 틀. 거기에다 진이겨서 넣습니다. 밥 그거를. 그러면 이게 굳잖아요. 침이랑 이게 만나면 굳어버리잖아요. 딱딱하게. 그래서 그걸 빼. 딱딱하게 굳은 걸 빼. 그러면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본. 본을 만들어. 본을. 본을 만들고 우유가 배급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유랑은 다르게 이때는 우유 뚜껑이 알루미늄 그 참치캔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본이에다가 이 알루미늄을 펴요. 그래서 여기에다 열쇠를 똑같이 만듭니다.
1: 이야.
0: 믿어져요 이게?
1: 이야 대단하다.
0: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그 형무소 안에 이질이 돌았대요. 이질.
1: 이질?
0: 이질.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밥을 먹지 않고 옆 사람한테 줬대요. 그 사람이 배가 아파진 거야. 그래서 난리를 친 거죠 일단. 그 옆에 사람이. 그래서 난리를 치고 화장실 가겠다 하고 혼란할 틈을 탄 거예요. 혼란할 틈을 타서 문을 열어요. 문을 열고 안감 있잖아요. 옷 안감. 이걸로 마스크를 만들었답니다. 이질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거야. 거기 경찰들이. 그래서 그 마스크를 쓰고 1층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1: 오야.
0: 근데 앞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사. 그 순사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재우를 보고. 이제 퇴근하십니까?
1: 오야.
0: 이게 어디 나와 있는, 이거 왜 거짓말이 아니냐면 이게 일본 경찰 자료에 남아 있는 거예요.
1: 아 진짜?
0: 일본인들이 쓴 거예요. 일본 경찰들이. 이제 나가십니까? 라고 하고 나 퇴근해 보겠네 하고 나갑니다.
1: 이야.
0: 그런데 조선인들이 남겨놓은 자료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탈옥한 거?
1: 와 멋진데요 근데? 영화 같아. 진짜.
0: 영화 같잖아요. 영화 같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믿기가 힘들잖아요. 조선인들이 남겨 같이 했던 같이 독립운동을 했었던 동지들이 남긴 기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일본 경찰들, 그 간수들 중에 한 명을 꼬셨대요.
2: 매수했다?
0: 그래서 너도 노동자다. 근데 우리 사회주의 운동 우리 사회주의 운동 하는 사람들은 너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교화시켰다는 거예요. 간수를 교화시켜가지고 보름 동안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놓고 이 간수한테 문을 열라고 시키고 이재효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30분 있다가 이야기하게끔 했다. 이 두 가지 일화가 전해집니다. 뭐가 진짜 같으신가요?
1: 야,
0: 뭐가 진짜 같으신가요?
1: 후자가 그래도
0: 아 후자가
1: 아 모르겠네요.
0: 아 저는 전자 쪽 봅니다.
1: 아 그래
0: 보름 안에 일본인 아, 그래, 일본인 맞아. 간수를 교화시킬 수 있을까?
1: 아 근데 충분히 네. 사회주의에 대한 네. 인식이 완전히 정립이 돼 있으니까.
0: 네.
1: 아 또 연설 잘하실 거 아니에요?
0: 말 엄청 잘합니다.
1: 엄청 잘하실 거 아니에요?
0: 엄청 잘합니다.
1: 모르겠네 그때.
0: 아 근데 저는 전자가 더 약간 극적이기 때문에 MBC에서 만약에 드라마를 한다 그러면 전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란다.
1: 예.
0: 아무튼 이때 도망을 갔잖아요 지금.
1: 예.
0: 어디로 가느냐? 요 이야기가 S 방송국의 그 야인 시대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경성제국대학 교수집으로 갑니다. 미야케 시카노스케라고 하는 교수의 집으로 가요. 원래 이 두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함께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미야키 교수가 딱 찾아오니까 너 잡혀가지 않았니? 탈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숨겨줄 테니까 들어와라.
1: 아 그래서?
0: 근데 어디에 숨겨주느냐. 일본인 교수니까 집이 다다미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다미방 그 바닥을 뜯어냅니다.
1: 오.
0: 아래를 파요. 땅을. 그리고 거기에 토구를 만들어요. 토구를. 그리고 다다미 그 나무를 다시 덮어요. 여기에서 38일 동안 있습니다.
1: 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교수집에 38일.
0: 38일. 부인한테도 말 안 했대요. 그리고 이 모습을 땅을 파고 있던 모습을 지켜보던 가정부가 있거든요. 이 사람 잘랐답니다.
1: 오, 진짜로?
0: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여기 안에서 38일 동안 살다가 미야케 교수의 집이 털려요, 한번. 그래서 이때 이재유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1: 이야, 진짜 무슨 영화다 영화야.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난상토론 들어가야 됩니다. 네 번째 키워드, 박진홍과의 만남입니다.
1: 박진홍, 누구예요? 네. 박진홍.
0: 자, 일단 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두 사람의 만남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 이전에 사실은 그 이재유

0: 이제 요가 그 사실혼 관계였어요.
1: 아 있었어요.
0: 네, 이승금이라는 똑같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었던 분이에요. 예. 여성 사회주의 운동가 이분과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1: 사실혼 관계.
0: 근데 이 이승금이라고 하는 분이 먼저 잡혀갔어요. 아. 지금 형무소에 수감 중입니다.
1: 예.
0: 그런 상황에 미야케 교수의 집에서 나와서 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도로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때 독립운동가 분들 중에 수배당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 운동가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독립운동가 분들이.
1: 예.
0: 그래서 이때 하나 숨는 방법으로 부부로 위장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사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남성 사회주의 운동가 옆에서 부부로 위장해가지고 함께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방법을 아지트키퍼라고 보통 부릅니다.
1: 아지트키퍼.
0: 아지트키퍼라고 박진홍이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 운동가가 이재유의 아지트키퍼가 됩니다. 근데 이 박진홍은 이재유와도 원래 친분이 있었지만 이재유의 부인하고도 친구예요.
1: 아 그래요? 친구예요?
0: 함께 사회주의 운동을 했었던 동지입니다. 이래서 그 박진홍이랑 이재유가 함께 살아갔고요. 우리는 오후 4시가 되면 무조건 집 앞에서 만나고 만약 1분이라도 늦었을 시 이거는 탄로 난 거다. 무조건 자료들 들고 튀어라 너도. 약속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운동 계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잡고 서로 잡지도 같이 만들고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박진홍이 잡혀요. 박진홍 결국 잡힙니다. 그래서 이재유는 다른 데로 다시 도망을 가는데 문제는 박진홍이 임신 상태로 잡혔습니다. 현재 부인은 이미 잡혀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요 생활을 하다가 박진홍과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예, 네. 여기에서 이제 네. 작가들의 네. 표정이 식습니다.
0: 자, 그런데 부부로 위장을 한 거잖아요.
1: 그 부부가 돼야 되니까.
0: 부부로 위장을 한 거잖아요. 위장인데 진짜 부부로 착각을 하셨나 봐.
1: 아니 근데 정이 이제 생길 수도 있죠.
0: 네.
1: 극한의 상황에서 그렇죠. 서로의 마음과 맞아요. 서로의 그 존경심도 있고
0: 네.
1: 배려하고
0: 동지애 뭐 이런
1: 동지애도 있고.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남녀간의 사랑으로 번질 위험이 너무 크지 같이 사는데 심지어.
0: 예. 자 난상토 자 마이크 한 대 하나 잡아볼까요?
1: 아 여기는 안 돼요. 방송에 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0: 아 욕밖에 안 나옵니까?
1: 이분들이 손으로 해서 자까지 입으로 했으면 입으로 하면은 다 잡혀가요.
0: 근데 이게 결국에는 조롱거리가 돼요 나중에.
1: 아 그럴만
0: 일본 하다는데. 일본 쪽 언론에서 이걸 엄청 조롱합니다.
1: 그럴만해. 아 이거 좀 참으시지.
0: 미래가 존경하는 그런 사회주의자들 이러고 살아. 근데 실제 이게 실제예요. 같은 형무소에 또 넣어요. 이승금과 박진홍을. 거기 어디냐면 서대문 형무소거든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 두 사람 만납니다. 이때 이재유의 원래 부인이.
1: 부인.
0: 박진홍을 보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오열을 했다는 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1: 친구니까 둘이.
0: 친구니까. 네. 박진홍과 이재유 사이에서 임신을 했던 그 아이를 결국 서대문 형무소에서 낳아요.
1: 아이고.
0: 근데 이거 서대문 형무소 가면 이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승금의 이야기는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이재유와 박진홍 사이에서 낳은 아이다. 네. 네. 근데 하필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서대문 형무소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나왔어요. 기형아를 낳았습니다.
1: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0: 그래서 몇 년 못 살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아이는 죽게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런 또 사연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재유는 이때 잡히지는 않고요. 이 상태에서 또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지금의 노원에 있는 창동 인근에 농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농부로 살아갑니다. 농부로 살아가면서 농민운동을 하는 거예요. 또 농민운동. 농민운동을 하면서 적기라고 하는 또 사회주의 그 잡지 만드는 일을 하면서 끝까지 이 상황에서도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1: 이야. 아, 좀 뭐 여러 가지 해석과 이야기를.
0: 네.
1: 나눌 인물이긴 하네요.
0: 그래서 이거 MBC에서 이거 드라마 할 거죠? PD님 이거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요거 만들 때 요 이야기, 사랑 이야기. 아 이거 어떻게 다룰지.
1: 야 이게
0: 좀 고민이 필요.

0: 왜요?
1: 그렇네요.
2: 네.
1: 그 있잖아요.
2: 뭐죠?
1: 러시아
2: 네.
1: 문학 중에
2: 톨스토이
1: 닥터 지바고.
2: 아, 닥터 지바고.
1: 아, 닥터 지바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것도 이제 원본이 있으나 예, 시대의 흐름에 이렇게 막 다니다가 또 현지에서 네. 사랑하는 여자가 또 생기는데
2: 예.
1: 아니 뭐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2: 네.
1: 그럴 수는 있다. 하지만 뭐 거기에 대한 비난도 책임져야죠. 각오하고 하는 거니까.
2: 왜냐면 지금 같이 원래 부인은 다른 것도 아니고 형무소에 수감 중. 아지트 키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런데 둘이 임신까지 해버렸다. 아, 이거는 나중에까지도 결국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이 돼버렸다.
1: 비난할 수 있죠. 충분히 네. 할 수 있죠.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 작가들이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으니까 노래를 듣고 예, 비공식으로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이신지 좀 정리를 해보시죠.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듣고 올게요.

0: 네, 결론은 이제 아 사랑을 할 수 없었던 건데 네. 네, 했다라고 해서 아 근데 좀 그렇죠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이 스토리가 네, 네. 예.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사망 선고입니다.
0: 조선 공산주의 운동이 끝났다는 건 이재우가 다시 이제 체포가 된 거죠?
1: 그렇죠. 네, 이게 이제 1936년인데. 그 계속적으로 만들었다는 그 잡지 적기라고 하는 잡지를 등사를 해가지고 동지에게 전달하러 갑니다. 근데 이때 아 원래 그 사람 그런 게 있나 봐요. 70여 차례나 체포가 됐잖아요. 그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나 오늘

0: 이미 이 준비되어 있었던 어떤 자료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되게 유명하신 사회주의 독립운동가거든요. 이관술이라고 하는 분. 이관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오늘 못 돌아오면 튀어라. 다 들고 튀어라. 라고 하고 이거 적기를 들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이재율을 잡기 위해 60여 명의 경찰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게 어떻게 하고 있냐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장. 이게 자료가 있어요. 지금 이게 라디오라서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데 이게 사진을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본 경찰들이 경찰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1: 그게
0: 조선인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1: 조선인인 줄 알았어요.
0: 60명이 이 창동 인근 여기가 이제 공덕리 지금의 공덕동 아니에요. 공덕리라고 부르는 공릉동이랑 창동 사이거든요. 여기 쪽에 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와.
0: 그러다가 이재우 이제 얼굴을 아니까 이재우다 하고 본 순간 60명이 단체로 급습을 합니다. 이 한 사람 잡으려고. 그리고 잡고 요 사진이 뭐냐면 단체 사진 찍은 거예요. 어. 기념.
1: 어 기념 사진.
0: 이재우 잡힌 거 기념하는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1: 어마어마한 인물이었다 진짜.
0: 대단한 거죠.
1: 예.
0: 그리고 경성일보 1면에 집요 흉악한 조선공산당 마침내 괴멸되다 라고 하는 그 메인 그 글자 딱 새기고 그 옆에 이재유의 사진을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유가 잡혔기 때문에 집요 흉악한 조선공산당은 끝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938년에 징역 6년을 언도 받고요. 아 지금 근데 저는 이거 눈물 나는 스토리인데 안에서 이 형무소 안에서 독립운동 계속해요. 조선어 사용금지 반대 수감자 대우 개선하라 간수의 사상을 고치하라 라고 하는 안에서 옥중투쟁을 하다가 원래는 나와야 돼요. 형기가 끝나서 나와야 되는데 이때가 전시체제기잖아요. 전쟁 때. 그래서 예방구금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 나가도 또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러니까 법이 엉망진창인 거죠. 그냥 가둬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둬놓고 계속 고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1944년 10월 26일 해방 10달을 앞두고
1: 아유.
0: 청주 보호교도소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1: 아, 안타깝네요.
0: 네.
1: 그래도 좀 보시고 가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0: 그러니까 이 모든 인생이 이 화전민으로 태어나서 수제처럼 공부를 잘했는데 계속 쫓겨나다가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운동가로 활동을 하다가 앞선 세대를 비판하면서 슈퍼스타 독립운동가로 떴다가 세 번의 탈옥을 경험하고
1: 와.
0: 그 안에서 또 뜨거운 사랑을 나눴다가 또 이렇게 잡혀서 옥중에서 투쟁까지 하는 이런 독립운동가를 한국 사회에서 지금 좀 잊고 있다는 거? 아 저는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이재유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1: 그렇게 확실히
0: 생각이 듭니다.
1: 매력적인 분이신 것 같은데
0: 네.
1: 그 딱 한 가지 그 단점이 많은 네. 분들의 문턱을 넘기기 쉽지가 않네요.
0: 고
1: 쉽지가
0: 이야기.
1: 않아요. 예, 쉽지가 않아요.
0: 아 고야 박진홍 씨와의 어떤 사랑 이야기.
1: 예, 말도 꺼내지 마세요.
0: 예. 알겠습니다.
1: 독립운동가 이재유의 역사 이렇게 들어봤는데 감사한 분들 만나와서 마무리할게요.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워킷 워킷 언제
6: 어디서나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0: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유류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태입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함께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유라고 하는 인물이 걸어온 어떤 삶의 궤적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기억할 만하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 아, 근데 덕분에 또 이재유라는 독립운동가를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5: MBC 꼭 이거 드라마화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3: 예.
5: 예.
3: 될까요? 이승금 씨한테 미안해서 안 될 것 같아요.
5: 예, 예, 예, 예.
3: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5: 네.
3: 그리고 같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5: 해복 굿데이!
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8: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40여 년 가까이 영미 문학을 번역한 어느 유명한 번역가가 있습니다. 번역 작업이 끝나면 책을 덮는 대신 한동안 한국어 책들만 그렇게 읽는데요. 한국어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인데요. 진정한 휴식이라는 건 단순하게 몸을 누이는 것만이 아니라 원래의 나를 찾는 그런 시간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8월의 첫날입니다. 직책이나 역할은 잠시 내려놓고 본래의 나로 있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8월 1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전람회의 여행 2018님의 신청곡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대학 때 친구를 지금 3년 만에